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이거,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1: 네.
0: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1: 이겨버릴 네. 여름 생년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0: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0: 네.
1: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0: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0: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0: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0: 픽서.
1: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0: 바닐라코를
3: 씁니다.
1: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1: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1: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요? 유명해요.
0: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1: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수분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0: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0: 얼른 출근하세요.
3: 아니에요.
0: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0: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0: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네, 아,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0: 모델링 그냥 팩.
3: 모델링 팩.
1: 1일 1팩?
0: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1: 네네네. 아, 토리든 파란 색깔.
3: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모델링. 네.

0: 마마스 카드.
1: 지금 5분 딱 5분까지죠. 은혜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좀 많은 정보를 또 얻었어요.
2: 네. 아,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4: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1: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해서
5: 얘기해요.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1: 거예요? 아니요,
3: 스킨케어.
6: 전 두피요.
1: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6: 나이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6: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네.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1: 그쵸. 답답하죠.
6: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1: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6: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1: 나이스.
6: 아니면은 네. 그
1: 뭘까요?
6: 뿌리면은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1: 리프레시 하는 거.
6: 네. 네.
1: 저도 많이 썼습니다.
6: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6: 네. 닥터포헤어.
1: 닥터포헤어?
6: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6: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6: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1: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6: 네, 맞아요.
1: 그 녹색?
6: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6: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6: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6: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그리고
6: 맞아요.
3: 머릿결도 괜찮나요?
6: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4: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1: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4: 그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1: 그거, 스킨푸드.
4: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1: 그. 침냄새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1: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후프라고.
6: 그렇죠.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1: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1: 그렇죠. 그래서
3: 네.
1: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1: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1: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다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이 여유.
3: 예. 네.
1: 마음의 양식과
3: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너무 뜨거운 애 뺏어서.
1: 즐거웠다.
0: 또 오늘 더 성공적이었다.
1: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0: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1: 네.
0: 저는

0: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 머리부터 발끝까지.
0: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1: 어울리.
0: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0: 렛츠 고. 와!
1: 예. Yeah.
0: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비스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0: 네.
1: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1: 네.
0: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1: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0: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1: 픽서.
0: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1: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 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0: 향도 한번 맡아 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픽서 막 침냄새 난다.
1: 네.
0: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1: 네.
0: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1: 오, 근데 오,
0: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1: 같은 느낌 나는데요?
0: 그냥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1: 네, 그렇죠.
0: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1: 네.
0: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1: 네.
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각자.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1: 네.
0: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1: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1: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0: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0: 네.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0: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1: 오! 오!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네가 지웠으면. 오, 뭐야, 이거?
1: 아, 이거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워서 지워질 거요.
1: 네.
0: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야.
1: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1: 오?
0: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교육반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1: 오.
0: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1: 네.
0: 1:1 비율이었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가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걸린데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네.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1: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네.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워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오.
0: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하시면 떨어집니다. 오.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팩이 가장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와우.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예.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렇죠.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니 그냥.
1: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냄새 차이를.
1: 혹시라도.
0: 알았어.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네. 시원하죠?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이렇게 만져.
2: 이렇게
0: 정리해줘요.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오. 구수한 딱 느낌 오잖아요, 딱. 오.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오!
0: 진짜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네. 끌고 다니면서 네. 그냥 이렇게 수질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그쵸.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예.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2: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2: 네.
0: YC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어?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2: 오, 좋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시원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있었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끝.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그렇죠.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0: 네.
1: 또 의혹출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아니,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3: This is my life.
2: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근데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 주시니까
2: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0: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0: 네.
1: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1: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이었습니다.
1: 안녕.
2: 아, 이거 왜?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사천은 티읕 시옷 이음
1: 탕수육!
2: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티읕 사천. 시옷 이음
2: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시옷
2: 사천
1: 탕 통새우!
0: 자 가봅시다
1: 예스!
3: 아, 제스!
4: 시옷 이음
1: 제스!
3: 통새우란 말이 없을 텐데
2: 통새우 아니에요?
1: 탕새우?
2: 통수육?
1: 통수육?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2: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4: 있지.
2: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5: 왕자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2: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0: 야, 야!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4: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0: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4: 네
0: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3: 매주 1위
4: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0: 창민이는 아니었어?
1: 여기는 이창민!
0: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3: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0: 큐!

0: 그래도 레드애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진 편이잖아요.
1: 알려졌지.
0: 네, 그렇죠.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1: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누구 편에 히든싱어였죠? 네.
2: 박상민 선생님.
0: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2: 너무 달라요.
1: 큐!
3: 헬스클럽 아가씨!
0: 진짜 애송동 갔어요?
3: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0: 아니, 본선에 나왔다고요?
1: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4: 함정이에요.
5: 아, 제가 근데 원래
0: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5: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1: 큐!
6: 한번 차가웠어.
1: 우와!
6: 한번 차가웠어.
1: 우와!
6: 널 너무 사랑해.
1: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3: 헬스클럽 아가씨!
1: 레드애플로 가다가
2: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1: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세요?
2: 네.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1: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0: 와, 대박이다.
1: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7: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2: 아, 맞아 맞아.
7: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0: 못하게 잘했지.

0: 형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진짜부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1: 힘이 없이 흘러진 물인걸.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티읕 시옷 이응.
2: 티읕 시옷
0: 사실 퀴즈인가요?
3: 탕수육밖에 없는데.
2: 그러니까 탕수육밖에 없지 않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2: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이응.
1: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1: 아니죠, 아니죠.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3: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2: 통새우.
4: 아하. 왔다, 왔다.
2: 진짜?
0: 어디?
4: 왔다.
2: 어디 아.
4: 신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2: 어?
3: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3: 야, 잠깐만.
2: 아, 맛있겠다.
3: 이걸 뭐야?
2: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1: 저희 중화 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2: 안녕하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3: 그 정도는 아닌데.
2: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안녕하세요.
1: 여기서 요리는 자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2: 자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1: 아~ 네. 화교?
2: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3: 와, 아, 진짜요? 네. 대박!
2: 아, 진짜?
4: 오, 대박이다.
5: 안녕하세요. 자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4: 맛이 없을 수가 없다.
0: 짜장면이 맛있다.
2: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4: 네?
0: 짜장.
6: 짜장.
3: 와, 좋죠.
2: 편하게.
6: 예스. 저 짜장. 그럼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6: 네.
0: 뭐 제일 좋아해?
6: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3: 진짜 애기다.
0: 성민은 마라탕 안 좋아하지?
4: 저 마라는 잘 알아요.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4: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3: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상이 보여.
3: 아, 진짜로요? 먹상.
4: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반복해요.
7: 둘이 부어요.
4: 저 둘이 부어요.
7: 저도.
0: 나랑 비슷해.
6: 다 비슷하다.
2: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4: 아,
0: 제일 좋죠.
4: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0: 전 넣어요.
3: 어.
0: 어, 너
8: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4: 아, 먹어봤어?
8: 어른들.

0: 저도 그냥 관계 없어요.
1: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가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네.
2: 제가 들었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보다는.
0: 치과 의사가 되면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돼?
2: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1: 그러면 1억 2천이네.
2: 2천, 3천 정도.
0: 초봉이?
1: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2: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오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0: 뭐라고?
2: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와.

0: 자,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2: 뜨글. 제가 드셨어요.
3: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4: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꾸덕하게 가야 돼.
4: 근데 좀 많이 넣어야 돼, 조금. 네.
5: 원래는 담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5: 자,
4: 같이. 잘 먹겠습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뻘겋네, 탕수육이.
4: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2: 야, 뭐야?
5: 너무 맛있다.
2: 아, 맛있네. 달콤 매콤이다.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4: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2: 맛있고.
4: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2: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대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4: 완전 별표야.
2: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5: 내 나이대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2: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5: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요 비주얼에는 거의 케첩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4: 맞아, 맞아.
5: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건 없지.
6: 사천 탕수육 그렇게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경양의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 거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이런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0: 맛있다.
1: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2: 네.
1: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바삭 아니야.
2: 맞아, 맞아, 맞아.
1: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2: 응, 그러니까. 완전, 완전 이렇게.
1: 와.
2: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전형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1: 맛있지?
0: 아, 너무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4: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부드러워, 진짜.
1: 딱 내 입맛이야.
3: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1: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지.
0: 맞죠, 맞죠, 맞죠.
1: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4: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1: 요 단맛도 인위적이잖아.
2: 너무 맛있어요.
1: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 넣은 거예요.
4: 아,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1: 건고추.
2: 건고추.
1: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아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1: 괜찮아.
2: 간장 찍는 거 진짜 꿀팁이다.
0: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 아, 큰일 났다.
2: 그러니까.
0: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3: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0: 인자를 제가.
2: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또.
4: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0: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2: 네?
0: 진짜? 진짜요?
5: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0: 아,
5: 다 깨겠는데?
0: 아,
5: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너무 맛있다.
1: 아, 진짜.
0: 행복하다, 행복해.
2: 어, 나왔다.
3: 아, 짜장면 비주얼이.
2: 와,
0: 아, 어, 뭐야? 어,
3: 밥이 나와.
4: 예, 밥이랑 면이랑 섞인다.
3: 아, 진짜요?
5: 부드럽다.
0: 아, 면 플러스 밥.
3: 밥까지 나오는데
5: 저 처음
3: 가격이
5: 봤어.
3: 만 원이에요. 요즘 일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5: 저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봐요.
3: 나도 처음 봐.
2: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6: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장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소중한 면 먹고는 힘이 쓰기 좀 그렇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뽑죠.

흑색이란 게 짬뽕도 볶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소스를 이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승희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는
3: 아, 진짜?
1: 네.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2: 생으로 한번 먹어봐.
3: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긴 해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0: 또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다.
1: 시원하고.
2: 뭐야?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0: 그렇지.
3: 아예 다르네요.
0: 다르지.
4: 처음
0: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4: 맞아요.
0: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
4: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5: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 보다. 고추 같은 거를.
6: 아, 그러니까 이게
4: 고춧가루 넣어야 돼.
6: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3: 고추가루 능게 맛있다.
1: 능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4: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식을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3: 또... 머리에 짜장 묻혔어.
0: 그죠?
3: 진짜 아니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0: 네, 앞으로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4: 아, 그렇죠. 조용필 선생님.
0: 조용필? 네.
4: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0: 그럼 드쇼 하면은 뭐.
4: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0: 가왕이 되겠다.
4: 할 수 있으면 좋죠.
0: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4: 네.

0: 위에서.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렇죠.
2: 그 연세 전립선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네.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전현무계획 여러분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2: 야.

0: 좋아하시겠다. 성님 부담되죠? 롤모델은?
1: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0: 감정 공연과 함께
1: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Yeah.
0: 너무 잘한다.
2: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그, 롤모델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롤모델이죠.
1: 희방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도.

0: 뭐야, 대동경 앞으로 오라고 해서 왔지. 컨셉이 뭐냐?
1: 여기 뭐 내가 볼 때 느낌이
0: 그냥 뭐 빵 먹으러 가나?
2: 촬영을 하니까 떨리는데요?
3: 아 그래? 평상 기대로 해. 너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가 왜 그래? 야 나도 있는
2: 거. 뭐야?
0: 이분들 누구야? 혹시?
4: 안녕하세요. 예, 아유, 대전 씨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0: 어, 네.
2: 네. 아, 저희도 지나가다가 서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5: 저는 대전의 맛집을 소개하고 있는 유맛돌이라고 합니다.
0: 유맛돌이 맛돌이.
2: 예. 아,
6: 배가 누가 맛돌이?
5: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0: 아니,
2: 손 놔주세요.
5: 아, 네.
6: 저희가 오늘 대전역에 좀 모인 이유가 있죠.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4: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렇죠.
4: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고 외부 관광객들이 또 여기가 이쁘잖아.
2: 그렇죠. 네네.
4: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시선에서 또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전역에 모였고
0: 네네.
4: 여기가 또 저기 대자를 띄면 저녁에 여기가 포인트야.
2: 저녁.
0: 아, 저녁.
4: 군대 전역할 때 저녁.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전역하는 거야.
2: 진짜 저녁.
4: 그렇지, 그렇지.
6: 오늘은 사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를 각각 다른 하루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거기 앞에 있는 그 지도를 좀 참고를 하셔서 검색도 하시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어디를 돌면 좋을까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시면 됩니다.
0: 만 원이면 산 가야겠다. 산, 그냥 산. 둘레길. 둘레길 한 두 바퀴 돌고 오면 되겠네. 만 원이면 걸어 다녀야지.
4: 아니, 타슈 있어, 타슈.
2: 아, 다슈이네, 다슈. 저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만 원 갖고 놀아요.
0: 아, 근데 반대로 20만 원이면은 또 할 게 넘쳐날 것 같아. 완전 플렉스 하면서 재미있게.
2: 아니, 솔직히 만 원은 이 형이 해야 돼. 왜냐면 배 봐봐. 이 형은 오늘 안 먹어도 돼.
7: 아, 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5만 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동진 씨가 제일 어리니까 먼저 뽑으세요.
0: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5: 아, 저요? 저 어려요. 저 84년생입니다.
0: 나보다 동생이야.
2: 아니,
0: 아, 뭐야, 형님이.
2: 아니, 형님이 얼굴이.
0: 아니, 뭐...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2: 아니, 뭐라 드신 거예요? 뭐라 드신 거예요?
0: 아니,
2: 뭘 먹었어?
8: 잘 먹어서 그래.
2: 아, 잘 먹어.
0: 잘 먹어. 형님인 줄 알았지. 아니, 큰 형님 같잖아, 느낌이.
8: 자, 제일 막내부터. 막내부터 하나씩 뽑아주세요.
2: 유, 맛?
0: 20.
8: 아, 20. 봤어?
0: 야!
2: 바꾸면 안 돼요?
8: 안 돼. 야, 너 봤는데 누가 바꿔?
2: 아니, 이거.
8: 안 보고 바꿨어야지.
2: 이거.
8: 지하철 타고 타슈 타면 갈 수 있어.
2: 아니! 그 사람, 아, 그러면 안 되지.
0: 아니, 아니, 지금 걸어가, 지금 걸어가. 지금.
2: 아,
0: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금 가.
2: 아니, 말을 어떡하지, 이거?
5: 저 5만 원 딱 만족합니다.
8: 저는 10만 원.
0: 20만 원!
8: 우와, 20만 너무하네.
2: 거기 그대로
8: 테마는 뭐야? 테마. 아, 또 빵지술래네. 야.
2: 저는 과학이 과학. 저 과학 1도 몰라요.
8: 네. 나는 문화예술.
5: 저는 역사와 레트로.
8: 대전이 또 이렇게 다양하네.
0: 카이스트 잔디. 그렇지. 잔디 밟어.
8: 카이스트 가서 그 거기 오리들 있어. 오리. 거위, 거위.
0: 거위랑 사진 찍어.
2: 아, 형아, 근데 빵지술래면.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여기 아니야?
0: 네,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다닐게요. 그렇지.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2: 그렇죠.
8: 그리고 또 최근에 빵시 버스라고
2: 우와.
8: 투어 버스가 생겼어.
0: 와.
8: 최근에. 빵의 진심이야, 대전이.
6: 그냥 하면 좀 재미없죠.
2: 재밌을 것 같아요.
6: 그럴까요? 여행 우승자에게는 다음 화 때 금액 교환권의 특권을 좀 드립니다. 20만 원을 뽑으신 분이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50%가 남죠. 50%를 남겼다는 거고요. 만약에 만 원짜리를 썼는데 2천 원만 썼다. 그러면 8천 원이 남으니까 80%를 지킨 겁니다.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를 남기신 분이 오늘의 이제 우승자로 보시면 됩니다.
8: 아니 그럼, 아니, 그럼 서로 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아니 2천 원만 쓰면 되겠다.
2: 아니, 나는 그러면 이거로 차비 뭐 먹는 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0: 내가 봤을 때 우승하려면
8: 9천 원 남기면 돼.
0: 그렇지.
2: 저는 그냥
0: 너 1천 원만 쓰면 돼 오늘.
2: 저 벌써
0: 우승이야.
2: 포기하겠습니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6: 네, 그러면은 각자 그 배정받은 예산으로 대전을 한번 즐기러 한번 떠나주시면 됩니다.
2: 아니 만 원으로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제 만 원이면 제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면 대전이 과학 도시긴 한데 제일 좋은데 유성. 어릴 때 거기 과학공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래. 한백탑 옆에 이게 뭐 공짜로 주는 빵집도 가가지고 시식코너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래도 여기서 가장 가깝고 가장 유명한 성심당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당 가면 뭐 1탄 왕부터 끝판 왕까지 다 있으니까 네, 성심당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네. 아니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은데 아니 이게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제작진을 한번 설득을 하면 담당 PD님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어차피 이동하시잖아요.
9: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나요?
9: 안 되죠.
0: 아, 왜냐면은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한 만 원 정도 드리고.
9: 아, 지금 고유가 시대에.
0: 아니, 잠깐요. 야, 이제 빵 기술래. 아, 이제 뭐 빵도 좀 드리고.
10: 2만 원 2만 원.
0: 그래. 콜.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2만 원에 제작비

0: 물 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웬만큼 돈이 또 대전에 물도 맛있어요.
1: 여러분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대전 형 오잖아요. 일단 이런 거 꽁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0: 자, 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오시죠. 갑니다.
1: 아 힘들어 만 원. 비타닉.
0: 우리 같이 달리신 분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다음 편에서 제가 또 20만 원 플러스해서 제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믿으세요. 하나 드실래요? 네. 지금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네, 드시면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체력이 중요해요.
2: 아 오늘 나이스 타이밍.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럭키. 왜냐면 진짜 와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거든요. 오늘 줄 없는 편이죠, 그죠?
3: 처음 왔어요.
2: 아, 처음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3: 대구.
2: 아, 대구에서 성심당, 대전까지. 와, 그래서 요 앞에서 이런 거 꼭 찍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네네. 네, 이런 거, 네. 이거 소품이에요, 소품. 네, 이거 찍으셨어요?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3: 아니요, 아니요.
2: 아, 안 찍으세요? 네. 어, 저 한번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3: 이거 세 개는 꼭 먹고요.
2: 네네, 보문상 메아리.
3: 화이트 딸기.
2: 어, 화이트 딸기, 화이트 딸기, 말차 취소. 자, 말차 티소 하나 갈게요. 말차 티소. 네, 말차 티소 하나 가고요. 아니, 우리 제작진분들도 제가 빵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망고 하나 가게요. 망고. 네, 이게 빵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네네네. 아, 진짜 저희 섭외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보신 분인데 네, 오늘 지금 접으러 가고요. 간단하게 샀습니다. 간단하게. 자, 잘라볼게요. 아우,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망친놈이야. 나 진짜로 망고에 미쳤거든요. 망고 너무 좋아하는데. 야, 망고 제대로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망고 한 반 개는 들어갔다. 어, 아, 안에 말자가 들었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팥만 들었어요. 팥만 들었는데. 말차 주도 말차가 들었습니다. 말차.
4: 우리 와이프 진짜 좋아했다.
2: 아
5: 빵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4: 아 여기 장수가 밥도 이렇게 아 이게 파스타 하고 계시네.
2: 어, 뭐 먹어야 되지? 어차피 뭐, 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하나 갈 거고요. 네, 오므라이스 돈가스. 네, 말 그대로 오므라이스가 돈가스가 나왔네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야,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어, 딱 돈가스랑 해가지고. 성심당 오면은 빵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단은 돈가스도 먹어볼게요. 좋다. 이게 빵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되게 잘하네. 옛날에 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양식집 가가지고 아빠가 돈가스 사줬을 때 그 맛이에요. 옛날 맛. 아유. 아, 이 근처에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 한번. 어, 여기 좋은데? 어, 분위기 좋고. 어, 직접. 베이킹도 하시네. 자, 이리로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0: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에그타르트 하나 주세요.
1: 소재동이 옛날에 이제 철도 기관사들의 여기가 관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감성을 살려가지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대전시관, 그 옛날 충남 도청 자리에 이제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공원 가갖고 이제 매화꽃이 아마 펴 있을 거예요. 꽃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2: 저도 사실 동대전 도서관이 처음입니다.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0: 와, 요즘 도서관은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작실이 또 있네요. 아이들이 즐기기가 너무 좋을 것 같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너무 좋다. 응? 마침 오늘 나한테 딱 맞는 제목이네. 갑자기 하루가 선물처럼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 너머로 눈을 돌려보자. 도서관에 오니까 너무 차분해진 것 같네.
1: 야외에서 드시면 네. 가능하세요.
2: 이거 먹으려겠네. 3,500원짜리. 누나 이거 좋은 거 있었네. 그럼 아예 밖에 나오면 3,000원 내나? 더 밖에서.
3: 사장님이 그냥 드시라고.
2: 아, 또 열심히 홍보하니까 주셨나 보다. 예. 아니, 또 이거 또 대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미리 주시지. 미리 주시지, 이거 안 시키게.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거짓말 안 치고 대전역 내리면 빨리 먹어야 했던 국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물이랑 비슷해요. 진짜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국물이 딱 그 맛이야. 진짜 맛있어요. 야. 면에 담백함이 있어요. 끈끈해 보이시죠?
4: 여기는 라떼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라떼?
1: 바닐라떼 맛있어요.
4: 요거 괜찮죠?
1: 네.
4: 네, 요거랑 요거 피낭시에 요거 직접 만드신다고 하던데.
1: 네, 맞아요.
4: 네네. 요건 견과류인가요?
1: 헤이즐넛이랑
4: 오케이, 이거 하나 주세요.
1: 이거 하나 주세요.
4: 네네네, 하나 주시고.
1: 점심시간에는 10% 할인해서
4: 해주세요. 아우, 10% 할인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1: 평일에 애드립 있어가지고.
4: 네, 15%는 안 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10%. 네. 아, 이런 럭키까지 또. 네. 돈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성심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성심당에서 빵 드시고. 이런 카페 오셔가지고 또 맛있게 음료까지 드시면은 금상첨화. 형님,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 좀 써야 되는데 여 근처에 대전에 상징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없나요?
5: 근처 동호 3분 거리에 네네 디저트 있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4: 꿈돌이 디저트요? 꿈돌이 먹어요. 이 꿈과 희망의 상징, 꿈돌이를 먹어요? 가보시죠. 플렉스 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가시죠! 히야!
2: 그 다음에 갈 곳은요, 한비탑에 갈 거예요, 한비탑. 보인다, 한비탑! 보인다! 얼마나 좋아, 바로 앞에 있네! 와, 내가 왜냐면 원래 차 타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바로 앞에 있네. 야! 여름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물바다가 래요. 그러니까 거의 발목 정도의 물이 차요. 근데 밤에 되면 전 실제로 봤거든요. 이 한비탑에다가 영상, 과학의 느낌으로 해서 실제로 영상이 뛰어나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엉덩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왠지 이 내가 대전에 왔다. 대전의 꿈돌이와 함께 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2층, 2층이 높네. 야, 여기 뷰바의 뷰. 우리 서울에 남산이 있다면 대전에는 이렇게 한비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예쁘니까 저 갑천도 예쁘고. 네. 아, 여러분들 돈 없으면 또 자다 가세요. 네. 너무 좋다. 아, 이거 입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6: 아, 옛날에는 대전이 충청남도여갖고 충남도청이 여기 있었어요. 충남도청에서 이제 전시관으로 바뀌었죠.

야, 여기는 옛날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옛날 그 1930년대에 배경으로 된 영화들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뭐 밀정, 변호인, 미스터 션샤인. 야, 여기 영화 맛집이네. 여기 전경이 정말 끝내주네. 야, 여기 대전 시내가 진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와보세요.

0: 초등학교 때 옛날에 난로 있었죠. 이거 난로에서 진짜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 저는 입학은 국민학교로 했고 졸업을 초등학교 했습니다.
1: 여기가 예전에는 시립 도서관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네.
2: 예, 관계자신가요?
3: 아, 네, 여기 운영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2: 좀 소개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 네, 여기는 3월 27일 날 새롭게 문을 연 대전 태미문학관이란 곳이고요. 라키비움 형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장만 가져가세요. 아, 이게 문구가 다 다르네. 이거 재밌다, 이거. 좋았어, 오늘은 나는 요거 한 장으로. 작가는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한 장만 가져가겠습니다. 와, 여기 뭐 그냥 뭐 벚꽃이 휘날리면 그냥 뷰가 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서 책 읽으면은 가슴 속으로 싹싹 스며들겠는데? 태민의 것이 있네. 이게 무료라 그랬어요, 여기. 좋았어, 나도 오늘 기념으로
2: 나도 같이 밑에다가
1: 오늘의 미션 완료. 여기 너무 벚꽃이 이쁘게 펴서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아까 동대전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고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꽃비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네.
4: 진짜 일 보는 것 같다. 네, 사장님. 이 꿈돌이 화가자? 내가 보고 있다는데 그 뭐예요? 아, 꿈돌이. 어, 꿈돌이네. 아. 이거 봤어요, 이거? 꿈돌이 이 반짝반짝한 눈빛. 날 쳐다보는 게. 자, 사진 하나 박아놓고. 응? 어, 인절미 맛인데? 오, 맛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맛있어. 대전 하면 또 성심당 말고도 하레하레라고 엄청 유명해요. 제가 저번에 빵지순례 할 때 거기 그 도안점에 한번 가봤는데 오늘은 군산점에 가서 맛있게 빵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레하레 가서 제대로 플렉스!
0: 파스타도 먹고 싶고 마제소바도 먹고 싶고 카레도 먹고 싶고 저는 여기서 두 개를 시키겠습니다.
5: 네.
0: 1등 못 하더라도 저는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집에 왔으니까 하나보단 두 개를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 카레 하나, 마제소바 하나, 25,000원. 지출을 하자마자 문자가 바로 오네요. 18,300원 남았어요, 아직. 아, 이 정도면 제가 다음 코스 갈 때 버스 타고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4: 아, 도리 형님, 아니 형님 아니지.
6: 왜 자꾸 저한테 형님하세요 형님. 아,
7: 형님, 아니 뭐예요 지금?
0: 아, 밥 먹으러 왔죠. 저는 지금 메뉴 두 개 시켰어요 여기서.
4: 뭐 시켰어요 뭐?
0: 카레랑 마제소바.
7: 아, 그래도 메뉴 두 개씩이나 시키고 여유가 좀 있네.
4: 지금 뭐 콘텐츠 포기하고 본인 채널 찍는 거 아니죠?
0: 알겠습니다 형님, 즐겁게 하시고.
7: 예,
0: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응.
4: 아, 이거 5만 원인데 어떻게 아니 메뉴를 두 개 먹을 생각을 하지?
0: 야, 이 카레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8: 여기 이름 이제 뭐냐? IBS 과학도서관. 네, 뭐냐면 옆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실제로 이곳에 오시면 과학적인 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이 있거나 내 한문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와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써 있죠? IBS 사이언스 라이벌리. 발음을 조심할게요. 라이벌리. 네, 과학도서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지금 여기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운동기구예요. 엄청 무거워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엄청 커.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메이드로 놓았답니다, 메이드. 안녕하세요. 거기에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죠?
10: 일단 도서관,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이랑요. 과학책들이 많거든요.
9: 네.
10: 그래서 과학 좋아하시는 대전 시민분들이면
9: 네. 아, 나중에 ASMR 하세요. 잘하실 거다. 네.
5: 저기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는 그 번역사만 있는데 저희 원서 교양과학의 원서들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소개해
9: 아, 여기에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5: 원서랑 번역서랑 저희가 같이 있는 제일 유명한 고전 교양과학들도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9: 아, 진짜 이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 진짜 잘 지내세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5: 저희가 3,700여 권의 원서를 가지고
9: 3,700?
5: 3,700.
9: 네, 냄새나요? 돈이 없어 보여요.
11: 네, 오늘 연구원으로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인지 아실 것 같죠? 무슨 원칙인지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저도 원래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자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런 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족끼리 왔을 때 다 같이 찍으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야? 뭐 찍은 친구인가? 벌써? 과학자가 됐습니다. 네. 순간 제가 아인슈타인이 됐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IBS 퀴즈라고 해서 실제로 와가지고 퀴즈를 풀면 코인을 줍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S 중 이온 가속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양을 이건 A온이지요. 편집 좀 해서 액션. 제가 이제 정답 빼고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라온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정답을 마지막에 불어요. 네. 아래. 네. 네. 아, 왔네. 야, 오랜만에 보네. 넣어서. 오! 이뻐요. IBS. 어, 키링이다. 어, 이쁘다. 어,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다 빼가지고.
12: 안녕하세요. 저렴하게 써야 되는 날인데 여보 혼자서 34,000원짜리를 먹으려면은 그럼 수제비만 도 돼요? 그냥 이것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닭고급탕 소짜리 하나 주세요. 사실 대전이 칼국수하고 그 빵만 유명한 줄 아는데요. 닭볶음탕이 엄청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먹는 거는 잘 먹고 가야 돼.
13: 얼마나 썼어?
14: 저 개털입니다.
13: 뭘 개털이 아니야. 전화하는 사람마다 다 개털이네.
14: 다 썼습니다.
12: 뭘 다 써야 너가 제일 플렉스인데야. 그걸 다 써 어떻게 다 써.
13: 나는 진짜 다 썼어.
12: 택시 타고 다니니까 뭐 택시비가 뭐 지금 뭐 6천원, 9천원.
14: 아,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13: 어, 나 택시 타고 다녔어.
14: 어.
13: 여기 닭볶음탕 먹으러 왔는데 닭볶음탕을 지금 34,000원짜리 시켰어. 끝났어 이제 이걸로.
12: 나 너네들한테야 선물도 챙겼어 지금.
14: 아, 선물이요?
12: 그럼.
14: 저도 다 선물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아 죄송한데
13: 아, 당연히 아니야. 야, 그 정도 네가 지금 플렉스할 정도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14: 좋지. 아니 돈을 다 써가지고
12: 알았어. 이따 내가 모여서 내가 선물 하나씩 줄게.
14: 네, 알겠습니다. 아, 톤을 들어보니까 돈을 안 쓰셨네. 아닌가? 진짜 썼나?
15: 우원 사족공원을 가서 복도 구경을 하고 야, 20만 원짜리 뽑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0: 자, 이곳이 남간정사인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오늘 같은 날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 연인이랑 친구랑 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구경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우암 사덕공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16: 네, 저 학교 근처.
0: 아, 학교 옆이라.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벚꽃도 많이 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너무 좋지만 이 근처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있을까요?
16: 공춘당 공원.
0: 아, 공춘당 공원이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건가요? 거기도 꼭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아니 뭐 재밌게 놀다 가세요, 친구들끼리. 자,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회덕 동춘당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어떤 시민분이 또 여기 너무 좋다고 알려주셔서 자, 이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건물 보세요. 야, 여기 회덕 동춘당. 동춘당은 송이창이 세웠던 건물을 아들인 동춘당 송중길이 38세 되던 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은 별당이다. 여기 역사와 전통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트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경치 즐기고, 꽃 구경도 하고, 역사도 느끼고. 야, 사람들 정말 여기 나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제가 돈 쓴 거는 오전에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밖에 없고, 이제 교통비 조금 내고 그 다음엔 다 무료로 즐겼어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많이 안 쓰셔도 대전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17: 대전에 또 타슈가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자, 보자. 간단하게 QR코드를 찍으면 되네. 간단하네.
18: 대전 타슈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모두가 공짜입니다.
17: 아, 진짜요? 한 시간 공짜예요? 오, 지금 말이 돼? 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여기다 하고 이거 타고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하루 다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일단 무료가 많으니까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 남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0: 또 이곳이 대한민국의 그 과학의 성지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안에 보시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된 것 같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포트리스네, 포트리스. 오, 야, 우주에 온 것 같은데, 우주에 온 것 같아요. 와. 아야, 이거 올라, 이 끝 아니야? 어디까지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면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1: 여기 오니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2: 진공 엘리베이터가 재밌어요.
1: 그게 뭐예요? 진공 엘리베이터. 와! 저 재밌어요?
2: 네.
0: 뭐야?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같이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어디? 거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1: 구름대포. 와! 야, 구름이 나갔어! 저기 구름 생겼어, 봐봐.
3: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 일단은 무료인 게 제일 좋고요.
3: 제가 네. 제품이었거든요. 네. 무료로 왔어요. 네.
4: 그리고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랑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와서 이렇게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린 아이들부터도 이렇게 과학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5: 시립미술관까지는 오늘 버스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6: 시립미술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빨리 앤디 워홀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앤디 워홀 전 얼마예요? 2만 원이요?
6: 아니, 그래도 앤디 워홀이니까
7: 한 장만 주세요.
6: 네. 이런 현대적인 이런 옷의 프린트와 예술 작품의 조화로운 이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마르니 몬로. 아, 이게 또 앤디 워홀의 대표 작품이죠. 자, 피디님 한 장 저 찍어주시겠어요?
8: 네.
6: 인생샷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나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응노 미술관을. 송이는 1,000원. 아, 여기 또 이게 스마트 건프기로 스마트하게. 우리 이응노 선생님은 국내의 대표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상. 또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포된 뜻을 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0: 문자를 작품으로서 승화시킨 그러한 작품인 듯합니다. 저는 문화예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했던 이런 문화여행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1: 그리고 요즘에 그 쌀로 만든 아주 맛있고 건강한 빵 네,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 있네. 아, 이게 1인당 두 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 이 인기가 엄청난 그 쌀, 하래, 치즈고 요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요거. 요거 하나 먹어보고 쑥설기. 이게 떡 같은 빵인데 이거 신기할 것 같아,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이게 시그니처 빵이니까 맛은 봐야 되죠? 아니 이게 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촉촉하죠 이거. 너무 촉촉해 이거.
2: 어머, 이게 전혀 순간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게 쌀로 만든 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3: 더 먹어.
2: 와, 쓴맛이야. 쑥으로 만든 빵이니 쓴맛이지. 이거. 진짜 빵이시고 어르신들 진짜 좋아한다. 이 빵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내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계속 들어가네. 10번 먹어봐요, 10번. 와, 아. 칼로 썰 때 그 느낌 있거든요. 와, 이건 또 이거 애들이 진짜 환장하겠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1: 내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우승인 것 같고. 뭐 빵 하나씩 사다 줄까요? 에그 소금빵 3,800원이야. 너무 비싸다. 아니 선물하기엔 너무 비싸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셨죠, 보셨죠? 자 우리 고생한 우리 멤버들한테 선물하려고 플렉스. 이런 게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네, 돈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씁니다, 이렇게.
4: 아, 너무 즐거웠어요.
1: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플렉스 제대로 했다.
5: 저는 뭐 만 원으로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힘들어도. 네. 내 몸은 힘들어도 눈은 즐거웠다. 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 원으로 대전의 유명한 빵집을 빵지수를 했는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빵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나. 이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4: 아니, 역시 빵에
1: 써도 써도 돈이 그렇지. 계속 남아있는 거야.
4: 야, 아니 얼마나 남았길래.
1: 아, 그건 비밀일게요.
6: 근데 뭘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1: 아, 선물이죠, 또.
6: 아, 진짜요? 야, 역시.
1: 아, 빈손으로 오기 좀 그렇잖아.
7: 네. 야, 이거 하나 갖고 왔어, 이거.
1: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7: 이거 IBS.
4: 네. 그게 뭐야? 그 뜻이 뭐야, IBS.
7: 아, 몰라요, 이거. 저기 과학의식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이거 뜻이 뭐냐고, IBS가.
5: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맞죠?
1: 자, 하래하래. 네, 아시죠? 그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빵입니다. 네네네.
7: 오, 야 느낌 있네. 어, 먹는 거 아니에요?
1: 아이씨, 멘트 많다. 있다.
4: 어? 없는 거 같은데?
1: 아니에요. 자자, 아 지금 가보시죠, 지금. 지금 가보시죠, 지금.
7: 박스는 엄청 큰데. 안에 내용물이 뭐 장난치 맛있나 보다. 이게 뭐야 이거?
1: 자. 갓 구워낸.
7: 왜 이게 쉬워야지 이게 뭐야?
1: 갓 구워낸 소금빵. 아니 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이 빵집의 퀄 자체를 알 수 있는 이걸로 선물 갈게요. 소금빵. 그러니까
4: 분명. 야 이거 뭐야 이거? 기가 막히네.
1: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4: 소금빵.
0: 아 저는 대전이 사실 이렇게 문화 예술이. 정말로 즐길 게 많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또 느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풍족한 돈이다. 제가 사실 점심을 너무 플렉스하게 먹기 때문에.
1: 아니 그거 진짜 오늘... 맞아요?
0: 맞아요 오늘. 아 진짜요? 진짜 다 통화했는데 저는 진실입니다.
7: 아니 뻥을 잘 치지 잘 쳐요. 뻥을
0: 아니 정말로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저는 일부러
1: 닭볶음 맞아요? 닭볶음 맞아요?
0: 일부러 먹었어요.
8: 혼자서 닭볶음탕을 드셨어요?
0: 아 그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이유가 있어. 아, 네. 왜냐면 대전이 지금 뭐 빵의 도시다 칼국수의 도시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네. 소문은 나 있어요. 네. 하지만 닭볶음탕도 정말 맛있는 곳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닭볶음탕을 플렉스를 했습니다. 점심만 플렉스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주식에 야 선물
1: 이거 잡지 아니에요?
0: 선물 복다리
1: 예?
0: 아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선물이 또 이게 베스트셀러 네. 인류도시 아, 네. 대전이라고
8: 무료로 나눠주는 거
0: 아니
1: 이거 아파트에 하나씩 꽂아주는 거 아니에요?
0: 이응로 미술관 가면 네. 베스트셀러로 그냥 쫙 깔려 있어요.
9: 유만또래님은 오늘 두 끼나 드셨다고.
8: 아 예 저는 두 끼를 먹은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9: 어 너무했네.
8: 저도 예 저도 사실 5만 원 갖고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점심 식사하고 나니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꼭 돈을 쓰지 않아도 대전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아, 이렇게 느꼈습니다.
10: 형,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누가 이겼을지.
0: 그러게 제일 궁금한데. 미션 카드를 한번 또 오픈을 해야 되는데.
1: 아, 근데 난 진짜 많이 썼는데.
0: 나도 많이 썼어.
9: 자, 4등은
1: 나 플렉스 했어.
9: 박준범 팀장님이십니다.
0: 아! 야! 제일 맛있었어?
1: 아니 다 썼네. 다 썼네.
0: 닭볶음탕이 34,000원이야. 아니
7: 해코
0: 앤디 워홀 2만원.
7: 야 대박이다.
0: 아 근데 그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쓴 게 없어요 별로.
9: 자 3등은 네.
7: 형진이 형.
9: 3등은 유마또리님.
8: 아 근데 사실 좀 더 아끼고 싶었는데 아 점심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재동 카페를 갔는데 이게 디저트를 또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1: 아니,
8: 너무 맛있어갖고 예, 참지 못했습니다.
0: 아니 야 반원이
10: 반원이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1: 아니 내가 선물 괜히 샀네. 나는 내가 할 거인 줄 알고 그냥 샀거든. 네,
7: 나 쳐다봤어. 나 2등이
1: 형.
9: 자 1등은
1: 김경진.
9: 김경진 47%.
0: 와! 아직 발표된 게 아니야.
1: 어, 아니야?
0: 뒤를 들어야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렇게.
9: 아, 김동찬 씨가 35%로 2등입니다.
1: 와! 내가 1등.
7: 1등.
1: 야! 아니, 나 진짜로 맛있었어. 나 진짜로 뻥 아니고 제작진까지 빵 먹으라고 제가 성심당해서 빵 다 섞어 놨거든요. 아니, 나 원래 빵 다 섞어 못 먹어.
7: 얼마
9: 김동찬 씨가 10,000원이셨는데 네. 지금 총 6,500원 쓰셔서.
0: 야, 너 뭘 먹었냐?
7: 저요?
1: 6,500원이면은.
7: 아, 저는 왜냐면. 아니, 제
1: 한 끼도 안 먹은 것 같은데.
7: 우동을 파는데 제상이 4,000원. 왜냐면 제가 튀김이 제 쌌는데 그래도 우동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대전의 사랑이니까.
0: 네? 먹은 거야?
7: 먹었죠. 아. 먹었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8인이 주더라고.
0: 야, 아,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7: 아,
1: 어. 야.

0: 근데 대전에 정말 이색 빵집이 많아.
1: 맞아.
0: 네. 이게 성심당 말고도
1: 칼국수 도시, 빵의 도시, 닭볶음탕의 도시, 네. 과학의 도시.
0: 화가 자라고 그 꿈돌이 꿈순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너무 귀여운 거야.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냈더니 가고 싶다고. 아. 바로. 와, 그런 것도 가고
2: 싶어요. 오세요.
3: 다음에 오시면 그건 제가 선물 사드리겠습니다.
0: 이야. 아, 네. 우리 마토리 동생.
2: 인플루언서라.
3: 놀러오세요, 대전. 아.
1: 자, 최근 들어 대전이 정말 핫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같은 대전!
4: 다른 하루!
3: 얼마인데?
0: 다음 만나요!
4: 또 와요!
5: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1: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2: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0: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5: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0: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5: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5: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0: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0: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오.
2: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3: 오! 네.
2: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3: So now it's a spring.
2: Yeah, so.
3: It's like green.
2: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3: No way.
2: Yeah.
1: 대박.
2: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2: 저는 카멜레온.
0: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3: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3: 오.
2: 시원해요.
3: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2: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2: 어, 너무 좋아요.
3: 쭈쭈쭈.
2: 제이 러브 이즈 온 미, 러브 이즈 온 미. 에이!
3: 러브 이즈 온 미, 러브 이즈 온 미.
2: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2: 오,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더.
3: 그래? The wife like this.
2: 맞아요.
3: Lisa.
2: Okay. 어쩔 수 없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2: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2: 제 와이프 눈에
3: 하트
2: 있을 거예요. 하트.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0: 콘서트. 아, 네, 콘서트. 네.
2: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3: 스윔.
2: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2: 한식.
3: 한식.
2: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2: 김치전.
0: 김치전.
2: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2: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3: 봄동 비빔밥.
2: 봄동. 어, 네.
3: 요리 너무 바삭한.
0: 봄동 맛있지.
2: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좋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 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3: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3: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3: 아, 눈 밑에다가.
0: 이제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3: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3: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3: 애교살. 애교살.
2: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3: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 애교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3: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고 웃을 때 웃어봐. 네.
3: 있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0: 여기서.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3: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에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3: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3: 이 키포인트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3: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0: 노래 스윙이에요?
1: 어, 네.
0: 스윙.
2: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좋아요.
3: 그렇죠.
2: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네.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4: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0: 네.
2: 저도요.
4: 네, 눈 감아주세요.
0: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4: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0: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4: 어, 떴을 때 보이는 데만 때 하얗게 하려고요.
0: 아,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2: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0: 와, 마음에 드시죠?
2: 아, 너무 신기해요.
0: 완전 마법사.
4: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0: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Smooth like butter.
4: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0: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로 넣어주는 거군요.
4: 강력하게.
0: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4: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0: 코끝에도 톡톡.
4: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0: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4: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0: 어떻게 좁히나요?
4: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0: 안으로.
4: 어,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0: 너무 신기하다.
4: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0: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4: 하이라이트.
0: 하이라이트?
4: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있어.
0: 오!
4: 그죠?
0: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4: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0: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4: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0: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4: 쫙 라인 정리를.
0: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3: 사용 좋아요. 이렇게.
4: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0: 보건소.
4: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0: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4: 저희 99% 왔습니다. 99%.
0: 그럼
4: 99% 마무리 단계로.
0: 헤어랑 의상 체인지.
4: 네.
0: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4: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0: Like but then then then then
4: then then then then
2: then
4: then then then then then
2: then then then
4: then then then then then
0: then
4: then
0: then then then then then
2: then then then then
0: then then then then then
4: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then

0: Okay.
1: I'm so excited.
2: Where?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3: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0: 너무 멋있어.
5: 지민을 보고 싶어요.
3: 지민을 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보면.
5: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시선 좀.
3: 캡처, 캡처.
6: 캡처, 캡처.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6: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풀 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6: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쁘니?
6: 이쁘니?
0: 집에 봐.
6: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6: 너무
0: 멋있어요.
6: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6: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6: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6: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아,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6: 예쁘다.
3: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6: 보라.
3: 네. 야, 완전 멋있어.
6: 3,
3: 야,
6: 2,
3: 이거다.
6: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people making headlines. Now, beyond spectacular acrobatics, contemporary circus uses movement in the air to tell stories about life. Well, today we're joined by Kwon Hae-won, director of the creative circus group Code Sassy.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crunchers first?
1: 네. Hello, my name is Hae-won Kwon. I'm a circus artist based in Korea. I create, perform with my team called Sassy. Nice to meet you.
0: Nice to meet you. Well, thank you for coming in despite your busy schedule. You know what? Before we move into the talk in earnest, just out of curiosity, you work while you're like being high up in the air a lot, right? As a circus artist, can someone with, I guess, fear of heights overcome that and do what you do through training? 정말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대표님. 공중에 매달리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1: 저도 놀이기구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0: 아, 그러시군요. Alright, so surprisingly, Hae-won doesn't like going on like rides in the amusement park.
1: 네, 이 기구, 서커스 기구라는 네. 거는 결국엔 내가 내 힘으로 버텨야 되고 컨트롤하는 거다 보니까 기구는 그냥 그 기구를 믿고 내 몸을 실어 놓는 거고 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기에 대한 숙련도와 네. 이 기구와의 친밀감 네. 이 만약에 생성이 된다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Okay. So

0: 놀이기구, 그러니까 놀이터. 네네. 그런 것들이 많죠.
1: 아, 좋아요. 네. 와. Okay. So, Brown, you see a lot of like different rides, right? And that's where he can try out different things. And I thought, won't children be like shocked and surprised? But he said they actually like it. Yeah, thinking about it, it must be pretty cool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되게 신기하고 멋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 아이들 눈에.
0: 맞아요. 그 팀원들이랑 가끔씩 어딜 이동할 다가 네. 그런 공간들이 보면 팀원들이 단체로 가서 막 놀고 있거든요.
1: 와.
0: 그러면 이제 애들이 노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게요. 네. 거기서 완전 라이브 서커스 공연처럼 볼 것 같아요. 약간 스트릿 공연처럼. So all the team members when they like do perform around and come across a playground, they would all run to the rides on the playground and like show different acrobatic moves. And the children, they don't play there, but they stand there watching them perform, like a little street. Live street performance just for them. All right, well, now that we've answered my random simple questions, we'll go into our keywords and talk about your job and your life in depth. 소소한 궁금증은 이쯤에서 해결됐으니까 이제 고차원적으로 우리 컨템포러리 서커스 코드 세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로 얘기를 하거든요, 브런치 클럽에서. 첫 번째 키워드 대표님 열어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Gravity. All right, that's our first keyword. For ordinary people like me, circus usually brings to mind stunts and amazing fancy tricks. What exactly, though, is contemporary circus?
2: 솔직히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서커스 하면 뭐 차력쇼나 묘기 이런 걸 떠오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하시는 이 컨템포러리 서커스가 정확히 뭔가요?
0: 그렇죠. 서커스... 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네. 일반 한국에 있는 대중분들은 동춘 서커스나 태양의 서커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1: 네. So mostly the public in Korea when they hear the word circus, they would come like think about things like Circus du Soleil, like those big circuses that they're more familiar with.
0: 근데 저의 언어로서는 약간 근대 서커스라고 부르긴 해요.
1: 네.
0: 기회에 많이 함몰되어 있고 네. 기회를 나열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1: 아, 컨템포러리가 아니고 근대 모던. 네, 네. 어, 오케이. But from the perspective of Haewon, like those sort of circuses are only focused on like the artistic skills, the stunts, the tricks, and that's what describes a modern circus, not so much a contemporary circus.
0: 그래서 컨템포러리 서커스라고 함은 예술가, 그러니까 창작자의 시선과 이야기와 의미들을 작품에 많이 녹여내는.
1: 아, 오케이.
0: 그래서 단순히 기회 난도만을 가지고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 네. 네,
0: 거기에 이야기도 있고 또 다양한 재료들도 풍부하게 창작의 재료들이 풍부하게 같이 섞이는 그런 작업. 컨템포러리 서커스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1: Ah, all right. So Haewon's definition of contemporary circus would be it's not just about fancy, like difficult, complicated artistic skills, but it includes how the artist or the creator views the world, their stories and meanings and values added to the whole performance. All right, so there is a difference. It's not just about what you see, all the tricks, but it's about the story and meaning behind it. All right, well, how did you get into circus in the first place, though? I'm curious. Were you always athletic growing up?
2: 근데 서커스는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평소에도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 편이었을까요?
0: 없진 않았어요.
1: 네.
0: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체조나 이런 거를 했다기보다는
1: 네.
0: 그냥 뭐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축구 좋아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 좋아하고
1: 네.
0: 그랬었죠.
1: Oh, okay. So yeah, he was pretty athletic because well, he wasn't like into gymnastics or anything, but he liked playing outdoors with his friends. He liked playing soccer, whatnot. Mm-hmm.
0: 근데 이제 서커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1: 네.
0: 성인이 된 이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서커스를 처음 접했는데
1: But he came to be interested in circus as he became an adult.
0: 스타트는 일단

0: 거리 예술로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네. 졸업을 한 이후에 네. 거리 예술을 하다가 뭔가 그냥 거리 그냥 뭔가 워딩만 쓰 그러니까 말만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뭐 무용을 하거나 네. 이렇게서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네. 발목을 잡아서 이 공연을 끝까지 보게끔 하기에는 네. 부족하다. 어. 라고 생각을 했고.
1: Oh, so it actually began with street art for him. The end of the performance is what he thought.
0: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몸을 담았던 단체에서 네. 이제 서커스를 익혀와라. 오. 그래서 처음으로 익혔던 기회는 외발 자전거랑 트램폴린이었어요.
1: Oh, okay. So he was in one of these companies of street art, and they told him to like train himself for these skills, trampoline, right, and one wheel. It's not a bicycle, but it's a monocycle. Oh, okay. 네네.
0: 그렇게 서커스를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서커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오. 제가 뭔가 더 흥미를 느꼈고 네.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내 창작 세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1: Oh, well, he thought it was pretty interesting after learning the motorcycle and the other skills that he was asked to learn, and he thought he could expand his artistic world by doing this, and that's how his career in circus, in the field of circus, began. 그거를 그렇게 바로 익히신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0: 바로 익힐 수 없었죠. 진짜 엄청 긴 시간과 네. 뭐 피땀 눈물이까지.
1: 그렇죠. 근데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돼서 여기까지 오신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네. 자기한테 맞는 기회가 있다.
1: 아. 네, 네.
0: 그냥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네. 신기하다. 맞아요. 그걸 찾으신 거고. 처음부터.
0: 네, 저는 네. 그게 아까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네. 거대한 원형의 훌라후프 모양의 시어휠이라고 네. 불리는 기계 도구가
1: 저의 어떤 거요?
0: 시어휠.
1: 시어휠. 네, 네, 네.
0: 그거가 저의 메인 기계이긴 하거든요.
1: 아, I see. So I was surprised how he was able to learn like the motorcycling and the trampoline, whatnot. And within the circus world, the artists say there is the right type of artistic skill for every individual. It's not all the same. And for Haewon, he is actually specializing in sear wheel. Is what they call it, as you see in the video right now. Wow, that's amazing. It's so cool. You need a great balance, like sense of balance, I feel like.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Oh, all right. Well, Korea doesn't really have a professional circus, I guess, school, does it?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전문적인 서커스 교육기관은 없지 않나요?
0: 네, 한국, 일단은 유럽이나 네. 북미권 여기에는 서커스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취미로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1: So in like Europe and North America, unlike Korea, they have a lot of these circus schools. So students, children, they even learn it from a very young age and grow up doing it and learning it.
0: 한국은 교육기관이 없는 관계로 네. 지금 한국에서 서커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성인이 된 이후에 네.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1: So anyone who is in this field of circus in Korea, most of them they started as adults because there's no school for children in the country.
0: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서울거리 예술 창작센터라는 서울문화재단 산하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서커스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이런 아~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1: 그걸 대표님도 하신 걸까요?
0: 맞습니다. 저도 중간에 잠시 몸을 담아서 같이 했던 적이 있죠.
1: 아, 오케이. 아, 그렇군요. So in the past they don't have it anymore, but they had the Seoul Street Art Creative Center that was run under the Seoul Culture Foundation. It doesn't exist anymore, but when that program was there, they had like an extra special program for nurturing street artists as well and circus artists, and Haewon was part of that in the past too for a short while. Well, what kind of training did you go through then?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훈련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0: 일단 서커스 교육이 없다라는 것 자,

0: 자체가 네. 진짜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좀 무식하게 했어요. 진짜로 무식하게 근력 운동하고 아. 그리고 기회를 익히는 과정이 대부분의 또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 분들이 독학이 되게 많으세요. 아. 다 유튜브 보고 네. 유튜브 영상 녹화해서 슬로우 걸어서 기술 확인하고 따라하고.
1: 어. So because there's no like set circus curriculum or schools, it makes it a lot harder for everyone because they have to start from scratch. They don't have any guidelines to follow. And many of them, they watch YouTube videos to learn alone by themselves. And Haewon, he started by like muscle training too, like all the basics. 뭔가 교육 기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작게나마.
0: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또 엄청난
1: 그렇죠. 쉽지. 네. 그 모든 과정과 배경이 참 All right. Well, I wish there is a proper school for these performers, but that would take a lot of like money, time, effort, whatnot. Hopefully in the future, though. Well, you eventually fell in love with circus through your study, through your story, and you even started your own group, Code Sassy. Can you tell us what it means, though? 이렇게 매력에 결국에는 빠지셔서 팀까지 직접 만드셨잖아요. 팀 이름이 코드 세시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코드 세시는 코드랑 세시의 두 세시라는 두 단어를 합친 이름인데
1: It's a compound word. It's a mix of code and sassy, the English words.
0: 코드는 서커스, 기예, 그리고 뭐 움직임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재료를 하나의 코드로서 바라보고 저희가 하나의 이제 창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로
1: 아.
0: 표현을 했고
1: 네.
0: 세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창단할 당시에 좀 발칙하게 좀 눈치 보지 말고 좀 속된 말로 약간 건방지게라도 위에 눈치 보지 말고 좀 마음껏 만들어보자라는 네네. 생각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1: 자유분방하게.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네네. Alright, so code is actually a representation of all the artistic skills, the movement, and the circus that they do. It's the language in which they express themselves. And sassy, it represents the sort of character and style they wanted to convey, like without being conscious of what other people think, without caring about other people's judgments, just freely doing what you want to do. In a very sassy way. So that's how the name came to be. Well, how did you find and recruit your members, though? 팀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셨어요?
0: 팀원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1: 네.
0: 이게 프로젝트성으로 이 작업에는 이 팀원, 이 작업에는 또 저 팀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1: 네.
0: 일단은 주위의 동료들이었고
1: 네.
0: 같이 연습을 항상 그 연습실에 가면은 만나게 되는
1: 아, 네.
0: 그 연습실에서 만난 동료들을 계속 눈여겨보는 거죠. 아, 이 작업을 하면은 저 동료가 어울리겠다 이런 식으로
1: 그렇게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시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So there wasn't like a official sort of recruitment of the members, and the members aren't that permanent. They have different members depending on the different projects that they carry out, and they're usually his colleagues, and they would practice in the same space, and he would look at them and think, oh, I think this person, this colleague will suit with this sort of project, and that's how the recruitment happens. He would recruit depending on the project an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colleagues that he knows. I see. Well, in theater or dance, performers usually express, I guess, emotions with their feet on the ground. Why does circus, though, take us into the air? Are there any emotions that can only be expressed up there? Is what I think. 연극이나 무용은 두 발을 무대 위에 딛고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서커스는 왜 허공에 올라가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뭔가 공중에서만 전할 수 있는 감정 같은 게 있을까요?
0: 일단 뭐 뮤지컬을 예로 들면은
1: 네.
0: 감정이 격해지면은 네. 노래를 부르잖아요.
1: 아, 네. 네.
0: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렇게 어떤 감정이든 그런 것들의 극 북한을

0: 표현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럼 막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럴 수도 있고 더 격하게 움직일 수도 있죠.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Alright, so you know how like in all different sorts of arts, for example, musical, let's say, as the emotion of the performer goes up and reaches the peak, they sing out even louder and their movements become bigger, right? And so in circus, the height and like how you're doing things, all these artistic moves and skills on air, it's an expression of all those emotions. You can go higher or even make fancy moves in air to express all that fullness of the different feelings and emotions that you can have. Oh, very interesting.
0: 근데 중력을 거스르려는 것 자체가 네.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긴 해요.
1: 아.
0: 약간 놀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1: 아, 네.
0: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 풀어놓으면은 네네. 계속 어딘가에 매달리고 뒤집고
1: 그러게요 방방
0: 네.
1: 뛰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인간이 숨길 수 없는 계속 내재되어 있는 그 본능이고
1: 네.
0: 서커스는 그거를 조금 더 이미지화 시키고
1: 네. 예술적으로
0: 네. 조금 더 저 좀 더 높은 한계치까지 더 몰아붙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1: 아. 네. So it's sort of like an instinctive thing. When you think about children, they're always like jumping up and down, they're hanging on different like rides, they're playing on the playgrounds. It's the instinct of human beings to just go against gravity. And that is expressed in a more artistic image way through circus, is what he said. Oh, and now that you think about it, it makes sense, I think. And it makes circus a lot more enjoyable and fun too. Well, you know what, Haewon, it's time for a song recommendation. What song have you prepared for us today?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추천곡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어떤 곡 추천해 주실 건가요?
0: 저는 한로로의 네. 0 플러스 0이라고
1: 네.
0: 제가 어쨌든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1: 네.
0: 혼자 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1: 네.
0: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플레이리스트 안에 이 곡이 항상 껴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아 좋습니다. So he goes on a lot of performances to like other regions within the country. So he stays in the car quite often because he drives to those places. And in his playlist, there's this song. It's 한로로's 영영. And so he recommended this for us, you and me, Crunchers.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and we'll continue our conversation here on Brunch Club. Once again, it's 영영 by 한로로. Stay tuned.

0: 가지고 했고.
1: So Haewon, he was practicing really hard one day, and well, he doesn't usually care so much about his own injuries. So he was practicing, and his back rib was broken, but he didn't realize it was broken, and he thought it was just muscle pain because he didn't practice a lot. So he practiced even more with a broken rib. 네.
0: 그렇게 그냥 제 몸에 대한 건 조금 관대한 편인 것 같고.
1: 관대한 걸까요 이게? 더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오히려 같이 하는 동료들에 대한 부상이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걱정? 이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이자 연출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뭔가 조금 아픈 거는 참고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하겠는데 그들이 뭔가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So like I said earlier, Haewon, he doesn't care much about his own injuries if he has pains, but if his team members, his colleagues are in pain or injured, that's when he becomes worried and concerned because he is the director of his team, Coach Sassy, as well, right? So that's who he is, and he's not so much concerned about himself, but I think he should be more interested and take care of himself a little more moving forward, though. Well, when you're working with a partner in the air, trust must be really important, you know. Do you do anything special to train that and build that trust among each other? 공중에서 파트너랑 호흡을 맞출 때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신뢰를 위해서 따로 뭔가 훈련을 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저는 아직은 공중에서 파트너랑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긴 한데 공중 기예로서.
1: 네네네.
0: 근데 일단 공중뿐만이 아니라 바닥에서도 서로 뭔가 들어 올려지거나 하는 그런 기예들을 할 때 네. 결국에는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훈련하는 데 있어서.
1: So repetition, I guess, like practicing repeatedly with your partner. Although he hasn't been in air with a partner before, he did do like other stuff on the ground with partners. But like being able to go in sync together is really important, and that requires repeated practice.
0: 결국에는 그렇게 반복했을 때 네. 믿음이 생기고.
1: 네.
0: 왜냐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반복 훈련이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잘못되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아니면은 너가 이렇게 뭔가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1: 네.
0: 내가 어떻게 또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경험치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1: 그러게요. 네. So when they practice a lot repeatedly, then they're always prepared for like the unexpected, right? They know how to respond to uncertainties, whatever happens, like all the probabilities that may happen while performing together. That is why practicing together multiple times is really important to build that trust. Well, despite the injuries and I guess hard work, I guess you are, like you said, worried about the injuries of other people. And like you said, you're not just a performer, but you also have to direct and run your company, right? You do your own productions. What makes you more nervous, though, performing yourself or watching your fellow performers on stage? 작품 연출도 직접 하시고 또 직접 연기도 하시잖아요. 직접 참여도 하시는데 동료들을 무대에서 지켜볼 때랑 뭔가 내가 직접 할 때랑 언제 더 심장이 떨리세요?
0: 지켜볼 때가
1: 아 진짜요?
0: 진짜 미칠 것 같아요.
1: 아, 정말? 네. 그렇구나.
0: 물론 동료들을 너무 믿고
1: 네네.
0: 함께한 사람들이 잘 해낼 거라는 걸 믿음이 있지만
1: 네.
0: 이것도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장비들의 설치 테크니션적인 부분을 거의 다 대표인 제가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이 사람들을 믿더라도 저 장비를 내가 만약 실수로 잘못 설치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1: 그렇네요. So he's worried a lot when he's watching his fellow performers on stage. And it's a mixed feeling because he's the director. He's in charge of all the technical stuff, right? He does trust his fellows that they will do well. But it's more than that. What if he made a mistake in terms of all the technical, the production aspect is what he thinks. 네.
0: 그리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다가도 그러니까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네. 자꾸 상상이 되는 거죠. 아. 막 최악의 상황들이.
1: 네, 네.
0: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했었고.
1: 어. 네. Oh, wow. So he shouldn't be thinking this, but while he's watching his fellow performers on stage, he always imagines those worst-case scenarios. It shouldn't happen, of course, but him being the leader of the whole act, he can't help but think about those worst-case moments. And it did happen once, too.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다고요?
0: 어쨌든 네. 서커스가 위험을 수반하는 그쵸. 기회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던 작던을 떠나서 사고는 항상 가지고 가는 거지만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1: So circus always comes with risks, small and big. So you have to always like get prepared. Prepare yourself for any sort of unexpected emergencies.
0: 그래서 저희는 공연하기 전에 퍼포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꼭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공연 망해도 된다. 하다가 동작 안 해도 된다.
1: 네.
0: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도 안전인데 만약에 하다가 문제가 되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누구든 이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신호가 있다. 머리 위로 X자를 긋는 순간 네. 그냥 그 공연은 끝이다.
1: 오, 네. 멋있어요. So they have their own signal of themselves. First, second, third, their priority is safety, not getting hurt. So when they feel as though something is wrong with this whole production or the act, they would make a huge X on top of their head. And when that signal is given, everything just stops. And it's okay to stop the performance as long as everyone's safe and doesn't get hurt. Oh, all right. I think that's pretty cool. But anyhow, despite the injuries and hard work, there must be moments when you think, this is why I kiss. What kind of moment makes it all worth it for you? 이렇게 뭔가 걱정도 늘 하시고 몸도 상하고 고될 텐데 아 내가 이 맛에 서커스 계속 하지 하는 순간 이렇게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이 있다면요?
0: 첫 번째는 관객이지 않을까 관객의 반응들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서커스를 좋아하고 계속 재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1: 네.
0: 결국 되게 감각이라는 지점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커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1: 네. So it would be the audience's reaction but the reason why Haewon is pursuing circus all the time it's really close to expressing the senses 네
0: 작품을 창작할 때는 뭐 다양한 의미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창작자로서 녹여내긴 하지만은
1: 네.
0: 그 공연, 서커스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막 수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1: 네.
0: 그다음에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각하면서 볼 수 있고 그 감각을 통해서 각자의 관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가져가는 어떤 이야기나 메시지들이 되게 다양하고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1: 그러게요. 네. So as an audience, when you look at a circus performance, you can just intuitively and sense right away, visually, verbally, whatnot, like audio-wise, you can sense what the meaning, what the significance behind this whole performance is, right? You don't need like a long story or meaning, although that is important when creating the performance as a creator.
0: 두 번째는 뭔가 퍼포머로서의 네. 뭔가 저는 좀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0: 다른 퍼포머들도 밀어붙이기도 하고
1: 아, 네.
0: 이렇게 힘든 것까지 해야 돼라고 말할 정도인데.
1: Oh, so Haewon likes to push himself to his limits as a performer, and he does that to other performances too. Performers too.
0: 그냥 뭔가 퍼포머로서 그걸 행했을 때 그 한계치에 계속 내가 노크를 하고 있고 네. 거기를 뭔가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네. 오는 뭔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 네. 물론 그 카타르시스를 관객도 저는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내가 느낀 게 전달된다라는 거죠. 어. So when he pushes himself to the limit and succeeds, that

0: that's when he feels that sense of catharsis. And when he feels that, he believes it's delivered to the audiences too. And that's when all the fun and all the, I guess, impression comes from, and the audiences are able to feel. Well, what reaction then from the audience gives you the biggest, I guess, thrill? 그럼 관객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였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세요?
1: 딱 꼭 집을 뭐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 그냥 저의 네.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은 네, 네. 제가 하는 공연 중에 해원이라는 위시라는 공연이 있는데 네. 그 공연은 어쨌든 약간 구세 형태나 그런 의미를 많이 따와서 만든 공연인데
0: So there's this performance called Wish or 해원. It brings a lot of aspects from a ritual, shamanic ritual. 네.
1: 그게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네. 내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네. 함께 빌어주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새처럼 이걸 전달을 해보겠다.
0: 메신저 같은.
1: 네, 맞아요. 그런 의미의 작업인데
0: 네. So it's all about like him being the messenger and delivering everyone's wishes to the sky, like whoever. You know, makes the wish come true.
1: 물론 한국 어르신들 분들 중에도 우시거나 뭔가 와서 뭔가 마치 진짜 구슬 하나 끝낸 무당을 반기듯이 뭔가 하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네. 언어가 전혀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한 외국인 분이 네. 진짜 펑펑 울면서 마치 뭔가 전달을 받은 것처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뭔가 허그를 해주고 그냥 그 울음을 삼키는 그걸 봤을 때 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감동이네요, 진짜. So there was this case where he was doing that performance and one foreigner came up to him, gave him a warm hug and was like putting in that tear that they had from watching this. So that's when he felt really touched and he was really thrilled to see the reaction. All right, well, we'll have to move on to the nex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대표님께서 오픈해 주시겠어요? Now it's next. Now, what is the most beautiful moment you experience as a circus artist? 그럼 대표님께서 서커스를 하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아름답다.
0: 네.
1: 제가 지향하는 건데.
0: 네.
1: 그래서 저는 서커스를 극장이나 실내로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So he hopes that the circus performances will go to theaters and even movie cinemas too.
1: 물론 거리 예술로서의 서커스 작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좋긴 하지만은
0: 네네.
1: 뭔가 어느 순간부터 서커스가 단순히 오락거리나 쇼로서만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0: All right. So from some point on, like the circus is like a temporary sort of instant entertainment, source of entertainment is what the public thinks and he wants to change that.
1: 그래서 저는 서커스가 예술로서 관객들한테 다가가고 그다음에 인식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단체를 만들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0: So he hopes that circus is a form of art and that's delivered to the public and the whole perception changes in the forward and he focuses on that as he's working pursuing circus.
1: 그래서 서커스가 가진 미학을 무대의 다양한 테크니션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조금 더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의 경우의 수들을 많이 늘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답다라는 게 그냥 뷰티풀이 아니라
0: 네.
1: 예를 들면은 뭐 러너스 하이 같은 것처럼 네네. 막 미친 듯이 달렸으니까 오게 되는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처럼 행복, 아니, 그 아름답다라는 그 워딩 안에도 다양한 네. 형태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뭔가

0: 탈취되고 그쵸. 약간 경이롭기도 할 네. 테고 그쵸?
1: 아니면 너무 기괴해서 아름다워 보인다거나 네네. 그런 것들이 서커스랑 잘 맞물렸을 때 네네.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0: Okay, so he wants to make this form of art, circus, become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and help them to feel it more closely through different senses. And beauty, you know, it has a different way of expressing itself, right? It could give people, it can make people awestruck, whatnot, really impressed in different ways. And that's what he's pursuing as a circus artist. All right, well, I guess, like you said, we can't see circus that commonly here in Korea, but I guess it would be good if they can see it like movies, whatnot. 말씀하신 것처럼 서커스를 사람들이 편하게 뭔가 극장 가듯이 찾는 날이 오면 참 좋을 텐데 그 풍경이 그냥 우리가 영화 예매해서 보고 이런 것처럼 이뤄졌으면 좋겠는 거겠죠, 대표님?
1: 그렇죠.
0: 네.
1: 그냥 팝콘 들고 들어가서 그쵸? 보고 예, 맥주 마시고 콜라 네. 마시고
0: 너무 좋겠다 진짜. All right, well, that is what he wants to see in the future. People just buying popcorn and going to the circus as if they're going to the movies, the cinema, the theater. We're not. All right, well, are there any plans moving forward that Code Sassy is preparing for? 그럼 가까운 미래에 우리 크런처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코드 세시의 새로운 계획이나 뭐 다음 무대 소식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1: 네, 다음 달 10월 23, 24, 25에 네. LG 아트센터에서 Entrance라는 신작을 올리게 됩니다.
0: 오, 오케이. 네. So they have a new performance or project from October 23rd to the 25th at the LG Art Center, and it's titled Entrance.
1: 서커스와 테크노와 리추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낸 작업이고요. 그래서 육사크사나라는 이제 음악팀과 함께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 작업이나 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All right, so please do look forward to that. It will be a mix of the keyword circus, techno, and ritual, and it will be done in collaboration with a musical team as well. All right, well, how, I guess, would you like audiences to remember Code Sassy,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Code Sassy라는 팀이 어떤 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나요, 대표님? 뭔가 짧게 답변해 주신다면 한 단어로?
1: 믿고 보는 한국 서커스 팀.
0: 오, 좋습니다. All right. So the circus team of Korea that you can just guarantee, you know, on, you can guarantee on is what he wants Code Sassy to be remembered as. Well, it is really time to wrap up. I hope you enjoyed your time on Culture Crunch. How was it?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 다 됐는데 아쉽게도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 일단 뭔가 이 말들을 하면서 네. 저의 과거부터 네. 뭔가 지금까지 뭔가 저도 한번 훑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해외에 계신 분들과도 뭔가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0: 아. Us too. So he thought it was a really meaningful time. And as he was talking with us on Brunch Club, he was able to think all the way back to his past, to the present, and also organize his thoughts, rethink about what he has done so far. And it was fun communicating, interacting with you, Crunchers, all the international audiences as well. Now with that, we'll have to really sign off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비상 Natural Flight by 이승열. It's a theme song from Wonderful Day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1: Crunching!

0: 추석. One of Korea's biggest traditional holidays is just around the corner. Much like Thanksgiving, it's a special time when the whole family comes together. And of course, there's one thing the celebration simply can't do without. And that's delicious food, lovingly made and shared with everyone. So today, here are two traditional treats that offer a true taste of 추석. Chewy 송편 and sweet 다식. The ingredients are easy to find even outside Korea, and the recipes are simple enough for anyone to follow. So leave it to K-Now, and let's get cooking! Here's where today's 추석 treats will come to life. We've come to a Korean dessert studio in Seoul.
1: 저는 모락모락 한식 디저트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떡이랑 한과를 만든 지는 20년 정도 되었어요.
0: From preparing the ingredients to mastering the techniques, there's plenty to learn today. And first up, the ultimate 추석 favorite, 송편.
1: 송편의 유래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신라 사람들이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 신라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전해지는 되게 오래된 떡이에요.
0: With a tradition that goes back generations, today's 송편 will be made the traditional way.
1: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쌀 가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Rice flour is the base of 송편 dough. Simply wash and soak the rice, then grind it nice and fine.
1: 이거는 지금 준비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를 넣기도 모양을 만들기도 조금 편해.

0: 지거든요.
1: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좀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2: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2: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할메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지금 너무 다 으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2: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요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요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요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2: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송편.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1: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2: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revealing glossy, freshly steamed 송편. Beautiful 송편 in five vibrant colors. Chewy on the outside and packed with sesame, mung bean, and chestnut fillings. A colorful Chuseok spread that's a feast for both the eyes and the taste buds. Next up is 다식, a traditional Korean treat that packs delicate patterns and plenty of sweetness into every tiny bite.
0: 다식은 이제 한자로는 차 다자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찻잎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이 찻잎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눌러서 이런 원형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모양으로 재료를 눌러 찍는 지금은 이제 각종 곡물 있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곡식류, 콩 이런 것들을 가루 내어가지고 꿀로 버무린 다음에 틀에 찍어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를 이제 다식이라고 해요.
2: 다식 mold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sizes. And choo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다식'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to-find almond flour, 다식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1: 치즈 다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이제 아몬드 가루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븐에다가 살짝만 구워가지고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아몬드 파우더에 이제 황치즈 가루를 넣어주실 거예요.
2: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1: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2: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다식,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1: 다식 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 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2: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1: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식 방망이로 넣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2: Use the 다식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1: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2: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1: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식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식 완성입니다.
2: 타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다식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1: It's 추석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예요.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겠고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1: 네.
0: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년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2: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2: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2: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2: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2: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2: 어?
3: 아 진짜? 아 진짜예요?
2: 아, 진짜?
3: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2: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2: 또 지속력도 좋겠죠?
3: 네. 네네네.
1: 정말 저희를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아 네. 네.
1: 안녕.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4: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4: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간단하게. 아, 5분 컷.
1: 진짜 5분 컷.
2: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2: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2: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 자주 하고
0: 모델링
2: 그냥
0: 팩.
3: 모델링 팩.
2: 1일 1팩?
0: 1일 1팩
2: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2: 저 토리든.
0: 토리든.
2: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2: 네네. 아, 파란 색깔. 하는 거, 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2: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 한국 건가요?
2: 네, 한국.
0: 토리 그거.
2: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2: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2: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그냥.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2: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2: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2: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2: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2: 네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4: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4: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4: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4: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4: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4: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4: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4: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4: 뿌리면은
0: 뿌리면
4: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4: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4: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4: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4: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4: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4: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4: 네, 맞아요.
0: 그 녹색.
4: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4: 그래요?
3: 그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4: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4: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4: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4: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2: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2: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2: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온의 오프라고.
0: 온의 오프라고.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3: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쵸. 역사가,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쵸.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Wow.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쵸.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침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션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집에 가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0: 강원도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뭐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2: 대박.
0: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5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라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발라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네.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1: 네.
0: 막 뜯어지고 이게
1: 어.
0: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0: 네.
1: 했으니까. 이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1: 네.
0: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1: 오.
0: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1: 네.
0: 그 팩 중에서 모델링
1: 네.
0: 팩이 가장
1: 네.
0: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어.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이거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1: 네.
0: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써야죠, 와이어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아, 그냥
1: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네.
0: 아, 확실하게
1: 하자고.
0: 알았어.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오. 오.
0: 시원하죠? 오.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맞아.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요, 이렇게. 오.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오. 아, 저, 아야! 오. 아, 소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오!
2: 진짜?
0: 진짜 저건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네. 끌고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질 풀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그쵸?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그쵸, 그쵸.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 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네.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1: 어 그런 느낌. 이렇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봤고요. 네네네.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네.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쵸.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아저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1: 오.
0: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있었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끝.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그쵸?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요청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0: 네.
1: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3: 퓨진 마이 라이프.
2: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Alicia,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that it was recently Eunice's first anniversary. 1주년 축하해요.
1: Oh, thank you. 감사합니다.
0: 얼마 전 1주년이었다고 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주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시작!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We do not know them well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And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they are mysteries.
1: 저한테는 뭔가 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고래라는 생물 자체가.
0: That is why we admire them as soon as we see them.
2: 저는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게 자유로워지는.
0: As soon as we meet them, we fall in love with them.
3: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의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0: And we want to know more about them.
4: 고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내가 큰 만큼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5: I think there's some mysterious connection that humans feel towards whales. We may not really understand it. We may never understand it.
0: That is why we embarked on a long journey. We went wherever whales were. Everything we saw, heard, and felt there. Every moment. Now, we will share them with you.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여기에 바다가 아니라 여기에 누워 있을까?
1: The death was completely unexpected because it was not supposed to be found on the coasts of Korea, let alone dead.
2: 박사님, 이게 지금 무슨 고래로 보이시나요?
0: 저희 센터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리고래라고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에는 이런 온전한 개체를 확보하는 건 최초입니다.
1: No sei whale has ever been witnessed in Korea for the last 20 years. The 10-meter-long gigantic body is covered with wounds.
0: 이렇게 패인 상처들은 죽어서 패였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생겼던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확하게는 더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좌초가 된 것 같아요.
1: Sei whales live in the deep ocean. If one died in the shallow yellow sea, there must be a reason. To uncover the mystery behind its death, a scientific autopsy was deemed necessary. Over 20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hurried over to the institute. 어? Will they be able to find the cause of death?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whale autopsy conducted in a properly equipped facility. Therefore, as much as they mourn the whale's death, they are hopeful about the autopsy.
3: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형 고래가 발견됐을 때 거의 다 그냥 매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부검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It measures 9.6 meters long and weighs about 7 tons. Even taking a look inside it is no easy task.
4: 어떻게 하면 이 고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커요.
1: The procedure lasts for 5 days, and one shocking revelation is made after another.
5: 정말.
1: It is a calf about a year old. What ended the little creature's life? With a heavy heart, the team inspects its internal organs, and then.
5: 이게 뭐지?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아요.
1: Near the end of its intestines, the researchers feel a round object.
5: 장 부분에 플라스틱 컵 뚜껑이 있어. 플라스틱 컵 뚜껑. 커피컵 같은 커피컵.
1: At that moment, everyone is at a loss for words.
5: 물량,
1: Why is a disposable plastic lid lodged inside a whale's belly?
5: 수염고래는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다 물고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죽어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거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1: Whales swallowing water with their food is just as natural as people using spoons to eat. Having garbage in the water is the same as having a lump of plastic on our spoons. No one can be certain of the consequences.
0: 어린 개체 그 좁은 식도를 통과를 해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확인이 되니까 아, 정말 우리가 바다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0: 사천은 이웃 지옥 이응
1: 탕수육.
2: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티웃, 사천 지옥 이응
2: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지옥.
3: 사천
1: 향 통새우.
0: 자 가봅시다.
1: 예스!
3: 아 제스 지옥 이응. 제스. 통새우란 말이 없었는데.
2: 통새우 아니에요?
1: 탕새우? 통수육?
2: 통수육?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어.
0: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2: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3: 그치,
2: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4: 왕좌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1: 과연
2: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4: 야, 야!
0: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3: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0: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3: 네.
0: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5: 매주 1위.
3: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0: 창민이는 아니었어?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5: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0: 큐!

0: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누구 편에 히든싱어였죠? 네.
1: 박상민 선생님.
2: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1: 너무 달라요.
0: 큐!
1: 헬스클럽 아가씨!
2: 진짜 애송동 했어요?
1: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2: 아니, 운선에 나왔다고요?
0: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3: 함정이었어요.
4: 아, 제가 근데 원래...
2: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4: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0: 큐!
1: 한번 착각했어. 한번 착각했어.
0: 우와.
1: 널 너무 사랑해.
0: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1: 헬스클럽 아가씨!
0: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1: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0: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1: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0: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2: 와, 대박이다.
0: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5: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1: 아, 맞아 맞아.
5: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2: 못하게 다르지.

0: 성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진짜 후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0: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티읕
2: 시옷 이응.
0: 티읕 시옷 다시 퀴즈인가요?
3: 탕수육밖에 없는데.
4: 그러니까 탕수육밖에 없지 않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4: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1: 이응.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1: 아니죠, 아니.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3: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와,
0: 통새우.
1: 아하. 왔다, 왔다.
0: 진짜?
1: 어디? 왔다.
0: 아.
1: 에센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2: 어?
3: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3: 야, 잠깐만.
0: 와, 맛있겠다.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1: 저희 중화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2: 안녕하세요. 오, 어서오세요.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4: 그 정도는 아닌데.
2: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4: 아, 예, 앉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번에 오케이.

0: 안녕하세요.
1: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2: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네.
1: 화교?
2: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1: 와, 아, 진짜요?
2: 네.
1: 대박.
2: 아, 진짜?
3: 오, 대박이다.
4: 안녕하세요. 사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3: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0: 짜장면이 맛있다.
2: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3: 네?
0: 짜장.
5: 짜장.
1: 와, 좋죠.
2: 편하게.
5: 예스.
3: 저 짜장. 그리고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5: 네.
0: 뭐 제일 좋아해?
5: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5: 진짜 애기다.
0: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3: 저 말하는 잘.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3: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1: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상이 보여.
1: 아, 진짜로요? 먹상.
3: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6: 둘이 더.
3: 둘이 부어요.
0: 나랑 비슷해.
3: 다 비슷하네.

0: 일단은 첫해 연봉이 호주 달러 2,3천 원.
1: 초봉이?
2: 초봉이?
1: 근데 왜 자퇴했어요?
0: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오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2: 뭐라고?
0: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와.

0: 자,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2: 제가 드셨어요.
3: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꾸덕하게 가야 돼.
3: 근데 좀 많이 먹어, 많이 넣어야 돼, 조금.
4: 원래는 담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4: 자,
3: 같이. 잘 먹겠습니다.
1: 와, 너무 궁금하다.
5: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뻘겋네, 탕수육이.
3: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2: 야, 뭐야?
4: 너무 맛있다.
5: 아, 맛있네. 달콤 매콤이다.
2: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3: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4: 맛있고.
3: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2: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대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3: 완전 별필요.
2: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4: 내 나이대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2: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5번 이상 먹었잖아요.
4: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이 비주얼에는 거의 케찹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3: 맞아, 맞아.
4: 이렇게 매콤하면서 달짝 시원한 건 없지.
6: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영양에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 거,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맛있다.
1: 그래도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2: 네.
1: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바삭 아니야.
2: 맞아.
1: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2: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와. 쫙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저녁 끝나고 보상 받는 느낌이에요. 와.
1: 맛있지?
0: 맞아, 너무 맛있어.

0: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1: 야, 이거 진짜 맛있다.
0: 부드러워요, 진짜.
2: 딱 내 입맛이야.
0: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하는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2: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지.
3: 맞죠, 맞죠, 맞죠.
2: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1: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2: 이 단맛도 인위적이지 않잖아.
4: 너무 맛있어요.
2: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 이런 거라.
1: 아,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2: 건고추.
1: 건고추.
2: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아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괜찮아. 간장 찍는 거 진짜 꿀집이다.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 아, 큰일 났다.
1: 그러니까.
0: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2: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0: 인자를 제가.
1: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또.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0: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1: 네?
0: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안 봤는데.
0: 아, 다 깨겠는데?
4: 아,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행복할까요?
1: 어, 진짜
0: 행복하다. 행복해. 어, 나왔다.
1: 아, 짜장면도 비주얼이.
0: 와,
2: 어, 밥이, 뭐야?
0: 어, 밥이
1: 나와.
3: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
1: 아, 진짜요?
4: 부드럽다.
0: 아, 면 플러스 밥.
1: 밥까지 나오는데
4: 저 처음
1: 가격이 만 원이에요. 요즘 일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4: 저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봐요.
1: 나도 처음 봐.
5: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6: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장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솔직히 면 먹고는 심이 썩이 좀 그렇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흑색이란 게 짬뽕도 볶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이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형이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어.
3: 아 진짜.
1: 네.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2: 생으로 한번 먹어봐.
3: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긴 해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2: 이것도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다.
4: 시원하고.
2: 뭐야?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

0: 맛이긴 해요.
1: 그렇지. 네.
2: 아예 다르네요.
1: 다르지.
3: 처음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5: 맞아요.
4: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
3: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5: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 보다. 고추 같은 거를.
6: 그러니까 이게
3: 고춧가루 넣어야 돼.
6: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3: 그거는 능게 맛있다.
1: 능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4: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있다진짜잘먹는다
1: 이야공연을혹시그받아놓고밥을안주고하나요
2: 진짜하나다먹겠다요
3: 머리에짜장묻혔어
0: 그죠
3: 진짜아니구만약간이
2: 부족하다부족해
3: 이제앞으로무명전설이아니라유명스타로서쭉쭉나가야되잖아본인의롤모델이있어야되거든
1: 아그죠저는조용필선생님
3: 조용필、네、
1: 다매진시키시는그화력이있으시고
3: 조용필씨하면은뭐
1: 예、네、뭐한국에서가왕이라고부르시는이름이있는것처럼저도
3: 가왕이되겠다
1: 할수있으면좋죠
3: 조용필쌤에게헌사하는노래
1: 네

0: 위에서.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쵸.
2: 그 연세에 전립선 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1: 네.
2: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전현무계획 여러분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3: 야, 나이스 원.
2: 좋아하시겠다. 성님 부담되죠? 롤모델은?
4: 저는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감정을 많이
2: 공연과 함께.
4: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0: 너무 잘한다.
2: 이 왜 이러는 거야?
3: 롤모델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롤모델이죠.
4: 네. 이 밤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는.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의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1: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2: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3: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4: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0: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5: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5: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5: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 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0: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궁전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와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0: 그게... 토끼야.
3: 멋진 토끼야.
0: 네.
3: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0: 무슨 간?
3: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0: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3: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3: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7: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3: 그런데요?
8: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3: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Menstrual items ar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women.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users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Baldi, a provider of female healthcare items, puts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e introduce Baldi, which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viding premium items. Baldi is located in Hongye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ar Chuan Beach. Based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lines and automa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women's sanitary items. Small changes can add up to a big difference, so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s.
1: 올리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를 시작으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올해 이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숙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2: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1: Baldi는 지금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이제 제조 기술력을 이제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이제 미션입니다.
0: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따단!
2: 짜잔! 에?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1: 이거 한식이에요?
2: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한 우유 꿀떡. 이거?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1: 이거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2: 뇨끼 네,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1: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2: 컵 샐러드? 컵 샐러드?
1: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3: 아, 뚱바!
2: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그러니까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1: 와,
2: 왜? 진짜 배우신 분.
1: 진짜 야무진 여자.
2: 야무진 여자?
1: No, 완전 야무진 여자.

0: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1: 아 너무 귀엽다.
0: 네 그럼.
2: 자 그러면 우리 쉐기쉐기
0: 좋아요. 해야 되죠. 체온식으로 해볼게요.
2: 멋지게
0: 그 흔드는 거 저렇게. 아이.
1: 이런 거 체온식이라고?
0: 아니 이거 와! 와 죄송해요.
1: 이거 와! 에이 이거 이거 많아
0: 너무 우리. 죄송해요.
1: 자 이제 그 체온식 너무 재밌는데 네.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파브리식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바로 금방 나와요.
0: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1: 자, 찐.
0: 찐. 게살.
1: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다.
0: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1: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0: 그냥 감자맛이 난다 했다. 네,
1: 조금 중독이 됐어요.
0: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킥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오이가 식감 면에서 완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역시 간장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마법의 시즈닝. 이렇게 조금 넣으면 됐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간장 아직 조금 모르는 편이에요.
0: 진짜요?
1: 네, 왜냐면 소이 소스 더 유명해요. 한국에서 온 간장. 간장 다른 소이 소스랑 되게 달라요.
0: 다릅니다.
1: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0: 색깔부터 빨개요. 한국식 뇨끼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자, 찜.
0: 찜. 떡 같기도 하고 되게.
1: 오, 생각보다 그냥 부드러워요. 와.
0: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아,
1: 맵죠?
0: 매운데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1: 어, 어떡해? 우리 채연이 많이 바뀌었어요.
0: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1: 응.
0: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1: 저도.
0: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1: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0: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1: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0: 이거요?
1: 그 이거 맞춰보세요.
0: 뭔가
1: 어떤 거?
0: 아 이걸로.
1: 아 이걸로? 아 먼저 방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0: 이렇게.
1: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0: 진짜요 오늘?
1: 다시 한 번?
0: 다시 한 번?
1: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0: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1: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0: 지난번 와우. 화는 김치 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3: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1: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방울이? 그 뭐예요? 헐!
0: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요리예요. 먹는 거 아니죠.
1: 아,
0: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1: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0: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1: 단짠단짠?
0: 이 정도만.
1: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0: 오케이.
1: 많이 기대돼요.
0: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0: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1: 누룽지.
0: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1: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완전 K스타일이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0: 징.
1: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0: 오!
1: 오, 예스.
0: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1: 네.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0: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1: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0: 아파.
1: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이런 한번 이 조각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너.
0: 맛있다. 짱이 나는데.
1: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0: 짜잔!
1: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와. 오케이. 자, 팀. 어? 어?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2: 토스트네요.
1: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 있어요.
0: 김치?
1: 김치.
0: 마요네즈.
1: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0: 네. 아, 그거를
1: 김치로.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0: 김치전 반죽 같아요.
1: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0: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0: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다른 거 빨리 하세요.
0: 네,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안 먹을 것 같아.
1: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0: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1: 잘 구워주세요.
0: 가정적인 모습! 과시! 핫!
1: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0: 엥?
1: 왜 뒤집었어요? 계란프라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주죠. 어,
0: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1: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0: 야무진 여자예요.
1: 라고 불렀는데.
0: 야무진 여자예요.
1: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아,
0: 처음에 버터를
1: 만들어.
0: 오.
1: 고.
0: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네.
1: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0: 하트 모양.
1: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0: 네.
1: 오노. 오노. 어, 노노.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0: 하나 더 안 해요?
1: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Yeah! 어,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0: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1: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Yeah!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0: 아, 치즈로?
1: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0: 오! 오! 아하. 예쁘다.
1: 예스.
0: 음흠.
1: 오. 이렇게. 오. 김치 골슬로. 오. 오.
0: 예쁘다. 예쁘다.
1: 그리고 이제 자. 오.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0: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1: 예. 자.
0: 맛은 있을 거예요. 네.
1: 와우.
0: 와우. 와우. 와우. 와우.

0: Ding.
1: Okay.
2: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1: 원래 길거리 토스트 양배추보다 이거 김치 콜슬로.
2: 식감은 똑같아요.
1: 역시 항상 김치기예요. 김치치즈, 김치마요 항상 좋아요.
2: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음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우리 많이 보여줬죠?
2: 많이 보여드렸죠.
1: 이거 7편.
2: 네.
3: 네.
2: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1: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팀을 한다면 뭘 소개하고 싶어요?
2: 약간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1: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저도 네, 오늘 그냥.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1: To be continued. Bye by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0: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0: 오! 오픈 찬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 기대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셨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 아 진짜?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요?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또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4: 아니에요.
1: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쵸.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그냥 팩.
3: 모델링 1회,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0: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1: 네네. 네, 소금 증가 하는 거네.
3: 아,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거 한 건가요?
1: 네,
0: 한글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맞아요. 헤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야, 이거.
3: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오만.
3: 왜요? 왜요?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예요.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15분이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요?
1: 네,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3: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두피 나이스. 두피
5: 네.
3: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3: 시원해지는
5: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5: 맞아요.
0: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3: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0: 닥터포헤어?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5: 맞아요.
3: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거.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5: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그 침냄새 나요?
5: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3: 네.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그렇죠.
5: 많이 뵀어요.
3: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3: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3: 책 읽는 맑은 냇가?
0: 그렇죠. 그래서
3: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3: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3: 좋아요.
0: 와, 이거다.
3: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3: 아, 여기다 이거 한국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3: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3: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3: 예.
0: 마음의 양식과
3: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3: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3: 알았어.

너무 뜨거운 햇볕에서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와! Wow.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렇죠.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0: 와,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 냄새 난다. 네.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네.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0: 느낌 나는데.
1: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네.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오!
0: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지금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예.
1: 네.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네.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네.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네, 네.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네.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꼬꼬마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네.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네. 모델링 팩은 네.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거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네. 자,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예.
1: 그리고
0: 90분?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네.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어우.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0: 예.
1: 이 스프레이
0: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우리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0: 네.
1: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그냥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으에.
0: 아, 확실하고.
1: 알았어.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네. 오, 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오,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오!
2: 진짜
1: 정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해봤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쵸.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졌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를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3: This is my life.
2: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핸드폰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 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뭐야, 대동경 앞으로 오라고 해서 왔지. 컨셉이 뭐냐?
1: 몰라, 여기 뭐 내가 볼때 느낌이 그냥 뭐빵 먹으러 가나?
2: 촬영하려니까 떨리는데요?
3: 아 그래? 박동산 기대로 해. 너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가 왜 그래? 야, 나도 있는
2: 거.
0: 뭐야? 이분들 누구야?
4: 씨. 안녕하세요. 예, 아유, 대전 씨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5: 네.
6: 저희도 지나가다가 서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7: 저는 대전의 맛집을 소개하고 있는 유맛돌이라고 합니다.
6: 도리도리 맛돌이.
8: 예. 근데 배가 누가 와도 맛돌이.
7: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0: 좋아하네.
8: 손 놔주세요.
7: 아, 네.
9: 저희가 오늘 대전역에 좀 보인 이유가 있죠.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4: 아, 그렇죠. 맞아요.
2: 그렇죠.
4: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고 외부 관광객들의 또 여기가 이쁘잖아.
2: 그렇죠. 네네.
4: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시선에서 또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전역에 모였고.
0: 네네.
4: 여기가 또 저기 대자를 띄면 저녁에 여기가 포인트야.
2: 저녁.
0: 저녁.
4: 군대 전역할 때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전역하는 거야.
6: 진짜 저녁.
4: 그렇지. 그렇지.
9: 오늘은 사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를 각각 다른 하루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거기 앞에 있는 그 지도를 좀 참고를 하셔서 검색도 하시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어디를 돌면 좋을까 한번 이제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시면 됩니다.
0: 만 원이면 산 가야겠다. 산. 둘레길. 둘레길 한 두 바퀴 돌고 오면 되겠네. 만 원이면 걸어 다녀야지.
4: 아니, 타슈 있어, 타슈.
6: 타슈. 저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만 원 갖고 놀아요.
0: 아, 근데 반대로 20만 원이면은 또 할 게 넘쳐날 것 같아. 완전 플렉스 하면서 재미있게.
6: 아니, 솔직히 만 원은 이 형이 해야 돼. 왜냐면 배 봐봐. 이 형은 우리 안 먹어도 돼.
7: 아, 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5만 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동진 씨가 제일 어리니까 먼저 뽑으세요.
0: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7: 아, 저요? 저 어려요. 저 84년생입니다.
0: 나보다 동생이야! 아, 뭐야, 형님!
7: 아니, 형님들 얼굴이...
0: 아니, 뭐...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6: 아니, 뭐로 드신 거예요? 뭐로 드신 거예요?
0: 아니,
6: 뭘 먹었어?
9: 잘 먹어서 그래.
6: 아, 잘 먹어서.
0: 잘 먹어서.
6: 나 병인 줄 알았지.
0: 아니, 큰 형님 같잖아, 느낌이.
4: 자, 제일 막내부터. 막내부터 하나씩 뽑아주세요.
7: 유, 맛?
0: 20.
4: 아, 20. 봤어?
0: 야!
6: 바꾸면 안 돼요?
4: 안 돼. 야, 너 봤는데 누가 바꿔?
6: 아니, 이거.
4: 안 보고 바꿨어야지.
6: 이거.
4: 지하철 타고 타슈 타면 갈 수 있어.
6: 아니! 그러면 안 되지.
0: 아니, 지금 걸어가. 지금. 빨리 지금 가.
6: 아니, 말을 어떡하지, 이거?
7: 저 5만 원 딱 만족합니다.
4: 저는 10만 원.
0: 20만 원!
4: 뭐야, 20만 너무 많네. 테마는 뭐야, 테마? 아, 또 빵지술래네. 이야.
6: 저는 과학이 과학. 저 과학 1도 몰라요. 네.
4: 나는 문화예술.
7: 저는 역사와 레트로.
4: 대전이 또 이렇게 다양하네.
0: 카이스트, 잔디. 그렇지. 잔디 밟어.
4: 카이스트 가서 거기 오리들 있어, 오리. 거위.
0: 거위랑 사진 찍어.
6: 아, 형은 근데 빵지술래면.
0: 죄송합니다.
6: 여기 아니야?
0: 네,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다닐게요.
6: 그렇지.
0: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6: 그렇죠.
4: 그리고 또 최근에 빵시 버스라고 투어 버스가 생겼어. 최근에. 빵의 진심이야, 대전이.
9: 그냥 하면 조금 재미없죠.
8: 재밌을 것 같아요.
9: 그럴까요? 여행 우승자에게는 다음 화 때 금액 교환권의 특권을 좀 드립니다. 20만 원을 뽑으신 분이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50%가 남죠. 50%를 남겼다는 거고요. 만약에 만 원짜리를 썼는데 2천 원만 썼다. 그러면 8천 원이 남으니까 80%를 지킨 겁니다.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를 남기신 분이 오늘의 지금 우승자로 보시면 됩니다.
4: 아니 그럼 서로 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0: 아니 2천 원만 쓰면 되겠다.
6: 아니, 나는 그러면 이거로 차비 뭐 먹는 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우승하려면
4: 9천 원 남기면 돼.
0: 그렇지.
6: 저는 그냥
0: 너 1천 원만 쓰면 돼 오늘.
6: 저 벌써
0: 우승이야.
6: 포기하겠습니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9: 네, 그러면 각자 그 배정받은 예산으로 대전을 한번 즐기러 한번 떠나주시면 됩니다.
6: 아니 만 원으로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진짜 만 원이면 제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면 대전이 과학도시긴 한데 제일 좋은데 유성. 어릴 때 거기 과학공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래. 한빛탑 옆에 이게 뭐 공짜로 주는 빵집도 가가지고 시식코너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 그래도 여기서 가장 가깝고 가장 유명한 성심당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당 가면 뭐 1탄 왕부터 끝판 왕까지 다 있으니까. 네, 성심당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네. 아니,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은데. 아니, 이게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제작진을 한번 설득을 하면 담당 PD님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어차피 이동하시잖아요.
5: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나요?
5: 안 되죠.
0: 아, 왜냐면은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한 만 원 정도 드리고.
5: 아, 지금 고유가 시대.
0: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제 빵 기술래. 아, 이제 빵도 좀 드리고.
5: 2만 원, 2만 원.
0: 그래. 콜, 콜.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2만 원에 제작진 차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네, 재미있게, 네, 빵지 술래. 좋다. 아우, 이게 바로 브레스예요.
4: 자, 10만 원의 문화예술이라. 자, 오늘 저는 동대전 도서관, 태민문학관, 시립미술관, 이용로미술관 이런 코스로 오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7: 소재동이라고 있어요. 레트로 감성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소재동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0: 저 물 좀 하나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는데 물 좀 가져와야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얘 지금 물가 맞거리거든요. 제가 지금 만 원으로 지금 대전에 홍보해야 돼요. 우리 한국전력 화이팅! 화이팅!
11: 네,
10: 감사합니다. 네, 물 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웬만큼 돈이 있으면 여유 있게 제가 뭔가 사 먹을 텐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커피를 포기하고 이 물로 또 대전은 물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대전이 오잖아요. 일단 이런 거 공짜가 있는지 오늘 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오시죠. 갑니다. 아, 힘들어. 만 원. 괜찮이. 우리 같이 다니신 분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다음 편에서 제가 또 20만 원 플러스해서 제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은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믿으세요. 하나 드실래요? 네. 지금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네, 드시면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체력이 중요해요. 네.
0: 아, 오늘 나이스 타이밍.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럭키. 왜냐면 진짜 와,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거든요. 오늘 줄 없는 편이죠, 그죠?
12: 처음 왔어요.
0: 아, 처음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12: 대구.
0: 아, 대구에서 성심당, 대전까지. 와, 그래서 요 앞에서 이런 거 꼭 찍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네네.
12: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거, 네. 이거 소품이에요, 소품. 네, 이거 찍으셨어요?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릴게요.
12: 아니요, 아니요.
0: 아, 안 찍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12: 이거 세 개는 꼭 먹고요.
0: 네네. 보문상 메아리.
12: 화이트 딸기.
0: 화이트 딸기, 화이트 딸기, 말차 취소. 자, 말차 취소 하나 갈게요. 말차 취소. 네, 말차 취소 하나 가고요. 아, 우리 제작진분들도 제가 빵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망고 하나 가게요, 망고. 네, 이게 빵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네네네. 아, 진짜 저희 섭외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보신 분인데 네, 오늘 지금 접으러 가고요. 간단하게 샀습니다. 간단하게. 자, 잘라볼게요. 아우,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망친놈이야. 나 진짜로 망고에 미쳤거든요. 망고 너무 좋아하는데. 야, 망고 제대로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망고 한 반 개는 들어갔다. 안에 말자가 들었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판만 들었어요. 판만 들었는데 말자 주도 말자가 들었어요. 말자. 우리 와이프 진짜 좋아했다. 아,
5: 빵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0: 아. 여기 장수가 밥도 이렇게, 아, 이렇게 파스타 하고 계시네. 뭐 먹어야 되지? 어차피 뭐, 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하나 갈 거고요. 네, 오므라이스 돈가스. 네, 말 그대로 오므라이스가 돈가스가 나왔네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야,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돈가스랑 해가지고 성심당 오면은 빵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단은 돈가스도 먹어볼게요. 좋다. 내가 빵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되게 잘하네. 옛날에 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양식집 가가지고 아빠가 돈가스 사줬을 때 그 맛이에요. 옛날 맛. 아유. 아, 이 근처에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 한번. 어, 여기 좋은데? 어, 분위기 좋고. 어, 직접 베이킹도 하시네. 자, 이리로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0: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에그 타르트 하나 주세요.
1: 소재동이 옛날에 이제 철도 기관사들의 여기가 관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감성을 살려가지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대전시관. 그 옛날 충남 도청 자리에 이제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공원 가갖고 이제 매화꽃이 아마 펴 있을 거예요. 꽃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2: 저도 사실 동대전 도서관이 처음입니다.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와, 요즘 도서관은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작실이 또 있네요. 아이들이 즐기기가 너무 좋을 것 같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너무 좋다. 응? 마침 오늘 나한테 딱 맞는 제목이네. 갑자기 하루가 선물처럼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 너머로 눈을 돌려보자. 도서관에 오니까 너무 차분해진 것 같네.
3: 네. 가능하세요.
4: 이거 먹으려겠네. 3,500원짜리. 누나 이거 좋은 거 있었네. 그럼 아예 밖에 나오면 3,000원 내나? 더 밖에서.
5: 사장님이 그냥 드시라고.
4: 아, 또 열심히 홍보하니까 주셨나 보다. 예. 아니 또 이거 또 대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미리 주시지.

0: 오케이,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1: 이거 하나 주세요.
0: 네네네, 하나 주시고. 아우, 10% 할인까지. 아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15%는 안 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10%. 네. 아, 이런 럭키까지 또. 네. 돈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성심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성심당에서 빵 드시고, 이런 카페 오셔가지고, 또 맛있게 음료까지 드시면은, 금상첨화. 선생님,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 좀 써야 되는데, 요 근처에 대전을 상징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없나요?
1: 근처 동호 상봉거리에 네네. 디저트 있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0: 꿈돌이 디저트요? 꿈돌이 먹어요. 이 꿈과 희망의 상징, 꿈돌이를 먹어요? 가보시죠. 플렉스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가시죠! 휴야!
2: 그 다음에 갈 곳은요, 한빛탑에 갈 거예요, 한빛탑. 어! 어! 보인다, 한빛탑! 보인다! 얼마나 좋아, 바로 앞에 있네! 와, 내가 왜냐면 원래 차 타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바로 앞에 있네. 야! 여름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발목 정도의 물이 차요. 근데 밤에 되면 전 실제로 봤거든요. 이 한빛탑에다가 영상, 과학의 느낌으로 해서 실제로 영상이 뛰어나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엉덩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렇게. 왠지 이 내가 대전에 왔다. 대전의 꿈돌이와 함께 했다.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자. 2층, 2층이 높네. 야, 여기 뷰바의 뷰. 우리 서울에 남산이 있다면 대전에는 이렇게 한빛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예쁘니까, 저 갑천도 예쁘고, 네. 아, 여러분들 돈 없으면 또 자다 가세요, 네. 너무 좋다. 아, 이거 입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3: 아, 옛날에는 대전이 충청남도여갖고, 충남도청이 여기 있었어요. 충남도청에서 이제 전시관으로 바뀌었죠.

야, 여기는 옛날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옛날 그 1930년대에 배경으로 된 영화들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뭐 밀정, 변호인, 미스터 션샤인. 야, 여기 영화 맛집이네. 여기 전경이 정말 끝내주네. 야, 여기 대전 시내가 진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꼭 와보세요.

0: 초등학교 때 옛날에 난로 있었죠. 이거 난로에서 진짜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 저는 입학은 국민학교로 했고 졸업을 초등학교 했습니다.
1: 여기가 예전에는 시립 도서관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네.
2: 예, 관계자신가요?
3: 아, 네, 여기 운영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2: 좀 소개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3: 아, 네, 여기는 3월 27일 날 새롭게 문을 연 대전 태미문학관이란 곳이고요. 라키비움 형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장만 가져가세요. 아, 이게 문구가 다 다르네. 이거 재밌다, 이거. 좋았어, 오늘은 나는 요거 한 장으로. 작가는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한 장만 가져가겠습니다. 와, 여기 뭐 그냥 뭐 벚꽃이 휘날리며 그냥 뷰가 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서 책 읽으면은 가슴 속으로 싹싹 스며들겠는데? 태민의 것이 있네. 이게 무료라 그랬어요, 여기. 좋았어, 나도 오늘 기념으로
2: 나도 같이 밑에다가
1: 오늘의 미션 완료. 여기 너무 벚꽃이 이쁘게 펴서 너무 멋있게 나왔는데 아까 동대전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읽고 와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꽃비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네.

0: 여기 진짜 일 보는 것 같다. 네, 사장님. 이 꿈돌이 화가자? 내가 보고 있다는데 그 뭐예요? 아, 꿈돌이. 어, 꿈돌이네. 아. 이거 봤어요, 이거? 꿈돌이 이 반짝반짝한 눈빛. 날 쳐다보는 이 눈빛. 아, 너무 귀여운데. 자, 사진 하나 박아놓고. 어, 인절미 맛인데? 오, 맛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맛있어. 대전 하면 또 성심당 말고도 하레하레라고 엄청 유명해요. 제가 저번에 빵지순례 할 때 거기 도안점에 한번 가봤는데 오늘은 군산점에 가서 맛있게 빵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레하레 가서 제대로 플렉스!
1: 파스타도 먹고 싶고 마제소바도 먹고 싶고 카레도 먹고 싶고 저는 여기서 두 개를 시키겠습니다. 네. 1등 못 하더라도 저는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집에 왔으니까 하나보단 두 개를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 카레 하나, 마제소바 하나, 25,000원. 지출을 하자마자 문자가 바로 오네요. 18,300원 남았어요, 아직. 아, 이 정도면 제가 다음 코스 갈 때 버스 타고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아, 도리 형님, 아니, 형님 아니지?
2: 왜 자꾸 저한테 형님 하세요, 형님.
3: 형님, 아니 뭐예요 지금?
1: 아, 밥 먹으러 왔죠. 저는 지금 메뉴 두 개 시켰어요 여기서.
0: 뭐 시켰어요 뭐?
1: 카레랑 마제소바.
3: 아, 그래도 메뉴 두 개씩이나 시키고 여유가 좀 있네.
0: 지금 뭐 콘텐츠 포기하고 본인 채널 찍는 거 아니죠?
1: 알겠습니다 형님, 즐겁게 하시고.
3: 예, 네,
1: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1: 응.
3: 아!
0: 아, 이거 5만 원인데 어떻게 아니 메뉴 두 개 먹을 생각을 하지?
1: 야, 이 카레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4: 여기 이름은 이제 뭐냐? IBS 과학도서관. 네, 뭐냐면 옆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실제로 이곳에 오시면 과학적인 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이 있거나 내 한문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와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서 있죠? IBS 사이언스 라이벌리. 발음을 조심할게요. 라이벌리. 네, 과학도서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지금 여기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운동기구예요. 엄청 무거워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엄청 무거워.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베이드로 좀 닦는 게 베이드. 안녕하세요. 거기에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죠?
6: 일단 도서관.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이랑요. 교양 과학 책들이 많거든요.
5: 네.
6: 그래서 과학 좋아하시는 대전 시민분들이면.
5: 네. 아, 나중에 ASMR 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6: 저기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는 그 번역사만 있는데 저희 원서, 교양과학의 원서들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5: 그래서 네.
6: 이쪽을 소개해달라고.
5: 아, 여기에요. 이거예요.
6: 그러니까 원서랑 번역서랑 저희가 같이 있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고전 교양과학들도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5: 아, 진짜 이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6: 네.
5: 이분 진짜 잘 지내세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6: 저희가 3,700여 권의 원서를 가지고 있어요.
5: 3,700. 냄새나요? 돈이 없어 보여요.
7: 네, 오늘 연구원으로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인지 아실 것 같죠? 무슨 원칙인지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근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저도 원래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자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런 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족끼리 왔을 때 다 같이 찍으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야? 뭐 지금 지는 거야? 벌써? 과학자가 됐습니다. 네, 순간 제가 아인슈타인이 됐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IBS 퀴즈라고 해서 실제로 와가지고 퀴즈를 풀면 코인을 줍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S 중 이용 가속기는

0: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양을
1: 이거 네이온이세요. 편집자에서 액션. 제가 이제 정답 빼고 찾은 겁니다, 여러분. 라온입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정답 마지막에 불어요. 네. 아래. 네. 네. 아, 어, 네. 야, 오랜만에 보네. 넣어서. 오, 이뻐요. IBS. 어, 키링이다. 어, 이쁘다. 어, 이거 사가지고 몇 개 더 빼가지고.
2: 안녕하세요. 저렴하게 써야 되는 날인데 여보, 혼자서 34,000원짜리를 먹으려면 그럼 수제비만도 돼요? 그냥 이것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닭고급탕 소짜리 하나 주세요. 사실 대전이 칼국수하고 그 빵만 유명한 줄 아는데요. 닭볶음탕이 엄청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먹는 거는 잘 먹고 가야 돼.
3: 얼마나 썼어?
4: 저 개털입니다.
3: 뭘 개털이야. 전화하는 사람마다 다 개털이래.
4: 다 썼습니다.
2: 뭘 다 써야 너가 제일 플렉스인데. 야, 그걸 다 써. 어떻게 다 써?
3: 나는 진짜 다 썼어.
2: 택시 타고 다니니까 뭐 택시비가 뭐 지금 뭐 6천원, 9천원.
4: 아,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3: 어, 나 택시 타고 다녔어. 여기 닭볶음탕 먹으러 왔는데 닭볶음탕을 지금 34,000원짜리 시켰어. 그럼 나 쓰지 이걸로.
2: 나 너네들한테 야 선물도 챙겼어 지금.
4: 아, 선물이요?
2: 그럼.
4: 저도 아, 선물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아, 죄송한데.
3: 아, 당연히 아니야. 야, 그 정도 네가 지금 플렉스 할 정도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좋지.
4: 아, 이제 돈을 다 써가지고.
2: 알았어, 이따 내가 모여서 내가 선물 하나씩 줄게.
4: 네, 알겠습니다. 아, 톤을 들어보니까 돈을 안 쓰셨네. 아닌가? 진짜 썼나?
5: 우원 사적공원을 가서 복도 구경을 하고. 야, 20만 원짜리 뽑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6: 자, 이곳이 남간 정사인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오늘 같은 날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 연인이랑 친구랑 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구경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기 우암 사적공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7: 네, 저 학교 근처.
6: 아, 학교 옆이라.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벚꽃도 많이 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너무 좋지만 이 근처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있을까요?
7: 동춘당 공원.
6: 아, 동춘당 공원이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건가요? 거기도 꼭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아니 뭐 재밌게 놀다 가세요, 친구들끼리. 자,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회덕 동춘당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어떤 시민분이 또 여기 너무 좋다고 알려주셔갖고 자, 이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건물 보세요. 야, 여기 회덕 동춘당. 동춘당은 송이창이 세웠던 건물을 아들인 동춘당 송중길이 38세 되던 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은 별당이다. 여기 역사와 전통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트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경치 즐기고 꽃 구경도 하고 역사도 느끼고. 야, 사람들 정말 여기 나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제가 돈 쓴 거는 오전에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밖에 없고 이제 교통비 조금 내고 그 다음엔 다 무료로 즐겼어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많이 안 쓰셔도 대전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8: 대전에 또 타슈가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자, 보자. 간단하게 QR코드를 찍으면 되네. 간단하네.
9: 대전 타슈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모두가 공짜입니다.
8: 아, 진짜요? 네. 1시간 공짜예요? 네. 오, 지금 말이 돼? 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여기다 하고 이거 타고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하루 다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일단 무료가 많으니까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 남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0: 또 이곳이 대한민국의 그 과학의 성지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안에 보시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된 것 같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포트리스네, 포트리스. 오, 야, 우주에 온 것 같은데, 우주에, 우주에 온 것 같아요. 아, 야, 이거 올라, 이 끝 아니야? 어디까지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네. 여러분들, 이렇게 오면 어른들도 동심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1: 여기 오니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2: 진공 엘리베이터가 제일.
1: 그게 뭐예요? 진공 엘리베이터. 와, 저 재밌어요?
0: 네. 뭐야?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같이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어디? 거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1: 구름대포. 와! 야, 구름이 나갔어! 저기 구름 생겼어, 봐봐.
3: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 일단은 무료인 게 제일 좋고요.
3: 제가 네. 돈이 없거든요. 네. 무료로 왔어요. 네.
4: 그리고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랑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와서 이렇게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린 아이들부터도 이렇게 과학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5: 시립미술관까지는 오늘 버스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6: 시립미술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빨리 앤디 워홀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8: 앤디 워홀 전 얼마예요?
7: 2만 원이요?
8: 하긴 그래도 앤디 워홀이니까
7: 한 장만 주세요.
8: 네. 이런 현대적인 이런 옷에 프린트와 예술 작품에 조화로운 이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 마르님 몰라. 아, 이게 또 앤디 워홀의 대표 작품이죠. 자, 피디님 한 장 저 찍어주시겠어요?
9: 네.
8: 인생 샷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나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응루 미술관을. 송이는 1,000원. 아, 여기 또 이게 스마트 건프기로 스마트하게. 우리 이응루 선생님은 국내의 대표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군상. 또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포된 뜻을 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문자를 작품으로서 승화시킨 그러한 작품인 듯합니다. 저는 문화예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했던 이런 문화여행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10: 그리고 요즘에 그 쌀로 만든 아주 맛있고 건강한 빵 네,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 있네. 아, 이게 1인당 2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 이게 인기가 엄청난 그 쌀 하래 치즈고 요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요거. 요거 하나 먹어보고 쑥설기. 이게 똑같은 빵인데 이거 신기할 것 같아,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이게 시그니처 빵이니까 맛은 봐야 되죠? 아니 이게 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 너무 촉촉하죠 이거. 너무 촉촉해 이거.
11: 어머, 입에 전전신경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게 쌀로 만든 게.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먹어볼게. 어머, 쓴맛이야. 쑥으로 만든 빵이니까 쓴맛이지. 이거 진짜 빵하시고 어르신들 진짜 좋아한다. 이 빵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내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계속 들어가네. 식품 먹어봐요, 식품. 칼로 썰 때 그 느낌 있거든요. 와, 이건 또 이거 애들이 진짜 환장하겠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10: 내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우승인 것 같고. 뭐 빵 하나씩 사다 줄까요? 에그 소금빵 3,800원이야 너무 비싸다. 아니 선물하기엔 너무 비싸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보셨죠, 보셨죠? 자 우리 고생한 우리 멤버들한테 선물하려고 플렉스. 이런 게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네, 돈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씁니다, 이렇게.
5: 아. 너무 즐거웠어요.
10: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플렉스 제대로 했다.
0: 저는 뭐 만 원으로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진짜. 네. 내 몸은 힘들어도 눈은 즐거웠다. 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10: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 원으로 대전의 유명한 빵집을 빵지순례를 했는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빵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나요? 이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5: 역시 빵에
10: 써도 써도 돈이 그렇지. 계속 남아 있는 거야. 야,
5: 아니 얼마나 남았길래?
10: 아, 그럼 비밀일게요.
9: 근데 머리 이렇게 잔뜩 싸우셨어요.
10: 아, 선물이죠. 또.
9: 아, 진짜요? 야, 역시.
10: 아, 빈손으로 오기 좀 그렇잖아.
9: 네. 이거 갖고 왔어, 이거.
10: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9: 이거 IBS. 네.
10: 그게 뭐야?
5: 뜻이 뭐야, IBS.
9: 아, 몰라요, 이거. 저기 과학 음식에 있는 거 아니에요.
10: 아, 이거 뜻이 뭐냐고, IBS가.
0: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맞죠?
10: 자, 하레하레. 네, 아시죠? 그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오, 빵입니다. 네네네.
5: 오, 야 느낌 있네. 어, 먹는 거 아니에요?
10: 아이씨, 멘트 많다. 있다.
5: 어? 먹는 거 같은데?
1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자, 아 지금 가보시죠, 가시고. 제가 가보시죠, 가시고.
5: 박스는 엄청 큰데. 어. 아니 내 아무리 뭐 전화치 맛있나 보다. 이게 뭐야 이거?
10: 자. 갓 구워낸.
5: 이게 수대지 이게 뭐야?
10: 갓 구워낸 소금빵. 아니 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이 빵집의 퀄 자체를 알 수 있는 이걸로 선물 갈게요. 소금빵. 그러니까
5: 야 이거 뭐야 이거? 기가 막히네.
10: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5: 소금빵.
6: 아 저는 대전이 사실 이렇게 문화 예술이 정말로 즐길 게 많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또 느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풍족한 돈이다. 제가 사실 점심을 너무 플렉스하게 먹기 때문에
10: 아니 그거 진짜 맞아요?
6: 맞아요 오늘. 아 진짜요? 진짜 다 통화했는데 저는 진실입니다.
9: 아니 뻥을 잘 치지 잘 쳐요. 뻥을
6: 아니 정말로 왜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일부러
10: 닭볶음 맞아요? 닭볶음 맞아요? 닭볶음.
6: 일부러 먹었어요.
9: 혼자서 닭볶음탕을 드셨어요?
6: 아 그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이유가 있어. 아, 네. 왜냐면 대전이 지금 뭐 빵의 도시다 칼국수의 도시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네. 소문은 나 있어요. 네. 하지만 닭볶음탕도 정말 맛있는 곳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닭볶음탕을 플렉스를 했습니다. 점심만 플렉스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주식에 야 선물
10: 갑자기
6: 선물 복다리
5: 예?
6: 아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선물이 또 이게 베스트셀러 네. 인류도시 아, 대전이라고
9: 무료로 나눠주는 거
6: 아니
10: 이거 아파트에 하나씩 꽂아주는 거 아니에요?
6: 이응로 미술관 가면 네. 베스트셀러로 그냥 쫙 깔려 있어요.
0: 유마또리님은 오늘 두 끼나 드셨다고.
9: 아 예. 저는 두 끼를 먹은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10: 어, 너무 했네.
9: 저도 예, 저도 사실 5만 원 갖고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점심 식사하고 나니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꼭 돈을 쓰지 않아도 대전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아, 이렇게 느꼈습니다.
12: 형,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누가 이겼을지.
6: 그러게 제일 궁금한데. 미션 카드를 한번 또 오픈을 해야 되는데.
10: 아, 근데 난 진짜 많이 썼는데.
5: 나도 많이 썼어.
0: 자, 4등은
10: 플렉스 했어.
0: 박준범 팀장님이십니다.
6: 아~ 야, 제일 맛있었어?
10: 아니, 다 썼네. 다 썼네.
6: 닭볶음탕이 34,000원이야.
9: 아니,
6: 앤디 워홀 2만 원.
9: 야, 대박이다.
6: 아, 근데 그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쓴 게 없어요, 별로.
0: 자, 3등은 네.
5: 형진이 형.
0: 3등은 유마또리님.
9: 아~ 아니 근데 사실 좀 더 아끼고 싶었는데 아 점심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재동 카페를 갔는데 이게 디저트를 또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10: 아니,
9: 너무 맛있어갖고 네, 참지 못했습니다.
6: 아니 야 반 원이
12: 반 원이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10: 아니 내가 선물 괜히 샀네. 나는 내가 할 거인 줄 알고 그냥 샀거든. 네,
0: 나 쳐다봤어. 나 1등이야 뭐.
10: 자
0: 1등은
10: 김경진이야.
0: 김경진 47%.
6: 와! 아직 발표된 게 아니야.
10: 아니야?
6: 뒤를 들어야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0: 그럼. 오케이.
13: 아, 김동찬 씨가 35%로 2등입니다.
10: 아! 와, 내가 1등! 아! 내가 1등! 야! 아니, 나 진짜로 맛있었어. 나 진짜로 빵 아니고 제작진까지 빵 먹으라고 제가 성심당해서 빵 다섯 개 샀거든요. 아니, 나 원래 빵 다섯 개 못 먹어.
5: 얼마 쓴
13: 거야? 김동찬 씨가 10,000원 이으셨는데 지금 총 6,500원 쓰셔서.
5: 야, 넌 뭘 먹었냐?
0: 저요?
10: 6,500원이면 한 끼도 안 먹은 것 같은데요.
0: 우동을 파는데 제일 싼 게 4,000원. 왜냐면 제가 튀김이 제일 쌌는데 그래도 우동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대전의 사랑이니까. 네?
5: 먹은 거야?
0: 먹었죠. 아. 먹었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할인해 주더라고요.
5: 아,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0: 아, 할 거 해드릴게요.

0: 근데 대전에 정말 이색 빵집이 많아.
1: 맞아.
0: 네, 빵의 이게 도시. 성심당 말고도
1: 칼국수 도시, 빵의 도시, 닭볶음탕의 도시, 네. 과학의 도시.
0: 화가 자라고 그 꿈돌이 꿈순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너무 귀여운 거야.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냈더니 가고 싶다고. 아. 바로. 와, 그런 것도 가고
2: 싶어요. 오세요.
3: 다음에 네. 오시면 그건 제가 선물 사드리겠습니다.
0: 야, 네. 야 우리 마토리 동생.
2: 인플루언서라.
3: 놀러오세요, 대전. 아.
1: 자, 최근 들어 대전이 정말 핫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같은 대전.
4: 다른 하루.
3: 얼마나인데?
5: 다음 만나요.
3: 또 와요. 또 와요.

0: 환술은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마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나 기술들이 펼쳐져 있는 연희를 환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마술을 해왔는데요. 중3 때 제 친구가 제 눈앞에서 실제로 카드 마술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그때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발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직접 그 마술들을 좀 찾아보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마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때는 연미복을 입고 부채 마술을 해왔는데 그걸 본 이제 심사위원분께서 아, 이 부채라는 오브제와 연미복 그 의상과는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 연미복을 입지 말고 한복이라든지 이런 좀 소재와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상과 모든 오브제들을 한국적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 전통 마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옛날 고서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구와 복원 재창작을 거쳐오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1: 저는 원래는 배우 활동을 했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이제 쭉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술사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기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매직 드라마 형식으로 이제 마술 극을 이제 대학로에서 올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술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0: 처음에 저희가 공연을 올린 그 작품은 이제 화우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4월에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흩날리면 이제 그걸 꽃비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좀 상상하면서 저희가 그때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창작해가지고 이제 마술이랑 함께해서 매직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화우라는 작품을 했고

산술극단 담은요. 일단 담이라는 그 명칭은 시그니처 그 액트에 항아리가 주된 그런 소재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항아리 담자의 의미도 있고 담자가 되게 저희와 맞는 지점이 맞는 한 많은 한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야기담, 항아리담, 뭐 아름다울담, 뭐 이런 게 많으니까 담자라는 게 너무 내 마음에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환술극단 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0: 마당극 형식으로 이렇게 진짜 저작거리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또 거리 공연 형식의 또 공연이 있고요.
1: 그 저작거리에서 하는 걸 조금 더 확장시켜가지고 실제 이제 풍물하시는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라이브 음악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실제 예전에 놀이패처럼 이렇게 놀이패처럼 해가지고 만든 공연 뭐 전통마술극 환희라는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0: 환희 같은 경우도 매직 드라마 화호처럼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아무래도 관객들이 그런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1년째, 결혼 11년째지만 계속 첫사랑인 듯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마술을 보통은 한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해도 한 명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로만 하지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듀오 마술사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하게 되면 장점은?
0: 둘이서 한 시간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도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한 동안 준비해서 또 무언가 또 다른 무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없는 시간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대가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둘이서 한 시간 넘는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1: 많은 마술들을 이제 조금 호흡을 맞춰가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0: 그리고 이제 무대마다 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 무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둘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조금 다양한 걸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서 거의 많은 무대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둘의 장점이 아닐까.
2: 왕영합니다. 아우스 코리아 오리엔트 마직 덤.
1: 독일의 뉴커머쇼 축제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버라이어티한 종목들, 뭐 서커스, 마술, 뭐 아크로바틱, 저글링 등 모든 기회 중에 독일에서 공연한 적이 없던 아티스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독일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큰 공연이자 축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0: 이번에 독일에서 공연했던
1: 화수분이라는 작품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에서 유 그리고 뭐 신명에서 풍요로 가는 길이 큰 주제인데요. 그래서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무대에서 저희가 뭐 꽃도 만들어내고 먹을 거 뭐 과일 한 바구니도 만들어내고 우산도 나오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통에서 뭔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런 형식의 이제 네. 마술 작품입니다.
0: 받은 상은 서커스 롱칼리라는 상인데 거기서 말씀하신 건 저희 관객과 함께 하는 호흡이 너무 좋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제 여유를 한번 잠깐 주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과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컨택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이나마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좀 잘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희도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0: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뭐 예전에 사라졌던 어떤 한수를 이제 지금에 갖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창작해서 아 지금 이게 뭐 이 시대의 환술이구나 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1: 사람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1: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좀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2: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좀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2: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헬레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지금 너무 다 으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2: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요.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요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요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요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2: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송편.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1: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2: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revealing glossy, freshly steamed 송편. Beautiful 송편 in five vibrant colors. Chewy on the outside and packed with sesame, mung bean, and chestnut fillings. A colorful Chuseok spread that's a feast for both the eyes and the taste buds.

0: Next up is dasik, a traditional Korean treat that packs delicate patterns and plenty of sweetness into every tiny bite.
1: 다식은 이제 한자로는 차 밭자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찻잎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이 찻잎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눌러서 이런 원형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모양으로 재료를 눌러 찍는 지금은 이제 각종 곡물 있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곡식류, 콩 이런 것들을 가루 내어가지고 꿀로 버무린 다음에 틀에 찍어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를 이제 다식이라고 해요.
0: Dasik mold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sizes. And choo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Dasik'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 to find almond flour, dasik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2: 치즈 다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이제 아몬드 가루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븐에다가 살짝만 구워가지고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아몬드 파우더에 이제 황치즈 가루를 넣어주실 거예요.
0: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2: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0: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dasik,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2: 다식 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 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0: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2: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식 방망이로 넣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0: Use the dasik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2: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0: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2: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식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식 완성입니다.
0: 타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dasik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2: It's 추석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크다.
1: 엄청나죠?
0: 엄청나요.
2: 제일 큰 것 같아요.
0: 네. 이건 세계에서 제일 큰 고이돌이. 와. 어마어마하죠.
2: 200톤?
3: 이 옮기면 불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두 분 다. 오, 너무 좋아요. 더더더더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 와, 여기 돌단도 엄청 예쁘게 해놨다.
4: 네.
1: 아, 진짜 잘 가꿨네요, 여기.

0: 자, 이 화순에 산이 참 많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산에서 나는 겁니다.
1: 지금 뭐 먹으러 가나요?
0: 그렇죠.
1: 오.
0: 산에서 나는 주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뭘까요?
1: 산에서 나는 주재료다. 멧돼지?
0: 멧돼지. 고기가 드시고 싶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1: 뭐가 있지, 그러면?
0: 건강식이에요, 우선. 건강식.
1: 건강식?
0: 예.
1: 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진짜?
0: 정말 모르겠어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은?
1: 그래요? 어디 있어요?
0: 이쪽입니다.
1: 아! 도토리!
0: 그렇죠, 도토리. 칼로리가 낮고 건강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1: 저희 어머님이 네. 직접 도토리 해준 적이 있거든요.
0: 아, 직접 쏘가지고?
1: 네, 아, 궁금하다, 가보시죠.
0: 그죠?
1: 네.
0: 여기가 원래 아주 소문난 맛집이래요.
1: 아~ 네.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사장님이세요?
2: 네네.
1: 아.
2: 어서 오세요.
1: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물 대신에 따뜻한 차예요.
0: 네, 고맙습니다.
2: 차. 아.
1: 흥겹다.
2: 주문을 도와드려 볼까요?
1: 네.
0: 저는 정했어요.
1: 뭐?
0: 묵사발.
1: 묵사발 당연히 먹어야지.
0: 네, 묵사발.
2: 묵사발은 시원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있어요.
0: 저는 따뜻한 걸로 해 볼게요.
1: 따뜻하고. 냉온 하나씩 주시고, 네. 수제비 주시고,
2: 네.
1: 그리고 전병. 어떠세요? 전병.
0: 전병. 좋죠.
1: 전병 하나 먹어요, 전병? 도토리 전병은 또 처음인 것 같다.
2: 네.
1: 메밀 전병은 먹어야 돼.
2: 그렇죠. 일반적으로 메밀 그렇죠. 전병은 메밀 많이 알고 맞아. 계시는데, 이제 도토리 가루로 피를 만들어가지고, 아. 메밀 전병처럼 만드는 거예요.
0: 좀 더 부드럽겠네.
2: 한번 드셔보실래요?
1: 네, 네 좋습니다.
2: 그렇게 준비할게요.
0: 네.
2: 네.
0: 들깨 수제비를 좋아하세요? 수제비를?
1: 수제비 자체를 좋아해요. 수제비
0: 어,
1: 자체를.
0: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1: 아, 계기는 없고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음식 솜씨가 좀 좋으신데
0: 네.
1: 집에서 국수도 해줬고
0: 네.
1: 우동도 해줬고 수제비도 해줬고
0: 혹시 면을 다 밀어서?
1: 네네네 직접 다.
0: 와 네, 그래서, 대박이다.
1: 그래서 이 수제비를 되게 잘하세요. 아. 이게 잘 떠.
0: 아, 잘 밀고 네. 이게 단주히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놀러 가거나 막 강원도 네.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수제비 하는 데가 있잖아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0: 왔다.
1: 자, 와. 식사 준비되었어요.
2: 네.
1: 자, 따뜻한 목사발.
2: 여기입니다.
1: 아, 와. 차가운 거. 시원한 거.
3: 와, 이게 뭔가 약간 국수처럼 나온다.
2: 네.
1: 그리고 수제비도 나왔습니다.
2: 와, 수제비야. 수제비.
1: 수제비는 함께 나눠 드시죠?
4: 네, 네. 수제비 남겨 드십니다.
2: 와, 이 꽃이 뭐예요, 이거?
3: 아, 이거요?

0: 자, 드시죠. 예, 예.
1: 뭐부터 먹어야 되나? 와.
0: 고기 맛이 좀 다르네요. 맛이 다르다기보다는 점도가 좀 달라. 되게 쫀쫀한 느낌이랄까?
1: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 탱탱하네.
1: 네. 물컹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탱탱하죠?
1: 네, 그러니까. 진짜 탱탱하다 이거. 시원해.
0: 아, 이게 여름 채소이고 호박이 들어가니까 또 개운하네요. 그래서 단맛이 또 나.
1: 아씨, 나는 왜 호박이 없어?
0: 따뜻한 거에 들어가죠.
1: 그렇죠?
0: 거기 대신 오이가 들어가죠.
1: 아, 오이가 들어가는 거. 아, 냉은 오이가 들어가고 오는 호박이 들어가는구나. 네. 아, 맛있는.
0: 수제비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네.
0: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오! 뭐죠, 이게? 왜 까만색이지? 아, 도토리색이니까.
1: 그 도토리 수제비인가 보다.
0: 그러네. 어우, 어우, 들깨 고소해.
1: 어우, 맛있어라.
0: 야.
1: 도토리를 빚은 건데, 이렇게 쫀득쫀득한다고?
0: 아, 식감이 장난 아닌데. 왜 이리 쫀득해?
1: 엄청 쫀득쫀득하다. 이거 엄청 쫀득쫀득해.
0: 어우, 되게 쫀득한데요? 일반 밀가루하고 다르네요.
1: 하루 종일 먹겠어.
0: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전병.

0: 속에 양념이랑 채소랑 고추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1: 야채 그 익힌 정도가 적당해가지고 아까 씹힐 맛이 다 있어요.
0: 딱 들어갔을 때 씹었을 때 엄청 쫀득한 뭔가가 나를 잡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채가 막 돌아다녀.
2: 제가 추천하는 뭐요? 도토리 해물 파전입니다.
0: 이렇게 두꺼워요?
1: 왜 두꺼워요? 보통 이런 전 튀김 이런 거는 가장자리가 참 많이 있거든요. 바삭하게. 근데 속에까지
0: 아, 이게 튀김, 바삭해. 튀김옷이 예사롭지 않은데. 파전인데 맛있을까?
1: 요즘 왜 매운맛이 대세인데 전혀 맵지 않고
0: 애들도 잘 먹겠다.
1: 애들이 좋아할 맛이네. 네. 겉이 바삭하니까.
0: 술에 치킨 같아.
1: 우리가 지금 먹은 메뉴가 꽤 많아요.
0: 네.
1: 이 중에서 한 가지 나 이거 고른다면 뭐 하시겠어요?
0: 저는 일단 이 주방장님하고 사장님께 그냥 4개 드리겠습니다.
1: 4개?
0: 4개 드리겠습니다.
1: 많이 나왔다.
0: 아,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5개짜리는 들깨 수제비.
1: 들깨 수제비. 네. 역시 좋아하시네.
0: 네, 수제비가 내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1: 아무튼 수제비 그 쫀득한 식감 정말 좋았어요. 저는 묵사발이죠. 아, 묵사발.
0: 아니, 밥까지 말아도 수제비. 네. 냄비가 들어가는 건데도.
1: 묵사발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고른다라면은 전병.
0: 그 전병 되게 맛있죠.
1: 전병. 그 속에서 씹히는 그 아삭한 맛.
0: 네.
1: 그리고 마른 무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다 조화롭게 잘 맞았고 겉에 있는 이 전병도
0: 엄청 쫄깃해.
1: 쫄깃하면서 바삭하고.
0: 네. 약간 돼지 껍데기 같아.
1: 그렇지, 맞아, 맞아. 그 표현 같다. 돼지 껍데기.
0: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주방장님의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1: 그렇죠.
0: 이 속이.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거 쉽지 않아요.
1: 아마. 일반인들 이거 속 다 하려면은 어깨 그러니까 다 맞았어. 어깨 다.
0: 그냥 만든 전병이 아니에요.
1: 네.
0: 와, 이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1: 아이고,
3: 고맙습니다.

0: 와, 여기도 진짜 좀 마을 같죠, 그죠?
1: 그죠?
0: 네.
1: 되게 조용하고 네. 고즈넉한 시골 마을.
0: 아, 작가님.
1: 네.
0: 혹시 이렇게 살다가 혹시 동명이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1: 잘 없어요.
0: 잘 없죠?
1: 제 이름이 발음도 어렵고.
0: 아, 그래. 네. 작가님 성함도 좀 그렇죠. 흔하진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아요.
0: 임자, 운자, 석자, 운석.
1: 네. 네. 네. 결동별.
0: 아, 네, 저는 이제 이름이 같은 경우는 몇 번 만장인데 사실 제 이름도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1: 그렇죠. 지호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오씨와 같이 결합되는 이름은 잘 못 뽑은 네, 것 같아요.
0: 그래서 뭐 많은 지호들을 몇 보았지만 뭐 박지호, 뭐 신지호 많이 봤는데 오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정말요?
0: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화순에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드하고 싶다. 그래서 아... 온 곳이 바로 저기 보시면
1: 오!
0: 한자 읽으세요.
1: 네네네. 오지호 오... 기념관인데요?
0: 네.
1: 와.
0: 아, 접니다. 저.
1: 잠깐만, 한자는
0: 아.
1: 똑같나요?
0: 네?
1: 한자는 똑같아요?
0: 아니에요.
1: 한자는 달라요? 어, 어쨌든 발음은 똑같네. 네.
0: 제가 그 배우 시작할 때 네.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잖아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떴습니다.
1: 아.
0: 네. 어, 먼저 떴어요. 그래서.
1: 연관 검색어서 그때 더 유명하셨구나.
0: 연관 검색어도 아니고 어. 제 이름을 치면 항상 먼저 나오셨어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네.
1: 지금은 이제 먼저 나오겠죠?
0: 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 살짝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저 굉장히 좀 약간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
1: 그러게.
0: 한번 들어가보시죠.
1: 예, 안내 좀 해주시죠.
0: 네네. 들어가보시죠. 와.
1: 집에 가는 느낌이에요.

0: 안녕하세요.
1: 와, 여기 봐. 어유. 엄청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네. 크고.
1: 네, 와. 오직 화백님이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아, 그럼 여기에 어떤.
2: 저는 화순군에 소속되어 있는 네. 하계영 부사 강민우라고 합니다.
1: 아, 하계영 부사. 아,
0: 네. 강 선생님?
2: 네네.
1: 사실 동명이인이어가지고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화백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셨고 서양화가이시고 그리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남양집.
2: 아, 네.
1: 가장 유명 뭐 사과나무.
0: 그렇죠.
1: 이 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아마 그 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런 네. 기억이 있어요.
1: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2: 일단 오지호 화백님은 1905년에 이곳 동복에서 12월 달에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 학창 시절은 전주에서 보내다가 서울 희문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 그때 조금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1세대 우리 인상주의 화가였던 고인홍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부터 예술에 눈을 뜨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오지효 선생님의 본명이 오지효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본명은 오점수입니다.
1: 개명을 하신 건가요?
0: 아닙니다. 보통 화가들은 필명을 하거나 보통 소설가도 필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시피 오지효 화백님도 필명을 좀 사용했습니다.
1: 그렇구나. 아, 나 자꾸 내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나 부담스럽네. 제가 그린 것 같고 왠지
2: 노래가 있잖아요.
1: 네?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제목이 처해상.
2: 네.
1: 부인이신가 보다.
2: 사모님
0: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지효 화백님의 젊은 아내를 그리는 처해상이라는 작품인데요. 1930년대의 화풍과 이념을 극명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술가들이 인물을 그릴 때 네. 뭐, 어떤 것을 보고 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1: 뭘까?
2: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오화백님의 작업실에서 그린 것 같아요.
0: 네.
2: 여기 옆에 있는 게
0: 여기.
2: 이게 지금 액자가 있고 하니까 그 생활 공간에서 같이 있는 나의 아내 그런 느낌 아니에요?
1: 모르겠는데요, 근데?
0: 네 명만 나타난 게 아니고 네 명까지 다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가들에게 초상을 의뢰한다면 한 달 정도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적인 면도 그대로 드러나게끔 그렸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저는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눈에 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딜 바라본지 정확히 약간 알 것 같고 이 꽉 입 담은 이 입술이 이 처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뭔가 강단 있고
2: 그렇죠. 저도 그래 보였어요.
1: 입술이 그러니까 또 여긴 또 다소곳하고
2: 마냥 부드럽지만 않고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좀 지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네요.
1: 또 다른 작품도 한번 볼까요?
0: 네.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1: 아, 재밌다.

0: 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네, 저도 사과밭.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거. 네.
1: 사과꽃이 만개한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오지오 화백이 이때 당시에 개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개성 근처에 임금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0: 임금원.
2: 네. 그 임금원 주변에 사과밭인 과수원이 있었고요.
0: 네.
2: 그리고 오지오 화백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그 땡볕을 맞아가면서 너무 관찰하고 이 작품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지오 오지오 하면 네. 우리 한국의 인상주의를 정립시킨 화가라고 하는데요. 인상주의 화풍이 혹시 화풍에서 알고 계실까요?
0: 그러니까 어떤 걸 그렸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1: 인상을 쓰는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네. 이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을 그렸을 때 여기가 갖고 있는 이곳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리는 거 아닐까요?
1: 붓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렬한 빛, 그 선을 나타내고 또 그 속에서 이제 빛에 투영되는 것들도 같이 표현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2: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상주의 화풍은 이 빛이 바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사물이 변화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것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그린 그림을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특징은 비슷한 색끼리 잘 자란 붓터치를 가지고 마치 그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 화풍입니다.
1: 그래서 흔히 왜 점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점을 네. 찍어서 그리는 거. 근데 네. 좀 크게 점을 찍어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3: 그래서 약간 그 시절에 사과밭은 저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 자연 그대로.
2: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오지오 화백의 인상주의 화풍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그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 네. 아.
1: 그림이 되게 편안하네요, 그냥.
2: 네,
3: 저는 사실 이 작품도 되게 좋아하지만
1: 다른 거 있죠?
3: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작품 좀 보여주십시오.
2: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3: 그래, 아 그래요. 이거예요.
1: 그렇죠, 이거죠.
3: 이거요. 아 이거죠, 이거.
2: 와. 네. 사실 남양집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3: 그렇죠, 다 알죠.
2: 우리 아마 기억은 못했어도 맞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3: 네.
2: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이 그림 속에서 화면 안에서 저 작은 소녀 혹시 네. 누군지 알고 계실까요?
1: 따님 딸 아닌가요?
2: 맞습니다.
1: 그죠?
2: 네, 오지오 화백의 둘째 따님인 바로 오금희 양입니다.
3: 아, 그러면 이게 본인 집이신 거죠?
2: 네, 그때 개성에 살고 있었던 본인의 집을 그리 그립니다.
3: 그렇구나.
2: 개성에 있었던 당시 35년부터 44년까지는 그것에 많이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실생활에 대한 것에.
3: 좀 더 둘러볼까요, 그러면?
1: 네.
3: 와, 저기도 예쁜 거 진짜 많다.

0: 자, 꿈에도 그리던 오지오 기념관. 네. 네, 왔는데 어떠세요?
1: 아, 기분이 약간 묘하기도 하고 좀 설렘 반, 기대 반, 긴장감 반으로 하기, 뭔가 방명록 쓰기 전에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고 나니까 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 이 내리는 먹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오. 그런 생각 가지면서 여기 이렇게 작가님 가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네. 딱 이 걸어오면서 나를 반기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어하, 지호 왔니?
0: 표정이 아, 너무 인자하시네.
1: 그래서 좀 굉장히 잘 왔다. 이번에 화성에 오면서 꼭 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와가지고 좀 많이 널리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죠? 화순이 숙제가 많습니다.
1: 네, 화순이 숙제가 많아요. 진짜 화순이 진짜 이게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0: 그래서 다음 코스도 네. 가볼까요?
1: 아, 가시죠.
0: 네.
1: 화연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사천은 이웃, 지옥, 이응.
1: 탕수육!
2: 탕수육! 사천 탕수육.
0: 티웃, 사천. 지옥, 이응.
2: 탕수육.
0: 탕수육밖에 생각 안 나?
1: 어?
0: 시옷.
1: 사천 탕수육. 통새우!
0: 자, 가봅시다.
1: 오! 예스!
3: 아,
1: 제스!
3: 시옷, 이응.
1: 제스!
3: 통새우란 말이 없을 텐데.
2: 통새우 아니에요?
1: 탕새우? 통수육?
2: 통수육?
0: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2: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3: 있지.
2: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4: 왕좌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2: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0: 야, 야!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3: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0: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3: 네.
0: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1: 매주 1위.
3: 아.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0: 창민이는 아니었어?
1: 여기는 이창민!
0: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5: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0: 큐!

0: 그래도 레드애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진 편이잖아요.
1: 알려졌지. 네,
2: 그렇죠. 바람아 불어라.
1: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1: 누구 편에 히든싱어였죠? 네.
3: 박상민 선생님.
0: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3: 너무 달라요.
1: 큐!
2: 헬스클럽 아가씨!
0: 진짜 애송동 갔어요?
2: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0: 아니, 운선에 나왔다고요?
1: 1라운드랑 저런 애들 많이 나와.
4: 함정이에요.
5: 아, 제가 근데 원래
0: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5: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1: 큐!
2: 한번 차가웠어. 한번 차가웠어. 널 너무 사랑해.
1: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2: 헬스클럽 아가씨!
1: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3: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1: 와,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3: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와.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1: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야?
0: 와, 대박이다.
1: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6: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3: 아, 맞아 맞아.
6: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0: 못하게 다르지.

0: 성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이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신사부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1: 힘이 엎질러진 물인걸.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2: 아, 티읕
1: 시옷
2: 이응.
0: 티읕 시옷
3: 다시 퀴즈인가요?
4: 탕수육밖에 없는데.
0: 탕수육.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1: 이응.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1: 아니죠, 아니.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3: 오사!
0: 어디? 왔다.
3: 아!
0: 신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2: 어?
3: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3: 야, 잠깐만.
0: 아, 맛있겠다.
3: 이걸 뭐야?
0: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1: 저희 중화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2: 안녕하세요.
3: 어, 어서 오세요.
2: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이 될까요?
3: 그 정도는 아닌데.
2: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0: 안녕하세요.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1: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0: 예. 화교?
1: 예, 화교예요. 와.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2: 와, 아, 진짜요? 네.
3: 대박.
1: 아, 진짜.
2: 오, 대박이다.
4: 안녕하세요. 사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2: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0: 짜장면이 맛있다.
1: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2: 네?
0: 짜장.
2: 짜장.
3: 와, 좋죠.
1: 편하게.
2: 예스. 저 짜장. 그럼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5: 네.
0: 뭐 제일 좋아해?
5: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3: 진짜 애기다.
0: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2: 저 마라는 잘 알아요.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2: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3: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상이 보여.
3: 아, 진짜로요? 먹상.
2: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6: 둘이 부어요.
2: 저 둘이 부어요.
6: 저도
0: 나랑 비슷해.
2: 아, 다 비슷하다.
1: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2: 아, 이미.
0: 제일 좋죠.

0: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1: 전 넣어요.
2: 어.
3: 어, 너 넣어줘. 아니,
4: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0: 아, 먹어봤어?
3: 어른들.
1: 소독이랑 관계없어.
5: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가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6: 제가 들어왔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울대보다는.
1: 치과 의사가 되면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6: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5: 그러면 1억 2천이네?
6: 2천, 3천 정도.
1: 초봉이?
5: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6: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1: 뭐라고?
6: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5: 와.

0: 자,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2: 제가 드셨어요.
3: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근데 꾸덕하게 가야 돼.
3: 근데 좀 많이 먹어, 많이 넣어야 돼, 좀.
2: 네.
4: 원래는 담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3: 잘 먹겠습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뻘겋네, 탕수육이.
3: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2: 야, 뭐야?
4: 너무 맛있다.
3: 아, 맛있네.
2: 달콤 매콤이다. 끝맛이 살짝 매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념장이 맛있다.
3: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2: 맛있고.
3: 진짜 맛있다.
1: 와, 너무 맛있네.
2: 너무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이야. 어려운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 씨 나이 때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3: 응. 완전 별피라.
2: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4: 내 나이 때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2: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4: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이 비주얼에는 거의 케첩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3: 맞아, 맞아.
4: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건 없지.
5: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영양에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 거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이런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1: 네.
0: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파는 아니야.
1: 맞아, 맞아, 맞아.
0: 겉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1: 응, 그러니까 완전, 완전 이렇게
2: 와. 쫙.
1: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전형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0: 맛있지?
2: 아, 너무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고들어워.
4: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야, 배들어가네, 진짜.
0: 딱 내 입맛이야.
3: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0: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잖아.
2: 맞죠, 맞죠, 맞죠.
0: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4: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0: 요 단맛도 인위적이지 않잖아.
2: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 이런 거래.
4: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0: 건고추.
4: 건고추.
0: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아,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괜찮아. 간장 찍는 거 진짜 꿀팁이다.
1: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요. 아, 큰일 났다.
2: 그러니까.
0: 아, 고정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1: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0: 인자를 제가.
2: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더.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0: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2: 네?
0: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5: 다 깨겠는데?
4: 너무 잘 들어가지고.

0: 너무 맛있다.
1: 어, 진짜.
0: 행복하다, 행복해.
2: 어, 나왔다.
3: 아, 짜장면 비주얼이.
2: 와,
0: 어, 밥이, 뭐야?
3: 어, 밥이 나와.
4: 예,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
3: 아, 진짜요?
5: 부드럽다.
0: 아, 면 플러스 밥.
3: 밥까지 나오는데
5: 저 처음
3: 가격이 만 원이에요. 요즘 일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5: 저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봐요.
3: 나도 처음 봐.
6: 여기 되게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네요.
7: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장 보러 올 때는 놉니다. 솔직히 면 먹고는 심이 썩이 좀 그러대. 그래서 밥을 조금 얹어줬죠. 면은 뽑죠.

특색이란 게 짬뽕도 볶는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성이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는 거.
2: 아 진짜? 네.
1: 먹어봐 먹어봐.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3: 생으로 한번 먹어봐.
2: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긴 해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어봤는데 매력이 있다.
3: 이것도 어디서 먹을 수 없는 짜장 소스 맛이야.
4: 시원하고.
3: 뭐야?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4: 그렇지.
5: 아예 다르네요.
4: 다르지.
1: 처음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1: 맞아요.
4: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
1: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2: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보다. 고추 같은 거를. 아 그러니까 이게
1: 고춧가루 넣어야 돼.
2: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3: 고추가루 능게 맛있다.
1: 능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4: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다 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0: 머리에 짜장 묻혔어.
3: 그죠?
0: 진짜 아니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0: 네, 앞으로 무명 전설이 아니라 유명 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3: 아 그죠. 저는 조용필 선생님.
0: 조용필? 네.
3: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0: 조용필 씨 하면은 뭐.
3: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0: 가왕이 되겠다.
3: 할 수 있으면 좋죠.
0: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3: 네.

0: 위에서.
1: 저는 영원한 오빠 남진 선생님.
2: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렇죠.
2: 그 연세 전립선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3: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2: 그럼.
1: 선생님이 이제 80이신데도 지금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3: 이야.
1: 롱런하고 싶어가지고.
2: 가능해.
1: 네.
2: 헌정송?
1: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전현무계획 여러분들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3: Yeah. Yeah, nice one.
2: 좋아하시겠다. 성리 부담되죠? 롤 모델은?
4: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2: 감정 공연과 함께
4: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미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0: 너무 잘한다.
2: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그 울고들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뭘 머리에 줘?
4: 네. 희밥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거.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We do not know them well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And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they are mysteries.
1: 저한테는 뭔가 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고래라는 생물 자체가.
0: That is why we admire them as soon as we see them.
2: 저는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게 자유로워지는.
0: As soon as we meet them, we fall in love with them.
3: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의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0: And we want to know more about them.
4: 고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뇌가 큰 만큼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5: I think there's some mysterious connection that humans feel towards whales. We may not really understand it. We may never understand it.
0: That is why we embarked on a long journey. We went wherever whales were. Everything we saw, heard, and felt there. Every moment. Now, we will share them with you.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저희 센터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리고래라고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에는 이런 온전한 개체를 확보하는 건 최초입니다.
1: No say whale has ever been witnessed in Korea for the last 20 years. The 10-meter-long gigantic body is covered with wounds.
0: 이렇게 패인 상처들은 죽어서 패였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생겼던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확하게는 더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좌초가 된 것 같아요.
1: Say whales live in the deep ocean. If one died in the shallow yellow sea, there must be a reason. To uncover the mystery behind its death, a scientific autopsy was deemed necessary. Over 20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hurried over to the institute.
2: 어?
1: Will they be able to find the cause of death?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whale autopsy conducted in a properly equipped facility. Therefore, as much as they mourn the whale's death, they are hopeful about the autopsy.
3: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형고래가 발견됐을 때 거의 다 그냥 매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부검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It measures 9.6 meters long and weighs about 7 tons. Even taking a look inside it is no easy task.
4: 어떻게 하면 이 고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커요.
1: The procedure lasts for 5 days, and one shocking revelation is made after another.
5: 네. It
1: is a calf about a year old. What ended the little creature's life? With a heavy heart, the team inspects its internal organs, and then...
5: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아요.
1: Near the end of its intestines, the researchers feel a round object.
5: 장 부분에 플라스틱 컵 뚜껑이 있어. 플라스틱 컵 뚜껑. 커피컵 같은 커피컵.
1: At that moment, everyone is at a loss for words.
5: 물량이네?
1: Why is a disposable plastic lid lodged inside a whale's belly?
5: 수영고래는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물고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죽어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거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1: Whales swallowing water with their food is just as natural as people using spoons to eat. Having garbage in the water is the same as having a lump of plastic on our spoons. No one can be certain of the consequences.
0: 어린 개체 그 좁은 식도를 통과를 해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확인이 되니까 아, 정말 우리가 바다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또 경험을 네. 했으니 우리가 또 맛있게 또 밥을 먹어야겠죠?
1: 너무 좋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데?
0: 아이고, 사장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메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뭘 먹어야 좀.
3: 지금 막 기회가 좋게. 네. 지금 통영에는 도다리 쑥국이 저희 집에 유명한 집인데.
0: 도다리 쑥국? 네. 도다리 쑥국이 뭐예요?
3: 도다리는 네. 지금철에 먹는 그 가자미과의 생선이에요.
0: 아, 가자미과 생선.
3: 예, 자르도 지금 막 좋고 지금 네. 통영에 전체를 먹는 나물들이 네. 뭐 미역이라든지 네. 뭐 전체 음식들이
1: 미역 사랑꾼이야.
3: 전체 미역 있습니다.
0: 맞아, 마이 그 도다리가 뭔지는 알아.
4: 도다리 생선. 어, 생선이고.
0: 생선이고.
4: 근데 아까 나물 그리고 쑥국이 나왔잖아요.
0: 어, 쑥 먹어봤어?
4: 쑥 안 먹어봤던 건가?
1: 그냥 힘들 텐데.
4: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요. 이런 나물이나 나물 아니면 쑥 그런 거 그냥 안 먹어요. 그럼 주식이 뭐예요? 주식? 감자.
0: 감자?
4: 감자 안 먹어요. 북한도 주식이 감자인데. 우리 잘 맞았네. 아, 음식은 맞겠다.
5: 아, 그러게, 그러게.
4: 아, 몰랐어요.
0: 그 역사도 좀 잘 알아?
4: 역사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로 살았어요. 노비, 노비.
5: 오,
4: 노비 맞죠?
5: 노예?
0: 아,
5: 노예?
0: 아, 그러니까 식민생활?
5: 노예.
0: 식민생활을 좀 했던 건가?
4: 노예, 700년 동안.
0: 700년 동안?
5: 어느 나라의 노예?
4: 노예, 이제 러시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0: 아, 그치, 그치. 다 그 식민생활을 다 했구나.
4: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5: 그때 어린 사람도 많았는데.
3: 아,
0: 진짜. 아,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5: 우와. 오빠 좋아하는 장어.
0: 이게 멍게구나. 우와. 우와.

0: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아니 그 여기 통영에 이준시 장군님 말고도 또 네. 유명한 분이 또 계시대.
0: 오? 어떤 분이요?
1: 감독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0: 아, 감독님 네.
1: 저희 혹시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2: 일단 가보시면
3: 이봐 또 얘기 아니야 또.
0: 아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2: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야예요.
1: 와,
0: 진짜요?
1: 다른 분야.
0: 뜨든다.
1: 전쟁의 반대는
0: 그
1: 평화.
0: 전쟁 반대 평화. 다른 평화 운동하신 분인가?
4: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저기 뭐 써 있는데?
1: 어디?
4: 우와 식물원 같아. 우와 동상.
0: 우와 이런 풍경.

0: 아름답다.
1: 전시관 한번 가볼까요?
2: 네.
1: 이야. 우와, 아, 이 생전에 이런 모습.
3: 바퀴 작으신데? 어?
4: 너무 예쁘신데?
3: 그러니까 뭐, 이렇게
0: 우와. 우와. 와, 되게 예쁘게 해놨다.
1: 그러네.
4: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0: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거의
1: 저도,
0: 처음.
1: 저도 막 그냥 성함만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0: 왠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3: 저 알고 있었어요.
1: 오 마이 갓.
3: 내가 알기엔 가장 긴 작가 그 소설 썼어요.
4: 아, 한국에서 가장 긴 소설을 쓰신 분.
3: 쓰신 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이.
5: 총 5부에 25권이에요.
4: 피어난 생명.
3: 진짜 잘 부탁해요.

0: You quiz?
1: Oh, yes.
2: Oh, yeah.
0: 자, 근데 저희를 이렇게 앉힌 이유가 무엇이죠, 감독님?
3: 왜 앉혔을까요?
0: 저희 항상 이렇게 서서 맨날 하다가 앉힌 이유는 뭔가를 저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4: 퀴즈 타임?
0: 혹시 진짜 퀴즈 타임인가요?
3: 저희가 방금 뭐 보고 왔죠?
0: 박경리 박물관.
3: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1: 오, 시집기 안 하시집기?
0: 시 짓는 건가? 아,
5: 글쓰기네.
3: 백일장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0: 백일장 대회. 와, 글 안 쓴 지 진짜 오래됐는데.
3: 그래서 1등에게 선물이 있는데.
0: 네.
3: 평가를 좀 독특하게 할 거예요.
1: 어떻게요?
3: AI를 활용해서 1등을 결정할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요? 너무 공평해요.
0: AI한테 맞춰야겠다. AI한테 맞춰야겠다.

0: 5분 남았습니다. 아,
1: 벌써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썼어?
2: 아, 많이 써야지. 야, 한국말 달라요. 한국말, 영어 달라요.
0: 3, 2, 1.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3: 넵.
2: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여기.
4: 예.
5: 약간 도전 골든벨 느낌이네.
1: 그거 다 빽빽히 썼어.
0: 시가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2: 대박이다.
0: 자, 진세님부터 신앙송 하는 거 들어볼까요?
2: 네.
6: 제목, 평화의 날. 저기 보이는 푸르른 나무를 보아라. 저기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을 들어라. 저기 빛나는 바다의 짠내를 맡아라. 이 온전한 것들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오!
2: 대박이다.
6: 저기 서 있는 피디님의 이빨을 보아라.
2: 아, 여기서 좀 별론데.
6: 이 온전한 웃음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1: 와, 야, 웃기 졌었어.
2: 뭐 AI 안 써도 되는 거 같아.
1: 평화의 줄임말.
0: 와. 내가 들어줄게.
3: 네, 다시 할게요. 통영의 평화로운 새의 울부짖음처럼 자유로운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그대들에게도 평화로운 울부짖음과 자유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바라봄.
7: Peace in 통영. No matter how you look or what language you speak, when you come to 통영 while looking at the mountains and sea, you will be able to hear and understand a language that doesn't need any words.
0: Yeah. Oh.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잘 썼어.
1: Wonderful.
8: 이제 저는 문득 이 피디님께서 아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0: 아니, 근데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8: 아까 이빨 미소 짓으면서 이빨
3: 맞아요. 네. 평화의 줄임말이죠. 네.
8: 그렇게 웃자.
3: 네.
8: 아름답게.
3: 네.
8: 걷자.
3: 네.
8: 손을 잡고.
3: 네.
8: 뛰자.
3: 네.
8: 푸른 하늘. 그리고 자자.
3: 네.
8: 평화 속에. 미소 지으며.
3: 좋은데.
0: 느낌이 그 안에 속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은 느낌이. 자, 감독님, 그럼 뭐 결과가 이제 좀 나왔나요?
9: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오!
3: 누구죠?
9: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0: AI 오디오로 직접 들려드릴게요.
3: 네.
11: 101장 심사 결과 발표. 평화, 미소, 통영이라는 아름다운 시제 아래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잘 담아낸 수작들이었습니다. 1등 수상작 장원. 제목, 미소 이미지 2. 참가자, 및 선정 이유, 웃자, 걷자, 뛰자, 자자로 이어지는 청혜영 어미의 반복은 단순한 운율을 넘어 읽는 이에게 함께 행동하자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제안으로 다가오고
0: 아예 모른다, 너. 저기. 난...
1: 야!
0: 야,
1: 이거
0: 뭐죠?
10: 그런데 1등을 뽑았잖아요.
8: 네.
0: 꼴등을 왜 뽑을까요? 에이, 왜 그래요?
8: 아, 너무 궁금해요.
0: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추측하게 사람을 왜 그럽니까?
10: 말 그대로 AI가 뽑은 겁니다.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꼴등 알려드릴게요.
11: 순위를 매기는 마음이 무겁지만 4등 평화의 날 첫 번째 이미지.
0: 너 이유가 뭐야?
11: 하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피디님의 이빨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0: 개인적이고 저게 왜냐면 이거 웃기려고 요 두 줄은
8: 피디님이
0: 두 줄은 웃기려고 그냥 제가 한 거고
2: 무서운 사람 있어?

0: 간다 간다 간다.
1: 좋아 좋아.
0: 일찍 빨라 일찍 빨라 일찍 빨라. 아 일찍 빨라?
1: 아 놀이기구 같아.
0: 아 일찍 빨라? 일찍 빨라? 아니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2: 그러니까.
3: 아, 지금부터 천천히 갈 겁니다.
0: 지금부터?
3: 네.
2: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들어가 했더니
1: 열려 있네. 뚫려 있다.
2: 상공기. 바닥 공기 상공기.
1: 어, 여기도 뚫려 있어.
4: 네 여기도 되게 예쁘다. 확실히 뭔가 도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3: 이렇게 높은 거 안 무서워?
4: 아니 안 무섭지. 무서워.
3: 나는 안 무서워.
4: 그래요?
0: 우리야. 몸이 겁쟁이잖아.
1: 잠깐만.
3: 맞아요. 오빠 엄청 겁이 많아.
0: 지금 뒤에 한번 봐봐요.
4: 아 맞아.
0: 뒤에가 너무 예뻐. 야. 알자. 오 근데 높다. 야 여기보다 높다 이제.
5: 날씨 좋을 때 대마도 보고 있네요.
0: 진짜요?
2: 어 진짜.
3: 대마도가 일본 땅 아니에요?
0: 와 장난 아니다. 너무 높아. 너무 높아.
2: 진짜 심장 떨렸어 지금.
0: 와 나. 와 너무 높아 잠깐만.
2: 아 나 진짜 지금 와.
0: 와 지금 은광이 지금 은광이
2: 와 나 진짜
0: 은광 찍어야 돼.
1: 오금이 저려. 와 오금이 저렸어요.
2: 동경에 푸른 밤 우리 같이 놀러 와봐요. 동경에

0: 뭐 잠깐 봐.
1: 와
2: 대박.
0: 야
1: 대박.
3: 아니 진짜 섬이 엄청 많구나.
2: 와 멀리네.
3: 어 섬이 엄청 많다. 우와
0: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려요.
3: 진짜 와
2: 기력대까지 올라왔구나 우리.
0: 야 우와 이거 뻥 뚫린 거 아니야 지금?
3: 진짜요?
2: 오빠
3: 여기 있어?
2: 안 되잖아요 오빠. 진재 오빠 이거
0: 아니 근데 저기 봐. 밑에 보지 마. 밑에만 안 보면 돼.
3: 야, 밑에만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2: 맞아요.
3: 밑에만 야. 보면 아무렇지.
2: 야 이렇게 인생이
3: 아 자꾸 연기할 수도 돼.
2: 아니요. 오빠 고소공포증 있는데 괜찮아요?
0: 나 오늘은 좀 괜찮은데 약간 통영의
2: 네.
0: 이 장관을 보니까
2: 네.
0: 이 공포심이 싹싹 없어지네.
2: 아 진짜요?
0: 네.
3: 말 살짝 절지 않았어요?
0: 아야 아찔해 아찔해.
3: 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뒷산까지 보인다. 오, 여기 진짜 고도가 높은가 보다.
2: 그니까요. 다 보이네.
0: 야, 그림 같아. 한 폭에.
3: 진짜 그림이야, 그림.
2: 대박.
0: 한삼 대조지가 바로 여기가 코앞이네요.
3: 아, 이 긴 게 화도. 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한삼 대첩지. 여기서 싸운 거네.
0: 네, 바로 여기.
3: 바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랑 왜군이랑 싸운 거 아니야. 야, 너무 신기하다. 아, 칼로 튀어나온 거. 세겹 뒤에 있는 거.
0: 아,
3: 세겹 볼로 보인다.
0: 오,
3: 보인다. 저게 대마도네.
4: 이야, 얘기하면서
3: 오세요. 감독님, 저희 선물

0: 너 이거 생각보다 높아. 형아. 와 근데 진짜 높다 정말.
1: 보여줘.
0: 잠깐만. 와.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파이팅.
0: 와.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잠깐만 진짜.
2: 뛰어 뛰어 뛰어.
1: 와 여기 떨어.
0: 정공아 살려줘. 아.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와.
1: 보여줘.
2: 할 수 있다.
1: 아, 잘하고 있어.
2: 와. 앞세운다.
0: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2: 뭐야,
0: 너무 흔들려. 줄이 너무 흔들려.
2: 뭐야? 누구세요? 어디가?
0: 줄이 너무 흔들려. 와. 자, 다 됐어, 다 됐어. 와. 아,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1: 다시 돌아가.
0: 와. 에? 뭐야? 제가 여기서 뛴다고요?
1: 유세야!
0: 와, 잠깐만!
1: 유세야, 한마디 해줘!
0: 예. 네.
1: 와, 와, 와! 와!
0: 와, 진짜 0.1초! 와, 진짜
2: 잠깐만!
1: 와, 고민이 잘한다, 고민! 아무도 안 힘들어!
2: 무섭다. 안 하면 안 돼요? 군대 안 다녔지만 할 수 있습니다.
3: 화이팅! 화이팅!
2: 할 수 있다! 멈춰봐!
3: 그냥 걷는데?
4: 은사님, 은광이는 별 4개. 그러니까 제 건 2개잖아요.
1: 자꾸 별 4개.
4: 별 4개. 그러니까 다섯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개 정도는 해야 그림이 좀. 은광이, 은광이 가시오. 렛츠고! 은광이는 별 네 개, 다섯 개짜리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1: 가자, 가자!
4: 가자, 가자!
2: 화이팅, 화이팅!
4: 야, 은광이 바로 가는 거야.
1: 야, 진세야,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4: 진짜 어려운 거야.
1: 와우! 진세야 가자!
4: 가자!
1: 진세야 가자!
4: 은광아 춤 외쳐! 춤을 외쳐!
1: 와! 야 진세야! 야 대박이야!
4: 와 저기 전체가 흔들리네.
1: 야 진짜 무서워 근데!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4: 그래 저렇게 된다니까. 저 아마 고프로에 찐 표정이 담겨 있을 와. 겁니다.
1: 여기는 평지다.
4: 이거 지금 15분 지났다.
1: 아 미안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4: 맞지?
1: 생각보다
4: 맞지?
1: 많이 무서워요.
4: 어째 맞아. 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은광이 괜찮아?
1: 안 괜찮아!
4: 은광이 괜찮아! 어이! 은광이 일단 통과, 통과. 오, 은광이, 어이! 은광이 가자! 어이! 굿. 하나 더 해야 되나, 은광이? 하나 더 해야 되네. 하나 더 해야 일로 올 수 있구나.
1: 와, 와!
4: 와, 이 높다, 와. 이거 세다, 세다. 야, 이거 거리가 멀다. 이거 거리가 멀다, 멀어.
1: 아, 나 다리가 짧은데.
4: 자, 첫 발 레디 놓고. 어, 좋아. 와. 좋아, 은광 좋아. 좋아!
2: 와!
4: 좋아, 좋아! 아이! 아! 자, 이제 은광이 끝나서 내려온답니다. 너 심장 꽉 잡아야 돼.
2: 어떡해! 너무 나아! 안 죽어요!
1: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세계 평화 피스!
2: 피스!
1: 멜로디! 사랑한다!
4: Let's go!

0: 커피랑
1: 너무 예쁘다. 우와.
2: 이런 거 여기 있었어요?
3: 뭐예요? 이렇게 뭐 벼랑 같은데 집들이 있네요?
4: 안녕 동피랑.
5: 안녕.
0: 와,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겠는데.
3: 그래, 인스타 분위기네.
0: 오.
3: 오빠 근데 왜 동피랑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4: 그 피랑이 네. 그 낭떠러지 절벽. 약간 이런 뜻이어서
0: 그게 옛날 말고 그런
4: 약간 이 통영의 사투리 같이 이제 통영의 말?
0: 우와! 야 이게 뭐야? 어 근데 여기 진짜 햇빛 딱 저기 비치는 거 봐.
3: 와 진짜 맛있어.
0: 와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약간 바다 같지 않아? 하늘의 바다 같아.
3: 저 노을 맞죠?
0: 아, 진짜.
3: 한국에서 이런 데 있는 게 몰랐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한국에 예쁜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0: 바다 위 산물. 한국에서 산 많은 거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렇게 섬도 많은 거 몰랐어요. 도움으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1: 그 박경리 작가님 기념관에 갔을 때 평화로웠어요. 쫙 차분하게 생을 한번 쫙 같이 함께 느껴보고 백일장까지 했잖아요. 또 백일장의 주제가 평화였어가지고 오늘 여행 중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지 않았나.
2: 충렬사요.
3: 충렬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한다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뭔가 이루어지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4: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정말 힘들게 치렀던 곳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곳이었을 거고 되게 끔찍한 곳이었을 텐데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로운 통영, 아름다운 통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인기와 싱싱 해초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플랑크톤 케이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에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1: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2: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3: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4: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0: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5: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5: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5: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 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0: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궁전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 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 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네.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무슨 간?
7: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3: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3: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3: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8: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3: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3: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0: 저희는 이제 각 어떤 원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숙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u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2: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촉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u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0: 그리고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이제 제조 기술력을 이제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이제 미션입니다.
1: Bau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안녕하세요, 선생님.
3: 따단.
4: 따단. 네? 네 개나 있어요, 처음으로.
3: 이거 한식이에요?
4: 이거 그거죠, 그 SNS 유명한 우유 꿀떡. 꿀떡 시리얼이라고 시리얼 말아먹듯이 우유에다가 꿀떡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데 못 먹었던 거거든요.
3: 이건 뭔가 뇨끼인 것 같아요, 이탈리안 뇨끼.
4: 뇨끼, 네, 뇨끼 진짜 네. 좋아해요. 근데 이거 뇨끼인가요?
3: 이거 뭔가요? 이거 샐러드? 컵?
4: 오이,
3: 컵 샐러드?
4: 컵 샐러드?
3: 이거 김치예요? 이거 무슨 음료?
5: 아, 뚱바!
4: 아, 알겠어요. 뚱바가 있는 거는 그거다. SNS에서 다 유행하고 유명한 레시피.
3: 와, 왜?
4: 진짜 배우신 분.
3: 진짜 야무진 여자.
4: 야무진 여자?
3: 노노노, 완전 야무진 여자.
4: 채연이스 야무진 여자.
3: 축구 좋아하세요?
4: 축구 좋아해요.
3: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 여기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그런 버터 고추장 파스타 이거
4: 아 진짜요?
3: 네, 준비해 줬어요.
4: 오.
3: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4: 시식.
3: 네. 오케이. 이거예요. 시키시기.
4: 너무 귀엽다.
3: 아, 우리 직접 시키시기 해야 돼요? 뭐.
4: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뭐. 이거 약간 이렇게 아침에 막 준비해서 들고 다니는. 이게 내 밥. 이런 느낌.
3: 아, 너무 귀엽다.
4: 네, 그럼.
3: 자, 그러면 우리 시키시기 해야 되죠.
4: 좋아요. 네, 체연식으로 해볼게요.
3: 멋지게.
4: 그 흔드는 거죠, 이렇게.
3: 이런 거 재현식이라고?
4: 아니 이거 와 죄송해요.
3: 이거 에이 이거
4: 그러니까 많이 와 우리 죄송해요.
3: 자 이제 그 재현식 너무 재밌는데 아마 우리 먹어야 돼서 타브리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이렇게. 오! 바로 금방 나와요.
4: 섞으니까 그냥 샐러드 완성입니다.
3: 자, 찐.
4: 찐. 게살. 아,
3: 오, 맛있다. 고소하다. 아, 고소하다. 깨. 맛있다.
4: 맛있다. 조미료가 들어갔다고요?
3: 아, 그러니까 기 있어요. 계속 먹고 싶어서.
4: 그냥 감질맛이 난다 했다.
3: 네, 조금 중독이 됐어요.
4: 근데 이게 진짜 이름이 오이 샐러드잖아요. 오이가 킥이에요. 나머지도 다 맛있는 소스인데.

0: 부드러워요. 와.
1: 하나도 안 쫄깃하고 부드러워요, 그냥. 감자잖아요. 안은 안 매워요. 그래서 씹다 보면 괜찮다.
2: 어? 어떡해? 우리 재영이 많이 바뀌었어요.
1: 우리 채연이가 달라졌어요.
2: 아.
1: 배부르다. 맵긴 맵다. 맵긴 한데 안에 감자는 안 맵고 일단 이것만 봤을 때 되게 탱글 쫀득할 것 같잖아요.
0: 저도.
1: 아니에요. 그냥 단면 보면 감자. 근데 그냥 감자 아니고 더 부드러운 감자.
2: 조금 플러피한 거 폭신폭신?
1: 조회수가 왜 8천만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이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2: 그런 모양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이거?
2: 그 이거 맞춰보세요.
1: 뭔가
2: 어떤 거?
1: 아 이걸로.
2: 아 이걸로? 아 먼저 방울 모양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프레스하고
1: 이렇게.
2: 아, 와, 똑똑하네. 신기하다.
1: 진짜요, 오늘?
2: 다시 한 번?
1: 다시 한 번?
2: 아, 진짜? 우리 아까 만났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1: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2: 오, 자신감이 넘치네요.
1: 지난번
2: 와우.
1: 화는 김치치즈 버거? 네, 제가 졌습니다.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으면서. 제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자신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죠.
2: 파브리식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방울이? 그 뭐예요? 헐!
1: 채연식. 재료는 단 3개. 버터, 꿀, 소금입니다. 끝. 근데 이것만 이거. 먹는 거 아니죠.
2: 아,
1: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만들고 안 돼요. 이거와 함께 먹을 겁니다. 먼저 버터 이 정도에 꿀은 요만큼 다 부어줄게요.
2: 그렇게 많이? 이거 난생 처음이에요.
1: 섞어주면 이제 버터가 녹습니다. 여기에 네. 소금을 넣어줄 건데
2: 단짠 단짠?
1: 이 정도만.
2: 오늘 이걸로 이길 거라고? 많이 많이 기대돼요.
1: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2: 누룽지!
1: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2: 누룽지 진짜 한국에서만 이거 볼 수 있는 거. 완전 K-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2: 그래서
1: 이 소스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2: 오, 오. 궁금하네요. 자, 저는 많이 많이.
1: 징!
2: 와우. 와우, 맛있다. 전제죽으로 잘 모르겠어요.
1: 오!
2: 오, 예스.
1: 맛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2: 뿌려주세요. 아마 해외 친구들도 이런 방식으로 라면 먹을 수 있는 거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1: 완성! 아, 저는 저만 완성.
2: 왜 다 버렸어요? 조금만.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이거 한번 이쪽에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럼 넣어.
1: 맛있다. 짜긴 한데.
2: 맛있어요. 입안에 다 짭짤해요. 그러면 짜잔!
1: 짜잔!
2: 재영의 마법의 개소 분리되는 소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1: 우와.
2: 오케이. 자, 팀. 어? 어? 저는 어제 치과위원회 가봤어요. 임플란트 2차 했는데 오늘 이런 요리 진짜 잘 안 맞는 요리예요. 파브리식! 자, 이제 맞춰봐 주세요.
1: 토스트네요.
2: 예스! 진짜 길거리 토스트. 그런 토스트 안에 특별한 양념이 있어요.

0: 김치?
1: 김치?
0: 마요네즈.
1: 마요네즈. 혹시 콜슬로 아세요?
2: 네. 아, 그거를 김치로.
1: 그러면 따라 해보세요. 쉽게.
2: 김치전 반죽 같아요.
1: 배추 김치, 배추도 캐베지라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 토스트 해봅시다. 여기 햄 구워줘야 돼요. 감칠맛 강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계란.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2: 저 계란 후라이 잘해요.
1: 어?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 다른 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세요.
2: 네, 이제 해야 돼요. 이런 상황 너무 싫은. 이건 너무 성공했잖아요. 뭐 타는 거 아니에요? 다 타는 것 같아.
1: 우리 살릴 수 있어요. 버터 조금만 이렇게.
0: 아, 식용유 역할이구나.
1: 잘 구워주세요.
2: 가정적인 모습 과시.
1: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
2: 엥?
1: 왜 뒤집었어요? 계란후라이 이거 원 사이드로 이렇게 구워야 되죠? 어,
2: 제가 먹을게요. 아, 죄송해요.
1: 이거 뭐야 이런 거? 야무진 여자.
2: 야무진 여자예요.
1: 라고 불렀는데.
2: 야무진 여자예요.
1: 이게 무슨 디자스터. 잘.
0: 아, 처음에 버터를
1: 만들어.
0: 오.
1: 고.
2: 제가 해요? 아, 네. 제가 해요? 네.
1: 실력 보여주세요. 지금 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3: 하트 모양.
1: 이제 여기로 옮길 수 있을까요?
3: 네.
1: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우리 계란 프라이
2: 하나 더 안 해요?
1: 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오, 오늘 예. 좋아요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자,
2: 성공했다 드디어. 엄마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1: 인생의 첫 번째 계란 프라이. 예! 성공, 성공. 오케이, 이제 빵. 코팅은.
2: 아, 치즈로.
1: 꿀팁이에요. 바삭바삭해지면 바로 이렇게.
2: 오! 오!
1: 아하.
2: 예쁘다.
1: 예스.
2: 음흠.
1: 음흠. 이렇게.
2: 오.
1: 김치 콜슬로. 오. 오.
2: 예쁘다. 예쁘다.
1: 그리고 이제 자.
2: 오.
1: 우리 이제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야 되죠.
2: 설마. 아, 이걸 한 번 더 길거리 토스트처럼.
1: 예. 자.
2: 네, 맛은 주세요. 있을 거예요. 네.
1: 와우.
2: 와우. 와우. 와우. 좋은 냄새.

0: Ding.
1: Okay.
2: 길거리 토스트 맞나요?
1: 원래 길거리 토스트 양배추보다 이거 김치 고수.
2: 식감은 똑같아요.
1: 역시 항상 김치기예요. 김치치즈, 김치마요 항상 좋아요.
2: 그리고 보니까 햄버거에도 오늘 먹은 토스트에도 다 김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치즈랑 볶음김치랑 같이 됐고 오늘은 김치랑 마요네즈랑 해서 들어갔으니까 같은 김치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1: 우리 많이 보여줬죠?
2: 많이 보여드렸죠.
1: 7편.
2: 네.
3: 네.
2: 지난번에 김치치즈 버거 기억에 남았고요. 오늘 토스트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었던 거는 안 물어보셨지만 김치 크림빵이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한국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K-POP을 진행하면서 이 K-푸드를 숫자와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파브리 셰프님의 요리도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1: 저는 진짜 재현이랑 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3: 팀을 한다면 뭘 소개하고 싶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K-POP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음악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1: K-POP에 대해 네. 새로운 시리즈 만들면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 저도 오늘 계란 후라이 했으니까 셰프님도 뭐 트리플에서 춤 한번 춰주시면 감사합니다.
1: To be continued. Bye by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담아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
0: 예. 벌써 예.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네. 와이엇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아,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나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네, 근데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생년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2: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2: 바로 갑시다.
1: 네.
0: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3: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3: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0: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3: 그 픽서는 바닐라코.
2: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3: 씁니다.
0: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3: 네.
0: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0: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3: 약간 침 냄새가. 진짜예요.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3: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0: 하겠습니다.
3: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수분력도 좋겠죠?
3: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3: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3: 안녕.
1: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2: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2: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잇몸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요.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2: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2: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찍고 집에서 자주 하고
3: 모델링
1: 그냥
3: 팩.
2: 모델링 팩.
1: 1일 1팩?
3: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2: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3: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2: 파란 색깔.
1: 네네네. 소름 돋는 거네.
2: 아, 유명하네요.
3: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3: 린제이 그런 건가요?
1: 네.
3: 한글 그거.
1: 맞아요. 티트리? 맞아요. 헤어서 쓰는 거.
3: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3: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3: 침냄새 나죠?
2: 네.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3: 맞아요.
2: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3: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죠.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3: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3: 리치. 아, 리치 오만.
2: 웨어.
3: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3: 엄카스.
2: 예. 마마스 가더.
3: 지금 딱 5분 컷이죠?
2: 네, 딱 5분 됐죠?
3: 딱 5분 됐거든요.
2: 네, 맞아요.
3: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2: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네.
2: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4: 매미 소리.
2: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 사실 뷰티에 대해서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스킨케어.
2: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3: 두피 나이스.
2: 두피, 두피 나이스요. 두피 나이스, 오케이.
5: 나이스.
2: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2: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탈모. 노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2: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2: 시원해지는
5: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2: 혹시 또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예요.
0: 닥터포예요?
5: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 닥터포 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아,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2: 저도요.
5: 그래요?
2: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그거 써요. 네.
2: 아, 녹색.
5: 맞아요.
2: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2: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2: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코너패드. 당근 패드.
0: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0: 스킨푸드.
1: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거.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0: 그... 네. 침냄새 나요?
6: 조금.
2: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2: 네. 저희가
0: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네노프라고.
0: 그렇죠.
1: 많이 뵀어요.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0: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책 읽는 맑은 내과?
0: 그렇죠. 그래서
2: 네.
0: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2: 네.
0: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0: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0: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아,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0: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있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2: 네.
0: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0: 마음의 양식과
2: 예.
0: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2: 예.
0: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2: 아.
0: 아.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2: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음흠. 밖에 나가는 순간 음흠.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그쵸.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 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나는 거야? 다시.
0: 오, 근데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
0: 같은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그런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1: 네. 아, 바로 지워져.
0: 바로 지워지죠.
1: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1: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0: 오! 오! 성공했다.
1: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야. 이제 평범하게.
0: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1: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0: 아이고 진짜요?
1: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0: 네.
1: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야.
0: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1: 다음 제품은
0: 네.
1: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0: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1: 필요한 애들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0: 네, 네.
1: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네.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0: 대박.
1: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0: 네네네. 네, 네.
1: 피부에 열이 오를 때 네.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0: 커지겠죠.
1: 커지죠.
0: 네.
1: 아, 오, 이렇게 됩니다.
0: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1: 너무 커져요. 콧구멍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떠하게?
1: 큰 걸로.
0: 네.
1: 그러면 네.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0: 네.
1: 모델링 팩은
0: 네.
1: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0: 뭐가 중요해요?
1: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0: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0: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1: 같은데요. 네. 조합을
0: 네.
1: 자, 보여드릴 텐데
0: 네.
1: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0: 네.
1: 가루 두 스푼이죠.
0: 네.
1: 한 스푼.
0: 네.
1: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었는데
0: 네.
1: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0: 네.
1: 예. 그리고
0: 20분?
1: 아닙니다. 30ml.
0: 아, 30ml.
1: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네.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0: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1: 봐봐요. 이게 오.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0: 네.
1: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받아드리도록
0: 네.
1: 할게요.
0: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1: 그쵸.
0: 그거 동일해요. 그래? 좀만 더 발라주세요.
1: 알았어, 좀 더?
0: 네.
1: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0: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1: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0: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1: 또 꿀팁이자면 네.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0: 아, 진짜로요?
1: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네. 먼저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1: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0: 일단 어?
1: 오. 신기하죠?
0: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0: 오.
1: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1: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0: 그러니까 나도 그래.
1: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0: 어.
1: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0: 네.
1: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0: 와우.
1: 요, 이거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1: 놀랍게도
0: 예.
1: 이 스프레이.
0: 예.
1: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0: 뭐 언제요 또? 아,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1: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0: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뭐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1: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0: 네.
1: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1: 그쵸.
0: 탈모가 진짜
1: 신경 써야죠, 와이어 씨.
0: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1: 감지? 아, 그냥.
0: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1: 맞아요.
0: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1: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0: 예.
1: 네.
0: 예. 네.
1: 아, 확실하고.
0: 알았어.
1: 자.
0: 네.
1: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0: 예. 오. 오.
1: 시원하죠?
0: 오.
1: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0: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1: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0: 오.
1: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0: 오.
1: 아, 저, 아, 오. 아, 소라.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0: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1: 바로 와요.
0: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1: 자.
0: 아까
1: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나갈 것 같아요.
1: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0: 네.
1: 오!
2: 진짜?
1: 진짜 저건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0: 좋네요.
1: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0: 네.
1: 다니면서
0: 네.
1: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0: 그쵸.
1: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0: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1: 그쵸.
0: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1: 그쵸,
0: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1: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0: 예.
1: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아, 방금 무슨 일 있었지?
0: 그런 느낌.
1: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네.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0: 네.
1: 와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1: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0: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1: 그죠 맞죠, 네. 맞죠.
0: 아는 거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뷰티북
1: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0: 수요탕!
1: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0: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1: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란.
0: 짜란.
1: 알겠습니다.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0: 네.
1: 또 욕설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3: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퓨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저도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2: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3: 아, 이거 왜?

안녕하세요, 조진입니다. 네, 아임 라이브 네 번째 출연이고 2년 만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6월에 우후라는 앨범을 발매했고요. 방금 들으신 이 곡의 제목은 그럼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입니다. 우후는 연주곡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앨범인데요. 우후는 비 온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비 온 뒤의 그 장면들을 연주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임 라이브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이 우후라는 곡이었습니다. 비온드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고요. 비온 뒤에는 뭔가 세상이 다 젖어 있지만 그 사이에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소생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꽃잎이 피어나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네, 그 흙이 좀 젖어서 그 안에서 태어나는 어떤 새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입니다. 생각보다 이 무대가 굉장히 떨리네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은 이 앞에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저의 앞모습이라든지, 네, 저의 이 모습은 잘 볼 수가 없는 경우 많은데 지금 저를 사방으로, 네, 보고 계셔서 제가 숨을 곳이 없어서 하지만 이제, 네, 뭐냐, 그 적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도 역시 우후 안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지금 제가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그 트랙 순서별로, 네, 들려드리고 있어요. 네, 1번, 2번, 3번 곡이고요. 3번 곡은 여린 빛입니다. 여린 빛은 제가 가을 빛을 상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노래곡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주는 어떤 그 사랑이 그냥 여리게 비추는 그런 빛 같다고, 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는 뭐 저의 슬픔이나 상처, 뭐 지나간 어떤 아픔까지도 다 괜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럼 여린 빛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린 빛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기타 분을 모셔놓고서 같이 또 해볼까 합니다. 네, 기타의 김장섭 씨입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저희 네 세션 분들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첼로의 주지연 씨, 비올라의 정현진 씨, 바이올린의 한성현 씨, 바이올린의 민참이 씨. 네, 지난 봄부터 계속 저와 함께 분신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그 스트링 퀄텟의 전도사님처럼 지금 제가 네, 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네, 아름답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작년에 여름쯤 발매했던 영원 속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밴드 곡이에요. 네, 밴드로 만든 곡인데 제가 또 이 아이엠 라이브를 위해서 다시 편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더 준비했나요? 네. 그러면 영원 속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전진이었습니다.
1: 도심 속 음악감상실 I'm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3: 근데 배가 누가 와도 맛돌이.
4: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3: 손 놔주세요.
4: 아, 네.
5: 저희가 오늘 대전역에 좀 보인 이유가 있죠.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6: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7: 그렇죠.
6: 대전이 교통의 중심이고 외부 관광객들의 또 여기가 입구잖아.
7: 그렇죠. 네네.
6: 그러니까 오늘 또 그런 시선에서 또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전역에 모였고
5: 네네.
6: 여기가 또 저기 대자를 띄면 저녁에 여기가 포인트야.
5: 저녁.
8: 아, 저녁.
6: 군대 전역할 때 저녁. 여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전역하는 거야.
4: 진짜 저녁.
6: 그렇지, 그렇지.
5: 오늘은 사실 그냥 단순한 여행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도시를 각각 다른 하루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거기 앞에 있는 그 지도를 좀 참고를 하셔서 검색도 하시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어디를 돌면 좋을까 한번 이제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보시면 됩니다.
8: 만 원이면 산 가야겠다. 산. 그냥 산. 둘레길. 둘레길 한 두 바퀴 돌고 오면 되겠네. 만 원이면 걸어 다녀야지.
6: 아니, 타슈 있어, 타슈.
9: 아, 타슈이네, 타슈.
10: 저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만 원 갖고 놀아요.
8: 아, 근데 반대로 20만 원이면은 또 할 게 넘쳐날 것 같아. 완전 플렉스 하면서 재미있게.
9: 아니, 솔직히 만 원은 이 형이 해야 돼. 왜냐면 배 봐봐. 이 형은 오늘 안 먹어도 돼.
11: 아, 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5만 원이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동진 씨가 제일 어리니까 먼저 뽑으세요.
8: 죄송한데 몇 살이세요?
11: 아, 저요? 저 어려요. 저 84년생입니다.
8: 나보다 동생이야! 아니, 아, 뭐야, 형님!
11: 아니, 형님들 얼굴이...
8: 아니, 뭐... 아, 진짜 어떻게 된 거야?
9: 아니, 뭐로 드신 거예요? 뭐로 드신 거예요?
8: 네, 아니,
9: 뭘, 뭘 먹었어?
5: 잘 먹어서 그래.
9: 아, 잘 먹었어.
8: 잘 먹었어. 형님인 줄 알았지.
9: 나 형님 줄 알았어.
8: 아니, 큰 형님 같잖아, 느낌이.
12: 자, 제일 막내부터. 막내부터 하나씩 뽑아주세요.
11: 유, 맛?
8: 20.
12: 아, 20. 봤어? 야!
9: 바꾸면 안 돼요?
12: 안 돼. 야, 너 봤는데 누가 바꿔?
9: 아니, 이거
12: 안 보고 바꿨어야지.
9: 이거
12: 지하철 타고 타슈 타면 갈 수 있어.
9: 아니, 그 사... 아, 그러면 안 되지.
8: 아니, 아니, 지금 걸어가, 지금 걸어가. 지금
9: 아, 말해봐,
8: 빨리 걸어가. 빨리 지금 가.
9: 아니, 말을 어떡하지, 이거?
11: 저 5만 원 딱 만족합니다.
12: 대박. 저는 10만 원.
9: 20만 원!
12: 뭐야, 20만 너무 많네.
9: 거기 그대로
12: 테마는 뭐야? 테마 또 빵지술래네. 야.
9: 저는 과학이 과학. 저 과학 1도 몰라요. 네.
12: 나는 문화예술.
11: 저는 역사와 레트로.
12: 대전이 또 이렇게 다양하네.
8: 카이스트 잔디. 그렇지. 잔디 밟어.
12: 카이스트 가서 그 거기 오리들 있어. 오리. 거위, 거위.
8: 거위랑 사진 찍어.
9: 아, 형아, 근데 빵지술래면.
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 여기 아니요?
8: 네,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다닐게요.
9: 그렇지.
8: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너무 많아 가지고.
9: 그렇죠.
12: 그리고 또 최근에 빵시 버스라고
9: 우와.
12: 투어 버스가 생겼어.
8: 와.
12: 최근에. 어. 빵의 진심이야, 대전이.
5: 그냥 하면 조금 재미없죠.
9: 재밌을 것 같아요.
5: 그럴 거야. 여행 우승자에게는 다음 화 때 금액 교환권의 특권을 좀 드립니다. 20만 원을 뽑으신 분이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50%가 남죠. 50%를 남겼다는 거고요. 만약에 만 원짜리를 썼는데 2천 원만 썼다. 그러면 8천 원이 남으니까 80%를 지킨 겁니다.
8: 아.
5: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를 남기신 분이 오늘의 이제 우승자로 보시면 됩니다.
12: 아니 그럼 서로 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8: 아니 2,000원만 쓰면 되겠다.
9: 아니 나는 그러면 이거로 차비 뭐 먹는 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8: 내가 봤을 때 우승하려면
12: 9,000원 남기면 돼.
8: 그렇지. 저는 그냥 너 1,000원만 쓰면 돼 오늘.
9: 저 벌써
8: 우승이야.
9: 포기하겠습니다. 네. 포기하겠습니다.
5: 네 그러면은 각자 그 배정받은 예산으로 대전을 한번 즐기러 한번 떠나주시면 됩니다.
9: 아니 만 원으로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제 만 원이면 제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면 대전이 과학도시긴 한데 제일 좋은데 유성. 어릴 때 거기 과학공원 있었거든요. 거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맞지? 그래. 한비탑 옆에 이게 뭐 공짜로 주는 빵집도 가가지고 시식코너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8: 그래도 여기서 가장 가깝고 가장 유명한 성심당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심당 가면 뭐 1탄 왕부터 끝판 왕까지 다 있으니까 네, 성심당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네. 아니 어쨌든 이게 돈이 많은데 아니 이게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제작진을 한번 설득을 하면 담당 PD님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어차피 이동하시잖아요.
4: 그렇죠.
8: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나요?
4: 안 되죠.
8: 아 왜냐면은 공짜로 타는 게 아니고 한 만 원 정도 드리고.
4: 아 지금 고유가 시대.
8: 아니 잠깐만요. 이제 빵 주실래? 아 이제 뭐 빵도 좀 드리고.
4: 2만 원. 네.
8: 그래. 콜. 2만 원 알겠습니다. 그럼 2만 원에 제작진 차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네, 재미있게 네, 빵지 줄래.
7: 좋다. 이게 바로 플래시예요.
12: 10만 원의 문화예술이라. 자 오늘 저는 동대전 도서관, 태민문학관, 시립미술관, 이용로 미술관 이런 코스로 오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소재동이라고 있어요. 레트로 감성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소재동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9: 저 물 좀 하나 공짜로 주는 데가 있는데 물 가져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얘 지금 물가 맞게되거든요. 제가 지금 만 원으로 지금 대전을 홍보해야 돼요. 우리 한국전력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7: 화이팅!
9: 네, 물 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웬만큼 돈이 있으면 여유 있게 제가 뭔가 사 먹을 텐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커피를 포기하고 이 물로 또 대전은 물도 맛있어요.
4: 여러분들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9: 대전이 형 오잖아요. 일단 이런 거 공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오시죠. 갑니다. 아 힘들어. 만 원. 괜찮이. 우리 같이 달리신 분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열심히 해서 1등해서 다음 편에서 제가 또 20만 원 플러스해서 제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 믿으세요. 하나 드실래요? 네. 지금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네, 드시면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체력이 중요해요. 네.
8: 아 오늘 나이스 타이밍. 이 정도면은 진짜 완전 럭키. 왜냐면 진짜 와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거든요. 오늘 줄 없는 편이죠, 그죠?
14: 처음 왔어요.
8: 아 처음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14: 대구.
8: 아 대구에서 성심당 대전까지 와 그래서 요 앞에서 이런 거 꼭 찍거든요 이런 거 아 네네
14: 감사합니다.
8: 네 이런 거 네 이거 소품이에요 소품. 네 이거 찍으셨어요? 찍어드릴게요.
14: 아니요
8: 아 안 찍으세요? 네. 어 저 한번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14: 이거 세 개는 꼭 먹고요.
8: 네네 보문상 메아리
14: 화이트 딸기.
8: 화이트 딸기, 말차 취소. 자, 말차 취소 하나 갈게요. 말차 취소. 네, 말차 취소 하나 가고요. 아유, 우리 제작진분들도 제가 빵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괜찮아요? 망고 하나 가게요, 망고. 네, 이게 빵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 네네네. 아, 진짜 저희 섭외한 게 아니고 지금 방금 보신 분인데 네, 오늘 지금 접으러 가고요. 간단하게 샀습니다. 간단하게. 자, 잘라볼게요. 아우, 제가 망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망친놈이야. 나 진짜로 망고에 미쳤거든요. 망고 너무 좋아하는데. 야, 망고 제대로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망고 한 반 개는 들어갔다. 안에 말자가 들었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판만 들었어요. 판만 들었는데 말자 주도 말자가 들었습니다. 말자. 이거 우리 와이프 진짜 좋아했다.
15: 빵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8: 아, 여기 장수가 밥도 이렇게, 아, 이렇게 파스타 하고 계시네. 뭐 먹어야 되지? 어차피 뭐, 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하나 갈 거고요. 네, 오므라이스 돈가스. 네, 말 그대로 오므라이스가 돈가스가 나왔네요. 어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야, 이렇게 싹 구워가지고, 딱 돈가스랑 해가지고. 성심당 오면은 빵만 있는 줄 아시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단은 돈가스도 먹어볼게요. 좋다. 내가 빵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되게 잘하네. 옛날에 그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양식집 가가지고 아빠가 돈가스 사줬을 때 그 맛이에요. 옛날 맛. 아유. 아, 이 근처에 이제 분위기 좋은 카페 한번. 여기 좋은데? 분위기 좋고. 직접 베이킹도 하시네. 자, 이리로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13: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에그 타르트 하나 드세요. 소재동이 옛날에 이제 철도 기관사들의 여기가 관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감성을 살려가지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항상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대전시관. 그 옛날 충남 도청 자리에 이제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공원 가갖고 이제 매화꽃이 아마 펴 있을 거예요. 꽃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16: 저도 사실 동대전 도서관이 처음입니다.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와, 요즘 도서관은 정말 복합 문화 공간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공작실이 또 있네요. 아이들이 즐기기가 너무 좋을 것 같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이 너무 좋다. 응? 마침 오늘 나한테 딱 맞는 제목이네. 갑자기 하루가 선물처럼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 너머로 눈을 돌려보자. 도서관에 오니까 너무 차분해진 것 같네.
17: 네. 가능하세요.
18: 그 이거 먹으래겠네. 3,500원짜리. 누나 이거 좋은 거 있었네. 그럼 아예 밖에 나오면 3,000원 내나? 더 밖에서.
19: 사장님이 그냥 드시라고.
18: 아, 또 열심히 홍보하니까 주셨나 보다. 예. 아니 또 이거 또 대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미리 주시지. 미리 주시지. 이거 안 시키게.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거짓말 안 치고 대전역 내리면 빨리 먹어야 했던 국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국물이 비슷해요. 진짜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국물이 딱 그 맛이야. 진짜 맛있어요. 야, 면에 담백함이 있어요. 끈끈해 보이시죠?
8: 여기는 라떼.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라떼?
17: 바닐라떼 맛있어요.
8: 요거 괜찮죠?
17: 네.
8: 네, 요거랑 요거 피낭시에 요거 직접 만드신다고 하던데.
17: 네, 맞아요.
8: 네네. 요건 견과류인 거야?
17: 저희 헤이즐넛 시럽.
8: 아, 오케이. 이거 하나 주세요.
17: 요거 헤이즐넛. 하나 주세요.
8: 네네네. 하나 주시고.
17: 점심시간에는 10% 할인 해서
8: 드릴게요. 아우, 10% 할인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17: 평일에 애드립 있어가지고.
8: 네. 15%는 안 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10%. 네. 아, 이런 럭키까지 또. 네. 돈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성심당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성심당에서 빵 드시고, 이런 카페 오셔가지고, 또 맛있게 음료까지 드시면은, 금상첨화. 선생님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돈 좀 써야 되는데 여 근처에 대전에 상징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없나요?
19: 근처 동부 3분 거리에 네네 디저트 있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8: 꿈돌이 디저트요? 꿈돌이를 먹어요? 이 꿈과 희망의 상징 꿈돌이를 먹어요? 가보시죠. 플렉스하러 가보시죠. 렛츠고 가시죠. 휴야.
9: 그 다음에 갈 곳은요 한빛탑에 갈 거예요. 한빛탑. 보인다. 한빛탑 보인다. 얼마나 좋아. 바로 앞에 있네. 와, 내가 왜냐면 원래 차 타고 다니니까 몰랐는데 바로 앞에 있네. 야,
18: 여름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발목 정도의 물이 차요. 근데 밤에 되면 전 실제로 봤거든요. 이 한빛탑에다가 영상, 과학의 느낌으로 해서 실제로 영상이 뛰어나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엉덩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왠지 이 내가 대전에 왔다. 대전의 꿈돌이와 함께했다. 보여줄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자. 2층, 2층이 높네.
9: 야, 여기 뷰바의 뷰. 우리 서울에 남산이 있다면 대전에는 이렇게 한빛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18: 얼마나 예쁘니까. 저 갑천도 예쁘고. 네.
9: 와, 여러분들 돈 없으면 좀 자다 가세요. 네.
18: 아, 이거 입고 싶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13: 아, 옛날에는 대전이 충청남도여갖고 충남도청이 여기 있었어요. 충남도청에서 이제 전시관으로 바뀌었죠.

야, 여기는 옛날에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옛날 그 1930년대에 배경으로 된 영화들을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뭐 밀정, 변호인, 미스터 션샤인. 야, 여기 영화 맛집이네. 여기 전경이 정말 끝내주네. 야, 여기 대전 시내가 진짜 한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꼭 와보세요.

0: 초등학교 때 옛날에 난로 있었죠. 이거 난로에서 진짜 많이 구워 먹었었는데 초등학교 때. 아 저는 입학은 국민학교로 했고 졸업을 초등학교 했습니다.
1: 여기가 예전에는 시립 도서관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게 관계자신가요?
2: 아, 네, 여기 운영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1: 좀 소개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2: 아, 네, 여기는 3월 27일 날 새롭게 문을 연 대전 태미문학관이란 곳이고요. 라키비움 형태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기록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작가님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장만 가져가세요. 아 이게 문구가 다 다르네. 이거 재밌다 이거. 좋았어. 오늘은 나는 요거 한 장으로. 작가는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한 장만 가져가겠습니다. 와 여기 뭐 그냥 뭐 벚꽃이 휘날리며 그냥 뷰가 너무 좋은데? 이런 곳에서 책 읽으면은 가슴속으로 싹싹 스며들겠는데. 태민의 것이 있네.

0: 곰돌이 이 반짝반짝한 눈빛, 날 쳐다보는 이 눈빛. 자, 사진 하나 박아놓고. 어, 인절미 맛인데? 오, 맛있다. 이거 사장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맛있어. 대전 하면 또 성심당 말고도 하레하레라고 엄청 유명해요. 제가 저번에 빵지순례 할 때 거기 그 도안점에 한번 가봤는데 오늘은 군산점에 가서 맛있게 빵 먹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레하레 가서 제대로 플렉스!
1: 파스타도 먹고 싶고 마제소바도 먹고 싶고 카레도 먹고 싶고 저는 여기서 두 개를 시키겠습니다. 네. 1등 못 하더라도 저는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맛집에 왔으니까 하나보단 두 개를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리 카레 하나, 마제소바 하나, 25,000원. 지출을 하자마자 문자가 바로 오네요. 18,300원 남았어요, 아직. 아, 이 정도면 제가 다음 코스 갈 때 버스 타고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0: 아, 도리 형님, 아니, 형님 아니지?
2: 왜 자꾸 저한테 형님 하세요, 형님?
3: 형님, 아니 뭐예요 지금?
1: 아, 밥 먹으러 왔죠. 저는 지금 메뉴 두 개 시켰어요 여기서.
0: 뭐 시켰어요 뭐?
1: 카레랑 마제소바.
3: 아, 그래도 메뉴 두 개씩이나 시키고 여유가 좀 있네.
0: 지금 뭐 컨텐츠 포기하고 본인 채널 찍는 거 아니죠?
1: 알겠습니다 형님, 즐겁게 하시고.
3: 네, 화이팅! 화이팅!
0: 아, 이거 5만 원인데 어떻게 아니 메뉴 두 개 먹을 생각을 하지?
1: 야, 카레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4: 여기는 이제 뭐냐? IBS 과학도서관. 네, 뭐냐면 옆에 보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실제로 이곳에 오시면 과학적인 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자의 꿈이 있거나 내 한문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와서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써 있죠? IBS 사이언스 라이벌리. 네, 과학도서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지금 여기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운동기구예요. 엄청 무거워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엄청 커.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요. 메이드로 놓다 보니까 메이드. 안녕하세요.
6: 거기에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죠?
7: 일단 도서관, 다른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환경이랑요. 교양과학 책들이 많거든요.
6: 네.
7: 그래서 과학 좋아하시는 대전 시민분들이면.
6: 네. 아, 나중에 ASMR 하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8: 저기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는 그 번역사만 있는데 저희 원서, 교양과학의 원서들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소개해달라고.
6: 아, 여기에요. 이거예요.
8: 그러니까 원서랑 번역서랑 저희가 같이 있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고전 교양과학들도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6: 아, 진짜 이거 유명하신 분들잖아요.
9: 네. 이분 진짜 이게 잘 지내세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8: 저희가 3,700여 권의 원서를 가지고
6: 3,700?
8: 3,700.
6: 냄새나요? 돈이 없어 보여요.
10: 네, 오늘 연구원으로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원칙인지 아실 것 같죠? 무슨 원칙인지 좋은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근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 저도 원래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자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이런 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가족끼리 왔을 때 다 같이 찍으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과학적인 느낌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지금 지는가? 벌써? 과학자 됐습니다. 네, 순간 제가 아인슈타인이 됐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IBS 퀴즈라고 해서 실제로 와가지고 퀴즈를 풀면 코인을 줍니다. 이 코인을 통해서 또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S 중 이온 가속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양을 이거 네이온이지요. 편집처에서 액시오. 제가 이제 정답 빼고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라온입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정답을 마지막에 불어요. 네. 아래. 네. 네. 아, 네. 야, 오랜만에 보네. 넣어서

0: 오! 이뻐요. IBS. 버킷링이다. 어, 이쁘다. 어, 이거 사가지고 몇 개 더 빼가지고.
1: 안녕하세요. 저렴하게 써야 되는 날인데 여보, 혼자서 34,000원짜리를 먹으려면은 그럼 수제비만 도 돼요? 그냥 이것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럼 닭고급탕 소짜리 하나 주세요. 사실 대전이 칼국수하고 그 빵만 유명한 줄 아는데요. 닭볶음탕이 엄청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먹는 거는 잘 먹고 가야 돼.
2: 얼마나 썼어?
3: 저 개털입니다.
2: 뭘 개털이야. 전화하는 사람마다 다 개털이네.
3: 다 썼습니다.
1: 뭘 다 써야 너가 제일 플렉스인데. 야, 그걸 다 써. 어떻게 다 써?
2: 나는 진짜 다 썼어.
1: 택시 타고 다니니까 뭐 택시비가 뭐 지금 뭐 6천원, 9천원.
3: 아,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2: 어, 나 택시 타고 다녔어. 여기 닭볶음탕 먹으러 왔는데 닭볶음탕을 지금 34,000원짜리를 시켰어. 끝났어 이제 이걸로.
1: 나 너네들한테 야 선물도 챙겼어 지금.
3: 아, 선물이요?
1: 그럼.
3: 저도 아, 선물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 아, 죄송한데.
2: 아, 당연히야. 야, 그 정도 네가 지금 플렉스 할 정도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도 좋지.
3: 아니, 돈을 다 써가지고.
1: 알았어, 이따 내가 모여서 내가 선물 하나씩 줄게.
3: 네, 알겠습니다. 아, 톤을 들어보니까 돈을 안 쓰셨네. 아닌가? 진짜 썼나?
4: 우엄 사족공원을 가서 복도 구경을 하고. 야, 20만 원짜리 뽑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5: 자, 이곳이 남간 정사인데요. 우엄 송시열 선생님께서 이곳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오늘 같은 날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 연인이랑 친구랑 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구경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기 우암 사덕공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 자주 오세요?
6: 네, 저 학교 근처.
5: 아, 학교 옆이라.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벚꽃도 많이 피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너무 좋지만 이 근처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도 있을까요?
6: 동춘당 공원.
5: 아, 동춘당 공원이요?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건가요? 거기도 꼭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아니 뭐 재밌게 놀다 가세요, 친구들끼리. 자, 이제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회덕 동춘당이라는 곳인데요. 아까 어떤 시민분이 또 여기 너무 좋다고 알려주셔갖고 자, 이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건물 보세요. 야, 여기 회덕 동춘당. 동춘당은 송이창이 세웠던 건물을 아들인 동춘당 송중길이 38세 되던 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지은 별당이다. 여기 역사와 전통이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레트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경치 즐기고 꽃 구경도 하고 역사도 느끼고. 야, 사람들 정말 여기 나들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제가 돈 쓴 거는 오전에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밖에 없고 이제 교통비 조금 내고 그 다음엔 다 무료로 즐겼어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많이 안 쓰셔도 대전에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7: 대전에 또 타슈가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자, 보자. 간단하게 QR코드를 찍으면 되네. 간단하네.
8: 대전 타슈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모두가 공짜입니다.
7: 아, 진짜요? 네. 1시간 공짜예요? 네. 오, 지금 말이 돼? 아, 내가 볼 때는 진짜 여기다 하고 이거 타고 가족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하루 다 갈 것 같아. 너무 좋아. 일단 무료가 많으니까 좋다.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돈 남았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게 행복이지.

또 이곳이 대한민국의 그 과학의 성지 메카인 것처럼 이렇게 안에 보시면 과학적으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된 것 같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포트리스 있나? 포트리스. 오, 야, 우주에 온 것 같은데, 우주에 온 것 같아요. 와. 아야, 이거 올라 이 끝 아니야? 어디까지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네.

0: 여러분들 이렇게 오면 어른들도 동심의 색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1: 여기 오니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2: 진공 엘리베이터가 제일.
1: 그게 뭐예요? 진공 엘리베이터. 와, 저 재밌어요?
2: 네.
0: 뭐야?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어디 거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1: 구름대 보. 와! 야, 구름이 나왔어! 저기 구름 생겼어, 봐봐.
3: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4: 일단은 무료인 게 제일 좋고요.
3: 제가 직접 넣었거든요. 네. 무료 나왔어요. 네.
4: 그리고 그래서 부담 없이 아이랑 언제든지 시간 될 때 와서 이렇게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린 아이들부터도 이렇게 과학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5: 시립미술관까지는 오늘 버스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6: 시립미술관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빨리 앤디 워홀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앤디 워홀 전 얼마예요? 2만 원이요?
6: 아니 그래도 앤디 워홀이니까
7: 한 장만 주세요.
6: 네. 이런 현대적인 이런 옷에 프린트와 예술 작품의 조화로운 이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 마른 인물로. 아, 이게 또 앤디 워홀의 대표 작품이죠.
7: 자, 피디님 한 장 저 찍어주시겠어요? 네. 인생샷으로 하나 부탁드려요.
6: 나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응노 미술관을. 송이는 1,000원. 아, 여기 또 이게 스마트 건프기로 스마트하게. 우리 이응노 선생님은 국내의 대표적인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상. 또 이게 그냥 얼핏 보면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내포된 뜻을 보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문자를 작품으로서 승화시킨 그러한 작품인 듯합니다. 저는 문화예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했던 이런 문화여행으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8: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쌀로 만든 아주 맛있고 건강한 빵 네,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 있네. 아, 이게 1인당 2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 인기가 엄청난 쌀, 하래, 치즈구. 요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요거. 요거 하나 먹어보고. 쑥설기. 이게 떡 같은 빵인데? 이거 신기할 것 같아, 이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도 이게 시그니처 빵이니까 맛은 봐야 되죠? 아니, 이게 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촉촉하죠, 이거. 너무 촉촉해, 이거.
9: 어머, 입에 젖는 순간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나는 이게. 쌀로 만든 게.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너무 배야. 우와, 쑥맛이야. 쑥으로 만든 빵이니까 쑥맛이지. 이거 진짜 빵이시고 어르신들 진짜 좋아한다. 이 빵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 오늘 내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계속 들어가네. 10번 먹어요, 10번. 와, 아. 칼로 썰 때 그 느낌 있거든요. 와, 이건 또, 이거 애들이 진짜 환장하겠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8: 내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우승인 것 같고. 뭐, 빵 하나씩 사다 줄까요? 에그 소금빵. 3,800원이야. 너무 비싸다. 아니, 선물하기엔 너무 비싸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셨죠? 자, 우리 고생한 우리 멤버들한테 선물하려고 플렉스. 이런 게 플렉스 아니겠습니까? 네, 돈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있으면 씁니다. 있으면 씁니다, 이렇게. 아,
10: 너무 즐거웠어요.
8: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플렉스 제대로 했다.
0: 저는 뭐 만 원으로도 대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아~ 힘들어도, 네, 내 몸은 힘들어도 눈은 즐거웠다. 아~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8: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0만 원으로 대전의 유명한 빵집을 빵지순례를 했는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빵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가 있나요? 이거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10: 역시 빵에서
8: 써도 써도 돈이 그렇지. 계속 남아 있는 거야.
10: 야, 아니 얼마나 남았길래?
8: 아, 그건 비밀이게.
11: 근데 뭘 이렇게 잔뜩 사오셨어요?
8: 아, 선물이죠. 또.
11: 아, 진짜요? 야, 역시.
8: 아, 빈손으로 오기 좀 그렇잖아.
11: 네. 이거는 이거 갖고 왔어, 이거 이거.
8: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1: 이거 IBS.
10: 네. 그게 뭐야? 뜻이 뭐야 IBS?
0: 아, 몰라요. 이거 저기 과학식에 있는 거 아니에요.
8: 아, 이거 뜻이 뭐냐고 IBS가.
0: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맞아요. 아, 네. 맞죠?
8: 자, 하래 하래. 네, 아시죠? 그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오, 빵입니다. 네네네.
0: 오, 야 느낌 있네. 어, 먹는 거 아니에요?
8: 아이씨, 멘트 많다. 있다.
10: 어? 먹는 거 같은데?
8: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 지금 가보시지 마시고. 지금 가보시지 마시고.
0: 박스는 엄청 큰데, 아니, 내용물이 뭐 전화치, 맛있나 보다. 이게 뭐야, 이거?
8: 자, 갓 구워내.
0: 왜 이게 심해지, 이게 뭐야?
8: 갓 구워내, 소고파. 아니, 이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이 빵집의 퀄 자체를 알 수 있는 이걸로 선물 갈게요. 소고파. 그러니까
10: 야, 이거 뭐야, 이거? 기가 막히네.
8: 제가 제빵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을 먹으신
10: 소금빵.
12: 아, 저는 대전이 사실 이렇게 문화예술이 정말로 즐길 게 많다라는 걸 오늘 새롭게 또 느꼈어요. 그리고 1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풍족한 돈이다. 제가 사실 점심을 너무 플렉스하게 먹기 때문에.
8: 아니, 그거 진짜 맞아요?
12: 맞아요, 오늘. 아, 진짜요? 진짜, 진짜. 다 통화했는데 저는 진실입니다.
0: 아니, 뻥을 잘 치지. 잘 쳐요, 뻥을 잘
12: 아니, 정말로 왜 그러냐면 아니, 저는 일부러.
8: 닭볶음 맞아요? 닭볶음 맞아요?
12: 일부러 먹었어요.
11: 혼자서 닭볶음탕을 드셨어요?
12: 아, 그럼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 이유가 있어. 아, 네. 왜냐면 대전이 지금 뭐 빵의 도시다, 칼국수의 도시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 소문은 나 있어요. 하지만 닭볶음탕도 정말 맛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닭볶음탕을 플렉스를 했습니다. 점심만 플렉스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주식에. 야, 선물. 선물 복다리.
0: 예?
12: 아,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선물이 또 이게 베스트셀러. 네. 인류도시 아, 대전이라고.
11: 무료로 나눠주는 거.
12: 아니, 아니, 아니.
8: 이거 아파트에 하나씩 꽂아주는 거 아니에요?
12: 이응로 미술관 가면 베스트셀러로 그냥 쫙 깔려 있어요.
0: 유마또리님은 오늘 두끼나 드셨다고.
11: 아, 예. 저는 두 끼를 먹은 게 아니라 한 군데서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0: 어, 너무 했네.
8: 아니, 그것도
11: 저도 예, 저도 사실 5만 원 갖고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점심 식사하고 나니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꼭 돈을 쓰지 않아도 대전에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구나. 아, 이렇게 느꼈습니다.
13: 형,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예, 네, 누가 예, 네, 누가 이겼을지.
12: 그러게, 미션 카드를 한번 또 오픈을 해야 되는데.
8: 아, 근데 난 진짜 많이 썼는데.
12: 나도 많이 썼어.
0: 자, 4등은
8: 플렉스했어.
0: 박준범 팀장님이십니다.
12: 아~ 야, 제일 맛있었어?
8: 아니, 다 썼네. 다 썼네.
12: 닭볶음탕이 34,000원이야. 아니, 앤디 워홀 2만원.
0: 야, 대박이다.
12: 아, 근데 그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쓴 게 없어요, 별로.
0: 자, 3등은 자, 네. 형진이 형. 3등은 유마또리님.
11: 아~ 아니 근데 사실 좀 더 아끼고 싶었는데 아, 점심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그래서 소재동 카페를 갔는데 이게 디저트를 또 안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8: 아, 아니,
11: 너무 맛있어갖고 예, 참지 못했습니다.
12: 좋잖아. 아니 야 반 원이
13: 네, 야, 반 원이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8: 아니, 아니 내가 아니, 선물 괜히 샀네. 어, 나, 아니, 나는 내가 어? 하위권인 줄 알고 그냥 샀거든. 네,
0: 나 찾아왔어, 나 찾아왔어. 나 1등이야. 뭐. 아,
12: 자 1등은
8: 김경재야!
0: 김경진 47%.
12: 아~ 와! 아직 발표된 게 아니야.
8: 어, 아니야?
12: 뒤를 들어야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8: 아~ 그럼.
0: 아, 김동찬 씨가 35%로 2등입니다.
8: 아~ 와, 내가 1등.
0: 야!
8: 아니, 나 진짜로 맛있어. 나 진짜로 뻥 아니고 제작진까지 빵 먹으라고 제가 성심당해서 빵 다섯 개 샀거든요. 아니, 나 원래 빵 다섯 개 못 먹어.
0: 얼마 쓴 거야?
14: 김동찬 씨가 만 원이셨는데 지금 총 6,500원 쓰셔서.
12: 야, 넌 뭘 먹었냐?
0: 저요?
8: 저는 6,500원이면은
0: 아, 저는 왜냐면 아니, 제
8: 한 끼도 안 먹은 것 같은데
0: 우동을 파는데 제 상이 4,000원. 왜냐면 제가 튀김이 제일 쌌는데 그래도 우동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또 대전의 사랑이니까. 네?
5: 먹은 거야?
0: 먹었죠. 아. 먹었는데 밖에서 먹으니까 할인해주더라고요.
5: 아,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아, 오. 야.

0: 근데 대전에 정말 이색 빵집이 많아.
1: 맞아.
0: 네, 이게 성심당 말고도
1: 칼국수 도시, 빵의 도시, 닭볶음탕의 도시, 네. 나는 과학의 도시.
0: 화가 자라고 그 꿈돌이 꿈순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 너무 귀여운 거야.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냈더니 가고 싶다고. 아. 바로. 와, 그런 것도 가봤어요.
1: 오세요,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그건 제가 선물 사드리겠습니다.
0: 이야. 아, 네. 야, 우리 맞돌이 동생.
1: 인플루언서라. 놀러 오세요, 대전. 아. 자, 최근 들어 대전이 정말 핫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같은 대전!
2: 다른 하루!
1: 얼마인데?
0: 다음 하루 만나요!
1: 또 와요!
3: 코리아 이니시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1: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2: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0: 또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3: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to meet you.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네, 맞아요.
0: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Okay.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0: 소개팅?
3: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0: BTS 지민!
2: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오.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2: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4: So now 네.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1: 카멜레온 인간이 아니에요?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뚜뚜뚜.
3: 네. 그리고 Say love is on me, love is on me.
4: Hey. Say love is on me, love is on me.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3: 어,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4: 둘 다 좋아.
3: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아,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통 영상 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4: 저희 이따 영상 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4: 네. 하트.
3: 하트 있을 거예요. 하트.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4: 콘서트.
0: 네, 네. 콘서트.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윔 스윔.
4: 스윔.
3: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0: 한식.
3: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0: 김치전?
3: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3: 어제 어, 봉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봉동.
4: 봉동 비빔밥.
3: 봉동. 어, 네.
4: 요리 너무 바삭하는.
0: 봉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0: 딱
4: 맞아요.
0: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4: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4: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건가요?
0: 전체적으로.
4: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4: 아, 눈 밑에다가.
0: 이제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4: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4: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4: 애교살.
3: 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4: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3: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4: 누나 애교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4: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고 웃을 때 웃어봐. 네.
4: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여기 있어.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4: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4: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4: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4: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5: 노래 스윙이에요?
3: 어, 네.
5: 스윙.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좋아요.
4: 그거.
3: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6: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5: 네.
3: 저도요.
6: 네, 눈 감아주세요.
5: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6: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5: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6: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5: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5: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5: 완전 마법선.
6: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5: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Smooth like butter.
3: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6: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5: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로 넣어주는 그쵸. 거군요.
6: 강력하게.
5: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6: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5: 코끝에도 톡톡.
6: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4: 오, 네네네.
5: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6: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4: 어떻게 좁히나요?
6: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4: 안으로.
6: 어,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4: 너무 신기하다.
6: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5: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6: 하이라이트.
5: 하이라이트?
6: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있어.
4: 오!
6: 그죠?
5: 이 디테일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6: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5: 완전 내추럴하네요.

0: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1: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똑 닮아야 되는 거니까. 그쵸.
0: 저는 비슷해지고 있어요.
1: 짝 라인 정리를.
0: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2: 이거 좋아요. 이렇게
1: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0: 보건소.
1: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0: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1: 저희 99% 왔습니다.
0: 99%.
1: 어, 99%. 마무리 단계로
0: 헤어랑 의상 체인지. 네.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1: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0: Like, but I don't
1: know. 사람 달라 보인다.
3: 어때요?
1: 아니, 사람 달라 보인다.
3: 너무 멋있어요.
1: 아, 나 메이크업 잘한 것 같아.
0: 네.
1: 아, 잘한 것 같아.
0: 진짜 느낌 있어요.
3: 아, 지금 너무 멋있어.
0: 멋있어. 그 애티튜드가 바뀌네요.
1: 데뷔시키자, 데뷔. 데뷔시키자.

0: Okay.
1: I'm so excited.
2: What the fuck? Hey, now, boy.
0: Yeah, hey, now, boy. Yeah, hey, now, boy. Yeah, hey, now, boy. What?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지민님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5: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사람인가?
4: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6: 너무 멋있어.
4: 지민을 보고 싶어. 딱 이렇게 보면.
5: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4: 캡처, 캡처.
1: 캡처, 캡처.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4: 딱 고개를,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풀 하트. 예.
4: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5: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4: 배송,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쁘니?
1: 이쁜이
0: 집에 봐.
1: 집에 봐.
4: 집에 와.
0: 이쁜이 이따 봐. 바이.
4: 이쁜이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4: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4: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갑시다.
4: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4: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3: 예쁘다.
0: 아,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보라.
4: 네. 야, 완전 멋있어.
1: 쓰리,
4: 야,
1: 투,
4: 이거다.
1: 원.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yet been able to reach. Korea is also securing its own technological sovereignty in the global quantum race. The world is competing fiercely for developing large language models, not only to secure technology, but also to dominate the global market. A domestically developed AI offering a distinctly Korean solution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the domestic LLM ecosystem.
1: 2023년도에 처음 세상에 선보이게 됐는데, 물론 선보이게 된 시점 이전에 연구 개발을 많이 했죠. 딥시크도 아마 연구 개발을 오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출시는 저희가 좀 더 빨리 했고요. 2023년도에 1차 버전의 루시아가 출시가 됐고, 현재까지 루시아 3가 나온 상태입니다.
0: Through vast Korean language data, this domestic model captures the subtle nuanc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non-Koreans.
1: 저희가 국내에서 한 15년 정도 국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한국어 데이터를 정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델에 직접 반영을 해서 학습시킨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I has reached the realm of creation itself. This technology unveiled recently by a global company goes beyond text generation. It can design advertising images, campaign visuals, and graphic art on its own, reshaping the boundaries of creative work. And Korean technologies are not falling behind. Domestically developed AI models tailored for industrial use are creating a distinct competitive edge. Using their expertise in game development, they have created specialized generative AI systems that understand the language of fashion professionals, transforming actual creative methods. Trained on professional terminology used by fashion designers and garment pattern data, this AI can produce precise drafts that can be utilized immediately. It acts as an intelligent assistant for marketers and designers. Behind this innovation lies stro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2: IITP의 R&D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연구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0: Behind the success of this innovation, there is a reliable partner.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which oversees AI and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does more than simply provide funding. It plays the role of a compass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3: AI는 단순과 생성과 추론을 넘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전환, AX 2.0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 의료, 법률과 같은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물류 등 산업에 이르기까지 버티컬 AI로 혁신이 확산되면서 모든 것의 경쟁력을 재정의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산적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게 할 것입니다.
0: In the AX era, there is a company that redefines the intelligence of robots. A robot guides people and accompanies them to their destination. If robots of the past were like trains that followed preset routes, today's robots are more like taxis that perceive their surroundings and make decisions.
4: 지금 옆에 보시는 로봇은요, 저희 마음 AI의 사옥을 안내해주고 로봇들을 시연하는 안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은 저희 로봇계로 그 사옥 내에서 이제 위험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장 내 순찰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경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Robots that detect and understand obstacles on their own. Physical AI technologies are expanding the operational range of robots. At the core of these intelligent robots is multimodal technology, which processes text, voice, and visual inputs simultaneously.
4: 네, 기존의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주행 같은 것만 가능을 했고요. 그다음 사람이 직접 이제 조정을 통해서 컨트롤러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이제 사람과 실제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말로 명령을 내리고 또 답변까지 들을 수 있게 했고요.
5: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0: 로봇s are now evolving beyond simple automation into intelligent partners that can access real-world environments. How did this innovation in physical AI robotics begin?
6: 마음 AI는 AICC 전문 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STT TTS,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Guide robots that understand human speech, access spaces, and navigate autonomously. Security robots that detect danger and patrol environments.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AX era, domestic technology is connecting research achievements directly with real industrial settings, creating a new ripple effect. In the future, physical AI robots will evolve into advanced autonomous intelligence that can understand and learn from situations, expanding their areas of use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To make robots move, certain conditions are required. One of them is the road that carries vast amounts of data without interruption. In today's era, where AI and cloud computing form the foundation of indus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how quickly and safely data can be transmitted.
7: 이 장비는 IITTP 정보 가제를 통해서 개발한 테라 BPS 프론톨 장비입니다. DU하고 RU 간에 여러 가지 연결 요소가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연결 요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0: The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work from anywhere using any device without worrying about connectivity. This company has evolved from a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firm into a network company spanning 5G specialized networks and low Earth orbit satellites. Massive flows of data must be supported by network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the coming AX era, vast amounts of information between base stations and devices must be transmitted without delay, and large-scale traffic from AI, cloud, and big data services must be handled reliably. After prov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U.S. and Japanese markets, the company is now extending its global reach. It's turning its eyes to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where investment in digital infrastructure is robust. Korean network technology is helping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Korean infrastructure.
8: 미국과 일본이 저희의 압도적인 1순위 타겟입니다. 다행히 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개척해야 할 영역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 다음 타겟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지역인 만큼 미국과 일본에서의 성공 모델을 이식해서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0: Special purpose robots must be able to operate even in disconnected communication environments. They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process complex AI computations in real time. So far, AI performance has been driven by large-scale computing units, such as NVIDIA GPUs and Google TPUs. However, general-purpose chips face limitations in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power consumption. This is why NPUs specialized for AI computation are needed. A Korean AI semiconductor company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NPU technology. After more than a decade of research in AI chips, it finally developed a domestically produced NPU. This tiny chip achieves low power consumption, high performance, and high efficiency simultaneously. It also enables high-speed computation even in small battery devices, making it highly optimized for drones, robots, and wearable devices.
9: 저희 회사는 이제 2019년 4월에 창업되어서 벌써 창업된 지 6년 반 되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2013년, 14년, 지금도 10년도 더 전이죠. 그때부터 그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 그 대학원에서 이 NPU, AI 반도체라는 기술을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하게

0: 시작했었고.
1: What began as a small laboratory has now grown into tangible outcomes at Power Industrial Environments. The company is also investing generously in training professionals to lead the AI paradigm.
2: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어 가지고
1: Time for validating domestic NPU technology has arrived. However, the force that can overcome technological limitations is people. In the AX era, technology and talent move as one axis.
3: AI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이끌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재 양성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인데요.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5,40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 Graduate school classrooms are filled with passion to learn about AI. The enthusiastic look in the students' eyes shows how rapidly AI technology is evolving. What kind of results have these changes produced?
0: 네,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6년 차고요. 저희가 인재 배출적 성과를 보자면 저희가 대략 한 100명 정도 졸업생, 석사, 박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석사가 많이 배출이 됐고 그들의 대다수는 이제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1: In addition to theory, this course incorporates real-world experiences of AI professionals, offering practical knowledge that is difficult to acquire in traditional education. Students develop concrete roadmaps by examining real cases from industry, policy, and startups.
4: 사실 답이 안 나와. 토큰스가 너무 많아져.
5: 이 수업을 통해서 뭐 공직자나 스타트업 동사자, 뭐 인공지능 대학원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까지 많은 재직자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장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The IITP provides all-out support to train highly skilled talent equipped with cutting-edge AI expertise. What kind of talent is the education field striving to develop?
6: 근데 자유전공이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죠, 아마? 내가 자유전공에서 컷이 제일 높은 거였어요.
2: 네, 우리나라에 10개의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아주 탑티어의 그 최첨단 기술을 익힌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게 목표고.
1: During his university years, An Jaemun first began to learn about AI through a talent development program. Now he's a leader of a startup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Korea's AI infrastructure.
7: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서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제 그 발을 들이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개발자를 해도 될까? 소프트웨어 업계는 어떻게 뭐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던 와중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을 멘토로
1: After gaining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he founded his company in 2020. He went on to build an AI orchestration platform. That can efficiently manage data centers, cloud systems, and various AI accelerators around the world within a unified environment.
7: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연동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종류의 NPU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각종 각 지역과 국가에 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NPU들과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같이 연결해서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is AI infrastructure integration platform connects the entire process from model development to operation into a single workflow. It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what domestically developed AI infrastructure platforms can achieve. From designing AI and ICT strategies to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and nurturing human talent, the IITP stands at the center of the AI paradigm shift. To generate innovation and tangible outcomes, it also designs mid- to long-term technology roadmaps.
8: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AI, ICT 분야

0: 소통과 협의 문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 연구 현장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를 좀 공유를 했습니다.
1: Understanding that the AX era cannot be ushered in, each year the IITP strives to cultivate future leaders by reflecting the evolving needs of industry. It gathers feedback from industry, continuously overhauls talent development policies, and strengthens a foundation of national digital competitiveness.
2: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채용 트렌드와 희망하는 직무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포함을 해서 그 분야별, 지역별 이견을 듣고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사업을 기획할 때 새로운 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그 자문위원회나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All these efforts are building a Korean-style AI highway. From securing key components and technologies to advanc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domestically produced core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uture AI industry. Only when the industry's resolve to innovate, the research foundation of academia, and the strategic support of the government come together can global competitiveness be redefined.
3: 정부는 AI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PU 공급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AI 고속도로를 확충을 하는 데 먼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를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Technology does not evolve in isolation. Innovation happens only when it is interconnected. AI infrastructure, semiconductors, human talent, and the government strategy. Efforts accumulated in each area are now creating a map of the AX era.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Old or abandoned buildings look lifeless and dead. But through renovations, such buildings can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remarkable. A new space can be created by refashioning them to be current with the times. Let's learn more about the Oil Tank Culture Park, which was once an oil storage facility but is now a cultural complex.
1: 석유파동, 1, 2차 석유파동이 쓴 후에 그때는 말 그대로 그 서울시내 차량이 많지 않은 때인데도 거의 버스, 택시가 다 올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 1차, 2차 석유파동 이후에 그때 정부에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쓸 수 있는 15일치의 유류를 비축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국가에서 여기 다섯 개 탱크에다가 나눠서 보관했던 1급 그 보안 시설이었습니다.

0: In 1973, when the oil crisis in the Middle East hurt Korea's economy, the government built an oil reserve facility near Seoul's Mount Maebong to provide a stable supply of oil. Since security was tight around the oil facility, which was hidden from view, most people had no idea what it was for. The fate of this quietly hidden site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2002 World Cup.
1: 왜 폐쇄됐느냐면요, 여기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FIFA에서 FIFA 안전 규정에 500m 이내에는 위험 시설을 유치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2000년 말부터 해가지고 여기 탱크에 있던 석유류를 전부 비우고 그렇게 그 뒤 월드컵 끝나고는 폐쇄시켜 놨어요. 전부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비워놨었으니까 그걸 어느 식으로든지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전부 밀어내고 할 거냐. 산업화 시대 유물이잖아요. 듣고 보면 그때 아이디어를 다 공부해보니까 특별한 공간이니까 그럼 이것을 그대로 원형, 외형은 존치를 해서 그 존치된 외형 안에서 무슨 시설 한번 넣어보자 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0: Abandoned for a decade, construction work was initiated in 2013 to transform the facility, taking into account public feedback. While leaving most of the structures intact, the facility was repurposed into a cultural space.
1: 기존에 석유 비축 탱크 6기가 있는 것, 또 이게 보통 시설이 아니고 크잖아요. 높이가 15m에 지름이 15m짜리서부터 33m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 6개가 다 모양이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구현해내고 또 아이디어 낸다는 사람도 어렵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과정이 엄청 힘들죠. 다 모든 사람이 충족하는 그런 방향에서 시설을 넣어줘야 되니까 모든 조건에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각 공간 계획은 어느 정도고 그중에서 몇 퍼센트는 문화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원형은 되도록 보존해야 된다.
0: The public suggested that the oil reserve become a place for preserving Korean culture. That led to its naming as the Oil Tank Culture Park. Soon, th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space where people could enjoy culture. Storage tank 1 is the smallest among the 5 and stored gasoline. Today, it houses an exhibition space, a stage, and workshop space. Used for storing diesel fuel, tank 2 had all of its steel bars removed to make way for an open-air theater and performance hall. Storage tanks 4 and 5 were once filled with kerosene. The builders left the red piping and massive reinforced concrete walls intact and refashioned it into a visual media center and exhibition hall.
2: This is a cultural space. If you ask where it is a similar space, it will be able to be an art space. But this was a cultural space, and it was not a cultural space or a cultural space for art or culture. So the state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i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and the new things that can be seen as an attractive space, I think.
0: The 5 storage tanks that were part of an oil depot have now become space for the arts. They give inspiration to visitors.
3: The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새롭게 해석해내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0: Once a place inaccessible to the public, the Oil Tank Culture Park now represents the mingl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stories are being written at this park.

0: where encouraging creativity and the performing arts is now its core mission.
1: 그러니까 철제 탱크, 기름 탱크, 저장하던 기름 탱크만 이렇게 좀 중요 요소로 집중을 해서 봤던 게 아니라 당시 석유 비축 기지를 조성했던 작업 통로와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유출했던 그 길들을 이제 되메웠던 흙을 살살 파내면 그 당시 이 소중한 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새겼던 안반에 새겼던 흔적들이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요. 이 세 개를 다 하나의 중요 요소로 보고 공간을 재탄생 만들었습니다.
0: An abandoned concrete structure that was left to rot became an artwork thanks to one person's idea. 'This open-air theater looks like a coliseum. It was built by partially dismantling the storage tank.
1: 이번 탱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철제 탱크를 해체를 하게 되니 이제 안반으로 둘러싸여진 외부 공간이 생기고 이 원래 있던 콘크리트 옹벽에 기울어진 바닥판 하나만 이제 걸침으로써 그 뭐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연장 그리고 200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야외 공연장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One unique aspect is the way the thick concrete walls we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The solid rock of Mount Nebong curves around the round amphitheater.
2: 다른 공간도 그렇지만 그게 원형이잖아요. 원형이라 스피커 없이도 아주 육성으로 노래 불러도 저 끝에까지 잘 들리고 모든 사람이 야 특별한 공간이다 저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그 공연도 하고 외부로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올 일도 없고 최적화된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 공간 활용을 잘했다.
0: Consequently, Tank 2 hosts a variety of outdoor concerts, operas, and even acoustic performances. 'Another space built on a slanted floor is an indoor performance hall. This spacious space hosts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events throughout the year.
2: 여기는 비축기지 그대로 문화가 생산되는 과정. 우리는 보통 TV나 이런데 뭐 유튜브 보면 완성된 문화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들어가는 문화, 문화를이나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연 연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학생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유명 그룹이 그 연습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여기는 그 연습하는 것도 문화고 그것을 제약 없이 와서 그걸 보는 것도 문화인 거죠.
0: Before, the oil depot storage tanks were covered in soil to camouflage them. But during renovations, the tanks were dug out. These concrete slabs reveal hints of that time.
3: 약간 낡은 외형에서 오는 그런 레트로적 감성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이제 철거하는 데 비용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되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더해가지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이런 이제 폐토지 같은 것도 정화를 잘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4: 일부러 꾸며낸 아름다움보다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보존을 하면서 약간 오래된 감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도 그 감성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실제로도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하면 야외에서 풍경을 경치를 감상하면서 공연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Parts of storage tank one were dismantled to accommodate a glass and steel structure. A trodden path used by workers became an artfully designed entrance. The shadows cast on the concrete walls stand in contrast to the stage that is brightly illuminated by sunlight.
1: 그 약간은 어두운 그리고 살짝 오르막인 진입 통로, 뭐 터널 같은 공간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철제 탱크에서 유리벽과 유리 지붕으로 대체된 유리 탱크 내부에서 그 70년대 석유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만들었던 그 안반에 새겨진 흔적을 바라보는 전망대 성격의 유리 파빌리온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이다 보니 이제 진입 장치와 더불어 부가되는 시설들에 대한 면적도 약간씩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0: 'Storage Tank 1' serves as a venue for performances that incorporate a spatial element. Exhibitions and concerts that blend in with natural elements, such as greenery and solid rock background, are popular. This space is further enhanced by art punctuated by creativity. Your high ceiling still stands in Storage Tank 4. Visitors will notice columns supporting the ceiling, and there are 21 of them.
2: 과거에 여기가 석유가 가득 차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 이게 지금 다 비워지고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텅 빈 상태로 지금도 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아마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공간 음향인데 마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큰 모스크나 사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지 않을까?
0: Due to this, many artists give performances and showcase art in this space for its unique character.
2: In the big temple, the voice of the singer echoes from the back, like a similar effect that you can experience in a space. So, in the foreign country, you can experience such a sound in the foreign country.
0: Storage Tank 5 is similar to Tank 4, but also different. The three-dimensional visuals projected onto the walls introduce us to another world.
3: T5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가운데 저장 탱크를 그대로 살려두었고요. 미디어 아트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저장 탱크의 2층으로 전시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또 색다른 전시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There are small details to discover everywhere in the Oil Tank Culture Park. Every space is utilized. An adjacent space to the tank was made into a space for a permanent exhibit.
1: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비축기지를 전시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고 철제 탱크의 내부 그리고 철제 탱크와 콘크리트 옹벽 사이 공간, 콘크리트 옹벽과 지형의 사이 공간을 서로 다른 레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0: There is a profound aspect of this space that once stood as a symbol of Korea's industrialization phase, but is now writing a new chapter in its cultural history. Remnants from the past are scattered around the Oil Tank Culture Park. Here in Storage Tank 3, the past is still preserved.
1: 지금의 문화 비축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그 괜찮은 재료, 석유 비축 기지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좋은 영광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3번 탱크 같은 경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괜찮은 재료로 남겨져서 뭐 후배 건축가들 또는 후배 예술가들 이 다시 또 한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괜찮은 재료로 남겨두자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0: When visitors see this storage tank, they will imagine what the original oil depot looked like. It's another symbol of our cultural heritage.
4: 지금 여기 살아도 여기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 뭐 계속 아름답게 그냥 해줘서 다니니까 너무 좋지요. 여기 상상도 못하지 우리 들어오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요 문화시설 다 들어가죠. 지금도 여기 축제하잖아요. 인테리어 축제하는 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쪽도 다 들어가요. 매일 와요 우리는. 낳고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0: Another key aspect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its eco-friendliness. The rejuvenated space blends in harmony with nature. 6 is an entirely new building add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t boasts a cultural center for citizens, a cafe, lecture rooms, and conference rooms.
5: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문화시설이잖아요. 문화시설인데 저게 그냥 철판으로 있는 깡통인 거예요. 커다란 깡통. 그러니까 냉난방, 건축에서 갖춰야 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번 탱크에서 거기로 열 공급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베이스 캠프인 거죠.
0: Steel stripped from storage tank 1 and 2 were recycled to build the T6 building, which has a multicolored exterior.
1: We got 비축기지 설계할 때 개념 중에 하나는 철제 탱크는 녹슬어 없어져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6번 탱크 지금 외장재로 써져 있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서 산화가 돼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6번 탱크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녹슨 모습으로 보이는 재료들은 사용을 철저하게 좀 지양했었고요.
0: The T6 building embodies eco-friendly practices, both in its exterior and interior space. Even the panels in the conference room are made from recycled steel plates taken from storage tank 1. Young creative people use this space to share their art and connect with others.
5: 특별하게 어느 계층 하나와 한 계층만을 위한 그 전유물이 아니고 보통 문화하는 사람들 보면 전유물로 하잖아요. 공연장은 공연하는 사람만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도 문화 아니고 뭐 주민들 반상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문화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계획을 한 겁니다.
0: As you walk along the winding corridor, you'll come across a library. It's stocked with 1,800 books, and there is even a hut for reading. Anyone can sit down and relax with a book of their choosing.
3: 에코라운지에서 양 옆으로 보시면 동그란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옥상마루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늘을 보면서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0: The People can relax and recharge.

0: arch while looking at the blue sky. Visitors can also take a stroll along the park trails amidst nature.
1: 조경 계획이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이게 비축탱크라는 그 산업유산이면서 딱딱하고 그 석유라는 게 검고 뭐 이렇게 와일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조경 컨셉 어떻게 갈 거냐, 조경 방향을. 그거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죠. 이 꽃을 예쁘게 심을 거냐, 뭐 시설물을 넣을 거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거친 느낌이니까 거친 갈대, 수크렁, 뭐 이런 걸로 소나무, 키 큰 소나무. 이 건물과 어울리게 했고요. 이 공간은 문화시설로 쓰지만 외부 공간은 전부 공원인 거죠.
0: Introducing new possibilities in place that was once a relic from the past.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future where arts and culture flourishes. That was the reason for this undertaking. And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at the center of it all. What was once an oil depot has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tockpile that is writing a new chapter in our cultural renaissance.
1: 네, 이런 산업유산, 서울에는 없으니까 이런 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유일하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문화가 시민들한테 이제 다시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그 역사가 계속 쌓여지면은 지금은 비축기지 이름만 있지만 여기에 오면은 다양한 과거 흘러가면서 기억될 것이고 이 공간이 좋아서는 마니아층만 충분히 확보가 돼도 이 공간은 좋은 공간으로 계속 남아질 것 같습니다.
0: A secret oil reserve kept hidden from the public has transformed into a space that preserves our culture for future generations. The Oil Tank Culture Park carries stories from the past, speaks of the present, and looks toward the future, and is always providing new experiences in the arts and culture.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Alicia,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that it was recently Eunice's first anniversary. 1주년 축하해요.
1: Yeah. Oh, thank you. 감사합니다.
0: 네, 얼마 전에 1주년이었다고 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주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시작!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We do not know them well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And because they are hard to meet, they are mysteries.
1: 저한테는 뭔가 우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고래라는 생물 자체가.
0: That is why we admire them as soon as we see them.
2: 저는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되게 자유로워지는.
0: As soon as we meet them, we fall in love with them.
3: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의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화면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봤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0: And we want to know more about them.
4: 고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뇌가 큰 만큼 되게 큰 꿈을 갖고 있지 않을까?
5: I think there's some mysterious connection that humans feel towards whales. We may not really understand it. We may never understand it.
0: That is why we embarked on a long journey. We went wherever whales were. Everything we saw, heard, and felt there. Every moment. Now, we will share them with you.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0: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3: 전쟁터 가겠어요.
4: 오! 오픈 찬스.

0: creatures feel a round object.
1: 장 부분에 플라스틱 컵 뚜껑이 있어.
2: 플라스틱 컵 뚜껑.
1: 커피컵 같은 커피컵.
0: At that moment, everyone is at a loss for words.
3: 왜
0: is a disposable plastic lid lodged inside a whale's belly?
4: 수영고래는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다 물고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두고 와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0: Whales swallowing water with their food is just as natural as people using spoons to eat. Having garbage in the water is the same as having a lump of plastic on our spoons. No one can be certain of the consequences.
5: 어린 개체 그 좁은 식도를 통과를 해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저렇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확인이 되니까 아 정말 우리가 바다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0: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또 경험을 네. 했으니 우리가 또 맛있게 또 밥을 먹어야겠죠?
1: 너무 좋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은데?
0: 아이고, 사장님. 아유,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메뉴 도와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뭘 먹어야 좀.
3: 지금 막 기회가 좋게. 네. 지금 통영에는 도다리 쑥국이 저희 집에 유명한 집인데.
0: 도다리 쑥국? 네. 도다리 쑥국이 뭐예요?
3: 도다리는 네. 지금철에 먹는 그 가자미과의 생선이에요.
0: 아, 가자미과 생선.
3: 예, 자도 지금 막 좋고 지금 네. 통영에 전체를 먹는 나물들이 네. 뭐 미역이라든지 네. 뭐 전체 음식들
1: 미역사랑꾼이에요.
3: 전체 미역들이 있습니다.
0: 맞아, 마이 그 도다리가 뭔지는 알아.
4: 도다리 생선, 생선이고.
0: 생선이고.
4: 근데 아까 나물 그리고 쑥국이 나왔잖아요.
0: 쑥 먹어봤어?
4: 쑥 안 먹어봤던 건가?
1: 왜냐면 힘들 텐데.
4: 우리나라에서 안 먹어요. 이런 나물이나 나물이라면 쑥 그런 거 그냥 안 먹어요. 그럼 주식이 뭐예요? 주식? 감자.
0: 감자?
4: 감자 안 먹어요. 북한도 주식 감자인데. 우리 잘 맞았네.
5: 주식은 맞겠다.
4: 아, 그러게, 그러게. 몰랐어요.
0: 그 역사도 좀 잘 알아?
4: 역사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비로 살았어요. 노비.
5: 오,
4: 노비 맞죠?
5: 노예?
4: 노예?
5: 노예?
0: 아, 그러니까 식민생활?
5: 노예.
0: 식민생활을 좀 했던 건가?
4: 노예. 700년 동안.
0: 700년 동안?
5: 어느 나라의 노예?
4: 노예 이제 러시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0: 아, 그치, 그치. 다 그 식민생활을 다 했구나.
4: 맞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닮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5: 그때 거리 사람도 많이
3: 했는데.
0: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5: 우와. 오빠 좋아하는 장어.
0: 이게 멍게구나. 우와. 우와.

0: 근데 우리 이제 어디 가요?
1: 아니 그 여기 통영에 이순신 장군님 말고도 또 네. 유명한 분이 또 계시대.
0: 오? 어떤 분이요?
1: 감독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0: 아, 감독님 진짜요?
1: 저희 혹시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2: 일단 가보시면
3: 이봐 또 얘기 아니야 또.
0: 아니 그러면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순신 장군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2: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1: 전쟁이다. 와. 오,
0: 진짜요?
1: 다른 분야.
0: 뜨든다.
1: 전쟁의 반대는
0: 그
1: 평화.
0: 전쟁 반대 평화. 다른 평화 운동하신 분인가?
4: 오 잠깐만 저기 뭐야? 저기 뭐 써 있는데?
1: 어디?
0: 사연.
4: 우와, 식물원 같아. 우와, 동상.
0: 와, 이런 풍경.

0: 아름답다.
1: 전 시간 한번 가볼까요?
2: 네.
1: 이야.
3: 우와, 아, 이 생전에 이런 모습.
4: 바퀴 차으시네.
5: 너무 예쁘신데.
4: 그러니까 뭐, 이런
0: 우와. 와, 되게 이쁘게 났다.
5: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다들 알아요?
0: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거의
1: 저도, 처음. 저도 막 그냥 성함만 어디서 들어봤다 정도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0: 왠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4: 저 알고 있었어요.
1: 오 마이 갓.
4: 내가 알기엔 가장 긴 작가 그 소설 썼어요.
5: 아, 한국에서 가장 긴 소설. 긴 소설을 쓰신 분.
4: 쓰신 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나이
6: 총 5부에 25권이에요.
5: 피어난 생명.
4: 진짜 힘들어요.

0: You quiz?
1: Oh, yes. Yeah. Oh,
0: yeah. 자, 근데 저희를 이렇게 앉힌 이유가 무엇이죠, 감독님?
2: 왜 앉혔을까요?
0: 저희 항상 이렇게 네. 서서 맨날 하다가 앉힌 이유는 뭔가를 저희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3: 퀴즈 타임?
0: 혹시 진짜 퀴즈 타임인가요?
2: 저희가 방금 뭐 보고 왔죠?
0: 박경리 박물관.
2: 여러분들의 창작 욕구를
1: 오 시집기 하나 시집기
0: 시 짓는 건가 아,
4: 글쓰기네
2: 백일장 대회를 한번 해볼까요?
0: 백일장 네. 대회 와 오랜만이다. 이 글 안 쓴 지 진짜 오래됐는데
2: 그래서 1등에게 선물이 있는데 네. 평가를 좀 독특하게 할 거예요.
1: 어떻게요?
2: AI를 활용해서 1등을 결정할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요? 너무 궁금해요.
0: AI한테 맞춰야겠다. AI한테 맞춰야겠다.

0: 5분 남았습니다.
1: 벌써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2: 아, 많이 써야지. 아, 한국말 달라요. 한국말, 영어 달라요.
0: 다음.

0: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여기.
2: 예.
3: 약간 도전 골든벨 느낌이네요.
2: 이거 다 빽빽히 썼어. 씨가 한 번에 이렇게 하지.
0: 자, 진세님부터 신앙송 하는 거 들어볼까요?
4: 네. 제목, 평화의 날. 저기 보이는 푸르른 나무를 보아라. 저기 들리는 소쩍새의 울음을 들어라. 저기 빛나는 바다의 짠내를 맡아라. 이 온전한 것들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오!
1: 대박이다.
4: 저기 서 있는 피디님의 이빨을 보아라. 아,
5: 여기서 좀 별론데.
4: 이 온전한 웃음은 모두 평화의 줄임말.
2: 와, 와, 야, 웃기 됐었어.
1: 그러니까 AI 연서도 되는 것
2: 같아요. 평화의 줄임말. 와.
4: 제가 들어줄게요.
5: 네, 다시 할게요. 통영의 평화로운 새해 울부짖음처럼 자유로운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그대들에게도 평화로운 울부짖음과 자유로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바라봄.
6: Peace in 통영. No matter how you look or what language you speak, when you come to 통영 while looking at the mountains and sea, you will be able to hear and understand a language that doesn't need any words.
2: Yes. Oh.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잘 썼어. Wonderful.
7: 이제 저는 문득 이 피디님께서 아까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2: 아니, 근데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7: 아까 이빨 미소 짓으면서 이빨
5: 아, 아 맞아요. 네. 평화의 줄임말이죠. 네.
7: 그렇게 웃자.
5: 네.
7: 아름답게.
5: 네.
7: 걷자.
5: 네.
7: 손을 잡고.
5: 네.
7: 뛰자.
5: 네.
7: 푸른 하늘. 그리고 자자.
5: 네.
7: 평화 속에. 미소 지으며.
5: 오, 네. 좋은데.
2: 느낌이 그 안에 속뜻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자, 감독님 그럼 뭐 결과가 이제 좀 나왔나요?
0: 네, 결과가 오. 나왔습니다.
2: 오!
5: 누구죠?
0: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 AI 오디오로 직접 들려드릴게요.
5: 네.
8: 101장 심사 결과 발표. 평화, 미소, 통영이라는 아름다운 시제 아래 각자의 감성과 개성을 잘 담아낸 수작들이었습니다. 1등 수상작 장원. 제목 미소 이미지 2. 및 선정 이유, 걷자, 걷자, 뛰자, 자자로 이어지는 청유형 어미의 반복은 단순한 운율을 넘어 있는 이에게 함께 행동하자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제안으로 다가오고
2: 아예 모른다 너. 저기, 저기, 저기. 난... 야! 야! 야! 뭐죠?
0: 그런데 1등을 뽑았잖아요.
7: 네.
2: 꼴등을 왜 뽑을까요? 에이, 왜 그래요?
7: 아, 너무 궁금해요.
2: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귀찮게 사람을 왜 그럽니까?
0: 말 그대로 AI가 뽑습니다. 저희가 뽑은 게 아니에요. 자, 꼴등 알려드릴게요.
8: 순위를 매기는 마음이 무겁지만 4등 평화의 날 첫 번째 이미지.
2: 너 이유가 뭐야?
8: 하지만 후반부에 갑자기 피디님의 이빨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2: 개인적이고 저게 왜냐면 이거 웃기려고 요 두 줄은
7: 피디님이
2: 두 줄은 웃기려고 그냥 제가 한 거고
1: 무서워? 무서운 사람 있어?

0: 간다 간다 간다. 좋아.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아 이렇게 빨라? 아
1: 부리기고 같아.
0: 아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아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2: 그러니까.
3: 아, 지금부터 천천히 갈 겁니다.
0: 지금부터?
3: 네. 오,
1: 뭐야 바람이 왜 이렇게 들어가 했더니
0: 열려 있네. 뚫려 있다.
1: 상공기. 바닥 공기 상공기.
0: 어, 여기도 뚫려 있어.
4: 네 여기도 되게 예쁘다. 확실히 뭔가 도시마다 다른 것 같아요.
3: 이렇게 높은 거 안 무서워?
4: 아니 안 무섭지. 무서워.
3: 나는 안 무서워.
4: 응 그래요?
2: 여기야. 몸이 겁쟁이잖아.
3: 맞아요. 오빠 엄청 겁이 많아.
2: 지금 뒤에 한번 봐봐.
4: 아 맞아.
2: 뒤에가 너무 예뻐. 야. 진짜. 오 근데 높다. 야 여기서 높다 이제.
5: 날씨 좋을 때 대마도도 보이네요.
2: 진짜요?
1: 대마도. 어 진짜.
3: 대마도가 일본 땅 아니에요?
2: 와 장난 아니다.
0: 너무 높아. 너무 높아.
1: 진짜 심장 떨렸어 지금.
0: 와 나. 와 너무 높아 잠깐만.
1: 아 나 진짜 지금 와.
2: 와 지금 은광이 지금 은광이 와, 찍어야 돼. 은광 찍어야 돼.
1: 오금이 저려. 와 오금이 저렸어요.
6: 동경의 푸른 밤 우리 같이 놀러 와봐요.

0: 너무너무 뭐 잠깐만.
1: 와 대박.
0: 아, 야.
2: 대박이야.
1: 와. 야.
2: 아니 진짜 섬이 엄청 많구나.
1: 와. 멀리네.
2: 어, 섬이 엄청 많다. 우와.
0: 와, 자 가슴이 뻥 뚫려요.
2: 진짜 와.
1: 야, 기력대까지 올라왔구나 우리.
0: 야. 우와, 이거 뻥 뚫린 거 아니야 지금?
2: 진짜요?
1: 오빠
2: 여기 있어?
1: 안 되잖아요,
2: 아,
1: 오빠. 진재 오빠 이거.
0: 아니 근데 저기 봐.
2: 저기
0: 밑에 보지 마. 밑에만 안 보면
2: 야,
0: 돼.
2: 밑에만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1: 맞아요.
2: 밑에만 보면 아무렇지.
1: 아 이렇게 인생이.
2: 아 자꾸 연기해서 그래.
1: 아이고. 오빠 고소공포 좀 있는데 괜찮아요?
0: 나 오늘은 좀 괜찮은데 약간 통영의
1: 네.
0: 이 장관을 보니까
1: 네.
0: 이 공포심이 싹싹 없어지네.
1: 아 진짜요?
0: 네.
2: 말 살짝 절지 않았어요?
0: 아야 아찔해 아찔해.
2: 와,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뒷산까지 보인다. 어 여기 진짜 고도가 높은가 보다.
1: 그니까요. 다 보이네.
0: 야 그림 같아 한 폭에.
2: 진짜 그림이야 그림.
1: 대박.
0: 한삼대쪽지가 바로 여기가 코앞이네요.
2: 아, 이 긴 게 화도. 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한삼대첩지. 여기서 싸운 거네.
0: 네 바로 여기.
2: 바로 여기서. 저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랑 왜군이랑 싸운 거 아니야. 야 너무 신기하다.
3: 아, 칼로 튀어나온 거. 세겹 뒤에 있는 거.
0: 아,
3: 세겹 꼴로 보인다.
0: 오,
3: 보인다. 저게 대박이네.
4: 이야, 이겨서 오세요.
2: 감독님, 저희 선물 여기로 왔다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도대체 여기는?
0: 신나는 거 아니야?
2: 재밌는 거긴 한데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오금절이는 것들로 아, 이렇게
0: 그런 거야?
2: 선물을 주셨거든요.
5: 안녕하세요.
2: 잠깐만.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민세야 보여줘.
1: 아이 뭐 이거는 뭐 가장 어려운 걸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0: 아, 네, 네.
1: 가보겠습니다. 어이구 잘하신다.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아.
0: 와 진세 어때?
2: 우와.
1: 너 이거 생각보다 높아. 우와.
3: 우와.
1: 우와 강사님 이거 뛰어가. 와 근데 진짜 높다 정말.
0: 보여줘.
1: 잠깐만. 우와.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파이팅.
1: 우와. 우와. 와 장난 아니다. 우와 잠깐만 진짜.
2: 뛰어 뛰어 뛰어.
0: 우와 왜 이렇게 떨어.
1: 정공아 살려줘. 아.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와.
0: 보여줘.
2: 할 수 있다.
0: 아 잘하고 있어.
2: 우와. 앞질러봐.
1: 우와.
2: 앞질러봐.
1: 어 감사합니다. 우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아.
2: 무서워,
1: 무섭다. 줄이 너무 흔들려! 줄이 너무 흔들려!
2: 야, 뭐야? 언제야, 언제가?
1: 줄이 너무 흔들려! 우와. 자, 다 됐어, 다 됐어. 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다시 돌아가!
1: 우와! 에? 뭐야? 제가 여기서 뛴다고요?
0: 진세야!
1: 와, 잠깐만!
0: 진세야, 한마디 해줘!
1: 예. 네.
0: 와, 와, 와.
1: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0.1초. 와, 진짜 잠깐만.
0: 진세야, 진짜. 와, 고민이 잘한다, 고. 아무도 안 힘들어.
2: 오, 진짜 너무 무섭다. 하면 안 돼요? 군대 안 다녔지만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멈춰봐!
4: 그냥 걷는데?
5: 됐다.
6: 민사님, 은광이는 별 4개. 그러니까 제 건 2개잖아요.
0: 자꾸 별 4개.
6: 별 4개. 그러니까 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4개 정도는 해야 그림이 좀 은광이, 은광이 가시죠! 렛츠고! 은광이는 별 4개 5개짜리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0: 가자, 가자!
6: 가자, 가자!
2: 화이팅, 화이팅!
6: 야, 은광이 바로 가는 거야, 지금.
0: 야, 진세야, 큰일 났다, 씨. 야, 큰일 났다.
6: 진짜 어려운 거야.
0: 와우! 진세야, 가자!
6: 가자!
0: 진세야 가자!
6: 은광아 춤 외쳐! 춤을 외쳐!
0: 우와! 야 진세야! 야 대박이야!
6: 우와 저기 전체가 흔들리네.
0: 야 진짜 무서워 근데!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6: 그래 저렇게 된다니까! 저 아마 고프로의 찐 표정이 담겨 있을 겁니다.
0: 여기는 평지다.
6: 이거 지금 15분 지났다.
0: 아 미안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6: 맞지?
0: 생각보다
6: 맞지?
0: 많이 무서워요.
6: 어째 맞아.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은광이 괜찮아?
0: 안 괜찮아.
6: 은광이 괜찮아? 어이! 은광이 일단 통과, 통과. 오, 은광이, 어이! 은광이 가자! 어이! 그, 하나 더 해야 되나? 은광이? 하나 더 해야 되네. 하나 더 해야 일로 올 수 있구나.
0: 와, 와!
6: 와, 이 높다. 와, 이거 세다, 세다. 야, 이거 거리가 멀다. 이거 거리가 멀다 멀어.
0: 아, 나 다리가 짧은데.
6: 자, 첫 발 레디 놓고. 어, 좋아.
0: 와.
6: 좋아, 은광 좋아. 좋아.
2: 와.
6: 좋아, 좋아. 아이. 아이. 자, 이제 은광이 끝났어. 내려온답니다. 또 심장 꽉 잡아야 돼.
2: 어, 어떡해. 너무 잘한다. 안 죽어요.
0: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세계 평화 피스.
2: 피스!
0: 멜로디 사랑한다!
6: 렛츠고!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0: 커피랑
1: 너무 예쁘다. 우와.
2: 이런 마을 여기 있었어요?
3: 뭐예요? 이렇게 뭐 벼랑 같은데 집들이 있네요?
4: 안녕 동피랑.
0: 안녕.
5: 아이고, 와,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겠는데요?
3: 그래, 인스타 분위기네.
5: 응.
3: 오빠 근데 왜 동피랑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4: 그 피랑이 약간 그 낭떠러지 절벽. 약간 이런 뜻이어서
5: 그게 옛날 말고 그런
4: 약간 이 통영의 무슨 사투리 같이 이제 통영의

0: 근데 이렇게 썸도 많은 거 몰랐어요. 처음으로.
1: 그 박경리 작가님 기념관에 갔을 때 평화로웠어요. 쫙 차분하게 생을 한번 쫙 같이 함께 느껴보고 백일장까지 했잖아요. 또 백일장의 주제가 평화였어가지고 오늘 여행 중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지 않았나.
2: 충렬사요. 충렬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영혼이 거기 깃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한반도의 평화도 기원한다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뭔가 이루어지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3: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정말 힘들게 치렀던 곳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곳이었을 거고 되게 끔찍한 곳이었을 텐데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화로운 통영, 아름다운 통영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1: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판소리 수군가를 유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싱싱 해초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플랑크톤 케이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의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이런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2: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3: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0: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4: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오,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4: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4: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 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0: 고마워 다람쥐.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공주한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엔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에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7: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3: 무슨 간?
7: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3: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6: 당근?
3: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4: 예, 당근이 맞습니다.
3: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6: 잠깐! 해마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가!
8: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3: 그런데요?
6: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3: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0: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Alicia, I heard through the grapevine that it was recently Eunice's first anniversary. 1주년 축하해요.
1: Yeah. Oh, thank you. 감사합니다.
0: 네, 얼마 전에 1주년이었다고 해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불러주고 싶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시작!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 달빛이라는 곡이고요. 노르웨이에 유학하던 당시에 쓴 곡이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먼 나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노르웨이의 달빛에 좀 비유해서 쓴 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일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연주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클래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랑 하모니카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모니카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이제 악기로 제가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옆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샵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샵이 자유자재로 되는 악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화음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악기는 다 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둘 다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악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보통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편하게 갖다 대면 이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 숨을 딱 정확하게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나는 겁니다. 입이 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 휘파람 잘 부시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작게 입을 맞춰서 연주하시면 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양 악기를 하나씩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달까요? 용감하달까? 하모니카로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충분히 레파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어서 꼭 이걸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원하면 하모니카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상 하모니카로 대학을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되게 되었고요. 한국에 하모니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CD를 사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됐죠. 저 혼자 독학으로. 그러다가 제 귀에 탁 꽂혔던 것이 노르웨이의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고요. 지금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가장 클래시컬하고 좀 진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시고 또 하모니카로 카네기홀까지 이렇게 독주회로 가신 분이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직접 본인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내가 노르웨이에 가는 이유는 이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한테 배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무조건 나의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하모니카 학생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해서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 선생님도 제 이 열렬한 열정으로 또 교수님이 되셨고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는 하모니카의 올림픽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모니카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심사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심사했던 부분이 그 대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솔로 파트였는데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 노르웨이의 스승님 지금도 그로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앨범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1집이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출발, 뭐 시작 이렇게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세 곡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보통 피아노 리사이틀, 뭐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란 말은 들을 일이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클래시컬한 곡만 전체적으로 다 넣었던 음반입니다. 네.

제 스승님, 지금 그룹은의 또 스승님, 토미 라일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서거 25주년이었어요. 2025년이. 그래서 토미 라일리를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곡을 선생님 토미 라일리와 같이 연주를 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금은

로브론 선생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2파트를 연주하셨고 토미 라일리가 메인 선율인 1파트를 연주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로브 선생님께서 1파트 메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이제 2파트 밑에 있는 화음을 받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로브 선생님께 배운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식당 가면 이렇게 음식 잘 먹고 나와서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 악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0: 지친 악마리 장성 싸는 사냥 싸움에 맞춰 싸는 탑 잡이 돌려싸고 토끼 들기 다 잡는 곳 영구출사 도적 잡는 토끼 둥기를 꽉 잡고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저는 대한민국의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안궁기가 셋이 나란히 있거나
1: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로 지역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자랑 뭐 겨루기 대회 이런 거에 제가 출전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판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에 매료가 돼서 소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뭔가 사람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흥보가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어요. 흥보 놀보의 이야기, 형제의 우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슬픈 대목, 또 뒤로 갈수록은 즐거운 대목도 있었고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설렜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제가 그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제 판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세계가.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TV 매체에서 창극이라는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0: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에겐 또 하나의 어떤 신세계 같았거든요. 판소리를 배웠던 소리꾼이 창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1: 역적의 주문, 장봉의 칼을 받아라.
0: 나도 판소리를 배워서 저런 창극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꿈을 동시에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1: 강아지 범부손 줄 모르고 날 집을 꾸라.
0: 제가 이제 창극단에 입단하기 전에 객원으로서 주연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첫 창극의 무대에 밟았던 그 창극단의 무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창극단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소리꾼 선생님들이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면서

저 많은 선생님들과 나도 저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소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소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극단에 정식 입단을 하면서 서편제 작품이 저에게 입단작이 됐거든요. 서편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소리꾼들의 이야기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 소리에 이제 제가 어린 동호 역을 맡게 되면서 큰 대극장의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극단에서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누볐던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던 그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고요.

많은 회의 관객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숨죽였던 그 긴장의 연속들이 되게 그 분위기를 되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소리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 같은 것이거든요. 짧게 3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긴 소리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관객들과 같이 함께 장시간 한다는 것은 듣는 이들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무대에서 하는 소리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은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우리가 득음이라고 하죠. 득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득음의 경지를 끝없이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소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더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소리로서 소통하고 싶고 또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의 원형과 그리고 밴드에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앨범이 하나 있어요. 춘향가 프로젝트 음반이었는데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객들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엄청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우리 원형이 바탕이 됐던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통해서 보다 관객들이 우리 소리를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판소리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런 작품과 또 이러한 그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 색깔 또한 저에게는 판소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소리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시대에서 우리의 판소리 또한 세계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나아름입니다.
1: 아름이는 되게 잘 웃는 아이였어요. 되게 좋았던 인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름이 보고 좀 불편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아, 웃음이 네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대화할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누를 수도 있으니까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 이제 말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했던 아이예요. 큰 사고 없이 자라서 빼어난 작가들로 한국 다큐와 아시아 다큐 시일의 어떤 빛나는 보석들로 컸다. 그런 성장케? 그래서 이렇게 아름이와의 첫 만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 사실 제가 뭐 필모그래피에 뭐 핑크페미, 순간이동, 뭐 애국소년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어떤 영화제나 극장에 걸렸던 작품이 예술사 2학년 때 팀플로 만들었던 나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어요. 그 제목이 나의 작품 생애를 관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좀 제 작품에서 보면 사회적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하지 못했나, 그리고 내가 좀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부채감에서 시작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쉬웠던 무언가들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고 변화를 조금 만들고 싶었던 마음들이 담겼던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에 만든 작품이었어요. 탄핵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우린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민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잘 못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동시대의 또래 친구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되게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어? 물어봤을 때 내가 잘 말을 못해서 다큐멘터리로 대신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나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그런 용기가 없던 거예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뭔가 카메라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2018년에 미투라는 어떤 거대한 또 운동이 시작할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고 여성 인권 운동의 현장들이 약간 저의 놀이터였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맡길 사람이 없었고 항상 저를 그런 데 데리고 가서 좀 페미니즘 조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본 되게 멋있는 언니들은 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별로 치마도 입지 않고 저도 그렇게 유치원 원복도 안 입겠다 막 이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크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됐었어요. 조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게 숨겨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삿대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은 페미니스트를 살기보다는 핑크색 공주병이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해서 핑크색에 숨었던 어떤 과거들이 있었어요. 어떤 미투라는 사회적 흐름을 딱 마주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지? 고백을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에 또 내 어떤 역할을 찾고 싶어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획했을 때는 우리 엄마는 페미니스트 막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딩에서는 내가 진짜 진짜 멋있게 모든 내 핑크색 물건들을 버리고 완전 탈코르셋을 하고 집회 현장에 가서 쇼커트를 해갖고 멋있게 발언하는 나의 모습, 이걸로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페미니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핑크색을 좋아해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내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2: 순간이동. 순간이동.
0: 한국 감독 둘, 일본 감독 둘에서 네 명이 같은 조가 됐는데요.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감독님이 이제 자기 책장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82년생 김지영의 일본 한 책이 있는 거가 딱 들어왔었고 아 이렇게 같은 책을 그래도 읽은 경험이 있고 이런 연결 지점이 있구나라는 게 좀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걸로부터 좀 다큐멘터리 기획을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98년, 95년에 일본, 한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왔냐에 대한 좀 리서치를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성장 과정을 얘기를 했고 제사 문화라던가 디지털 성폭력이라던가 우리가 되게 비슷한 경험들을 나눴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통 지점을 조금 연결을 했었고 포인트를 잡아서 순간이동의 다큐멘터리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돼서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갖고 여기 아트 콜라이더랩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AR, 뭐 매핑 같은 새로운 어떤 신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됐고 다큐멘터리에 활용할 수 있겠다.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 증강 형식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1: 아르미는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다.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인터코스 통해서 좋은 작가들과 만나고 대면 혹은 비대면 사이버스페이스와 실제적 세계를 오가면서 흥미로운 어떤 시험과 모험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내서 그 부분의 성과가 단편으로 되게 빛났다.
2: 내가 태어나던 날 군부 독재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아마입니다. 지금부터 애국가 극장이 있겠습니다.
0: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대학교 때 이제 CC였지만 저희 엄마는 되게 진보적인 이제 여성 인권 활동가가 되었고 저희 아빠는 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둘의 다른 정치적 입장 차이에서 갈등하면서 커온 저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 작품입니다. 등장 장면이 저는 이 작품을 딱 아우르는 정말 마스터 샷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건 진짜 의도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주구장창 찍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날도 등산을 간다고 하길래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지만 이 촬영과 작품을 위해서 가벼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엄마의 길을 선택을 해야지 이게 나중에 편집해서 잘 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감독으로서의 판단을 해서 엄마의 길을 선택하는 걸로 네, 촬영을 했습니다.
1: 이 재치가 저 친구의 다큐멘터리 코드입니다. 아름의 다큐는 되게 진지하고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그걸 품어내고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까불고 가볍게 톡톡해서 웃음을 지어내게 합니다. 그걸 되게 이 시대에 많이들 즐거워하고 한 모범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저번 달에 대만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애국소녀를 상영했었어요. 나와 국적도 다르고 다른 삶을 산 어떤 외국인에게 이거 정말 내 얘기 같아 라는 말을 제가 대만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아 비슷한 경험들을 했고 와닿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저한테 좀 큰 에너지를 줬던 것 같고 저한테 좀 큰 용기를 줬던 것이 관객들이 저를 보기 전에 이 작품 정보만 봤을 때는 아, 이 감독이 굉장히 강인한 성격이고 피 한 방울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감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소녀 같은 이런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되게 자기한테도 되게 큰 용기로 다가왔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4: 짠!
0: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 달 다니고 아, 이 학교를 내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화주의자고 논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예술가들과 내가 어떻게 어울려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논쟁을 피하는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된 시간들인 것 같아요. 다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일 충격적인 이제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통무예라는 수업을 1학년 1학기에 들었어요. 항상 이게 두 명 파트너를 지어서 이제 칼싸움 무예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연기과 분이랑 짝이 지어져서 하는데 그분이 막 눈빛 연기부터 해서 막 진짜 저를 정말 칼로 찌를 것 같은 이런 행동과 표정들을 해서 제가 진짜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었어요. 막 이런 기합 소리를 내야 되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무예뿐만 아니라 뭐 토론 수업이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기 너무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마지막에 선생님이 무예를 누가 얼마나 잘하냐라기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에서 얼마나 더 이거를 깨고 나와서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어려운 걸 얼마나 도전하고 나의 이런 성격을 살리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용기를 주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다른 수업들을 듣는 데 있어서 또 되게 좋은 어떤 지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름 혼자만의 이제 길이 되게 외롭고 힘들 텐데 터전을 더 넓혀서 작가 우정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라. 트랜스아시아적인 어떤 여행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 가라. 뿐만 아니라 아름이 8년 동안 예종에서 스스로가 가져왔던 자기 작업의 어떤 코드, 규칙, 또 이제는 깨라. 그걸 깨는 자기 파괴의 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요청하면 공부해야 된다. 다큐가 뭐고? 예술은 뭐고 이 시대를 어떤 언어로서 살아가야 될지 많은 것 읽고 쓰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좀 더 무장을 단디해라.
0: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할 때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울어요. 되게 잘 울고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학교 밖 어른들도 너 그렇게 약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겠냐, 그렇게 맨날 울고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나,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울면서도 계속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다는 거,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질척거리고 막 우유부단하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거 계속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0: 와, 여기 진짜 예술이다.
1: 와, 감 진짜 맛있어.

나 먹는 건 아니고 맡아 맡아 냄새 맡아. 대추 냄새 대박이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비슷해. 감이 이렇게 많이 열릴 줄이야. 겨울까지 딱 냅둬갖고 홍시 먹으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와, 잘 익었다. 강아지 잡초 먹어도 되나? 검색해봐야 돼. 아주 좋다네요. 좀 이만 먹어볼래? 응. 맛있어? 애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야, 눈 맞췄어.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0: 어우, 들깨 고소해.
1: 맛있어라. 야.
2: 오늘 화신내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드하고 싶다.
3: 어제 잘생기셨죠?
0: 키도 크고. 네. 와.

0: 아니 잠깐 여기 바지 오늘 막 토시 바지하고 토시 아니 지금 우리 총각사로 하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스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네,
0: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

0: 북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톤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1: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0: 네.
2: 복숭아 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2: 트리빙 코리아 갑자기 삶의 체험 현장이 돼가지고 지금.
0: 그래서 우리 코리아 TV.
2: 저 인형은 또 뭐야?
0: 아, 쟤?
2: 아, 씨.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0: 주유소.
2: 어머, 뭐, 그게 막 이게 이거.
0: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2: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0: 네.
2: 아.
0: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 움찔하는 거지.
2: 아, 움찔하는
0: 거구나.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2: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2: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 안녕하세요.
2: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2: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따님 한 번?
3: 딸이 셋이에요.
4: 아, 딸이 셋이에요?
0: 딸부잣집이네.
4: 딸이 어디 갔어요?
3: 아, 두 명이 직장이자 하나는 서울에 직장.
4: 막내신가 보다.
3: 큰딸이요.
0: 큰딸.
2: 와, 보통 큰딸이 아니면 막내가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둘째는 절대 안 해. 아, 근데 복숭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러시구만요.
2: 저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어느 날은 이쪽 지역고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5: 아 맛있어야 되는 거 이거
0: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0: 어떤 지역에면 과즙이 많고 또 어떤 지역 과육이 탄탄하고
5: 품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2: 환경
5: 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빗물이라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5: 예.
2: 다 된 거구나.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0: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2: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5: 아,
2: 약간 식감 있는 거.
3: 이걸로 닦아갖고.
2: 아,
3: 실질 없네요.
2: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오늘 따라한 얘긴데.
0: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5: 네.
0: 어떡해요?
2: 네. 또 알러지 있구나.
0: 아, 소개할 게 있어요.
2: 알러지 있어요?
0: 복숭아 털 알러지 있어요.
2: 아, 진짜?
0: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2: 네. 진짜요?
0: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2: 근데
3: 이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2: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0: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아.
0: 아삭 소리.
2: 정말이.
0: 예.
2: 아, 이거 너무 맛있네.
0: 아우, 나 깎아먹고 싶어.
5: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네.
2: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달아.
0: 네. 달아 보여요.
2: 아, 주고 싶은데.
5: 까보실까요?
2: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큰일 났네.
3: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2: 네.
3: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2: 아, 봉지가 벌어진 거.
3: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0: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3: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 그냥 툭 따면 돼요?
3: 한번 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0: 아, 예쁘다.
2: 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 그렇죠.
0: 크면서 봉지가 터진
3: 예,
0: 거네?
3: 크면서, 예. 그러면서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예.
0: 야, 이 헐크에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
3: 자, 이렇게.
2: 야,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3: 예.
2: 와, 이거 좋다.
0: 요거.
4: 예, 아, 진짜.
0: 요거 좋네. 요거.
4: 여기 있다고요.
3: 이거는 조용히 합시다.
0: 요것도 잘 익었습니다.
4: 어디요?
0: 요거. 네.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2: 저 지금 땀 났어요.
3: 땀 흘려가지고.

0: 한국에서 하세요.
1: 우와.
2: 오해구나.
1: 와. 새참?
0: 화채 가깝습니다.
1: 화채, 와. 아니,
2: 이게 내가 낳을 때가 되네.
3: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참만 먹으려고.
2: 아, 이제 내가 낳을 때가 됐어.
3: 새참 드셔보셨어요?
2: 네. 먹어봤죠, 저는.
3: 그래요?
2: 네. 오,
1: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2: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3: 오늘 와, 수박 화채.
0: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3: 와, 맛있겠다.
0: 신선하게.

0: 숟가락이랑
1: 맛있어.
2: 아, 이게 과육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따끔따끔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0: 저 이런 말 들으려고 못하지.
2: 그럼.
0: 맛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1년 동안.
2: 진짜 아삭아삭한 게 좋네요.

0: 저희 그럼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배고프니까 네. 진짜 세찬 먹으러 가죠.
1: 와, 지금 바로 쪘나 봐.
0: 예, 바로 쪘어요. 바로 쪘어요. 예, 색깔은 것도 더.
2: 하모니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봐도 되죠.
2: 그요?
3: 예. 옛날 사람.
0: 하모니카.
3: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수갈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2: 저는 씻고 온 거니까.
3: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칼은. 예. 큰 칼은 잘 다듬다.
2: 큰 칼 잘 다듬다.
0: 아, 채쌀 건데?
2: 그래, 알죠.
0: 예. 예.
2: 우리 전문이에요.
3: 아, 이거 채를
4: 쓰... 아, 채를
0: 아, 채를 잘 쓰시구나.
3: 오, 잘하신다.
2: 야,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2: 제가 이거 좀 뭐죠? 밥 얻어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야.
2: 살짝 밀면서 이렇게.
0: 예.
2: 칼질이 다 다르죠.
3: 이야.
5: 또 잘 잡고 있죠?
2: 예.
3: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예요?
0: 오이 넣으셔요.
2: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그냥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어우.
1: 맛이 없어도 맛있어.
0: 여기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0: 복숭아 향이 싹 나네. 새콤달콤하네.
1: 맛있어요?
0: 네.
1: 많이 드세요.
0: 네. 농산일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찬 먹으면 이게 또 좀 그 맛이 있어요, 그죠?
2: 저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은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0: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3: 그렇죠.
0: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이게 되게 이상하네.
3: 그늘이 되어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0: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1: 바람이.
0: 그러니까
1: 어,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되어
0: 밖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1: 자연 바람이.
0: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에요. 예. 저희 아. 오늘 일했는데

0: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1: 안 내리기 때문에.
0: 네. 저만 해가지고.
2: 이랬어요.
1: 아, 자신의 조상 드시네요.
0: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입니까? 네.
1: 시골 태생이어서 그러신 이제 진짜 네. 일이 딱 그 손에 잡은가 동시에 그 아, 매끈하게 딱 예, 잘 아,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고.
0: 일단 저만. 일단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1: 예. 네. 복숭아로 일단 하겠습니다.
0: 아. 종을 일당. 아, 종을 일당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3: 그죠.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어,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보면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더가, 뭐 어떻게 더 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핫플이라고 그러잖아요.
1: 핫플.
0: 어, 예. 정원이 너무 예뻐서. 어, 그래서 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그런 정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1: 아, 진짜.

0: 정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1: 그렇죠.
0: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예술적인 홀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므로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네, 아,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맞아요.

0: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이 나오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2: 이렇게
1: 그렇죠.
2: 여기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제 내려가는 거예요.
2: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네.
2: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아니, 소나무 봐. 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와. 받아가지고 지금 되게 붉게 빛나죠.
1: 아, 그러네.
0: 네.
1: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0: 그죠?
1: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0: 와.
1: 치코스밸리?
0: 되게 재밌게 생겼다.
1: 이것도 명물이네.
0: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1: 그러네.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만들었나 보다.
0: 네, 타일을 붙인 거죠. 아. 구슬도 있어, 구슬.
1: 아,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0: 그죠.
1: 누가 했지?
0: 그래서 이게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거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1: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여기, 여기 뭐 있다.
0: 그죠?
1: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0: 노루?
1: 잠자리네.
0: 잠자리죠, 잠자리. 네,
1: 잠자리.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1: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0: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1: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0: 네.
1: 야, 이게 동굴이구나.
0: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1: 네네네.
0: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1: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0: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1: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하늘 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 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 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1: 그러네, 여기 딱 맞겠네.
0: 그죠?
1: 네.
0: 그대로 그냥 콩 넣어진 거야.
1: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래?
0: 네, 네.
1: 이야.
0: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요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종 한번 쳐보시죠.
1: 네. 아. 아이, 자.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0: 어휴.
1: 아, 아우, 좋네요. 종소리 좋다.
0: 막다.
2: 네.
1: 종 한번 쳐보시죠.
0: 많은 발전을 위해서.
1: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0: 네.
1: 다른 산보다 이렇게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0: 네.
1: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1: 아, 바우 정원.
0: 네.

0: 뷰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아,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네.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울렸다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추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의 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쯤 지나 그녀 어깨가 흔들리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무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짖기 시작한다. 네, 파과라는 제목은 우선 직관적으로는 부서진 과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한창 때가 지나간 약간 시들어서 더 이상 상품으로 쓸 수 없게 된 그런 과일.

아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소설을 제목으로 썼을 때는 한창 때가 지나간 그런 이제 시절을 접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싶었던 그런 제목인데요. 한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16살 한창 때의 그런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외국으로 번역되어서 나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내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네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에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먼 길을 유유히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길게 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몇 개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 뜯어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뭐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가를 대꾸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외국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1: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거북목 몸에 뿔 두 개가 머리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뿔의 생김새가 소의 뿔과 비슷해 외국에서는 카우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Some fish swim northward in search of cooler waters, while others follow the warm currents to settle in new homes here. This is the power of life that never stops. Here, marine creatures love, compete, and establish their own territories. On the path of life, new lives come gliding.